0: 조각을 더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도각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올해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나는 아프지 마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이 오행학 각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 해 나쁘면 그냥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상승시한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네보신환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일을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장 것이 아니라 콩팥이란 신입니다. 예, 신.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콩팥은 우리 중에서 말할 때는 쓴주 장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몸에는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이 정기를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저축해야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정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 다음 콩팥은 주성파,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발육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 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근래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네보신 하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제 무슨가 뭐, 예, 내간 질세 있어가지고, 예, 녹공세 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살았는데도 이래서,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 못가 그렇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 머리가 어지럽고, 예, 거리 시행함이 눈시 뻥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예,
1: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하게는, 예,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2: 예, 이거는, 한 2년 얼마 된다. 그래, 약을 먹으면 먹을 때 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1: 약이 그럴 때 뭔가 잘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2: 예, 그래, 건네보신 나는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6달 넘어, 이건 5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

0: 제가 도저히 잘 된다.
1: 네. 예.
0: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머리 흉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동시 대응하던 것도 나사지고 예. 동시 네. 예. 허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라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0: 예.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때는 예, 한 날에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예,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1: 네.
0: 예, 서변이 사다가도 옷을이 하루 저녁에 두고도 얼마나 못하는지 모른다. 그게 네. 밤에 더 합니다. 밤에 네. 더 다시 없습니다. 어제 네. 못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다시 못하겠습니다.
1: 스님이 곰팡이가 한 사람들 밤이면 더 합니다.
0: 그래 그렇습니까?
1: 네. 밤을 예,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불쌍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고 합니다. 곰팡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0: 아, 공과제 후에 그렇습니까? 글쎄.
1: 네, 그리고
0: 실내에 식은 땀이 고서 맨 안에 용떼기 납니다.
1: 네. 공과제 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0: 예, 그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돼서 다음은 그래도 톡 잘 간다. 한
1: 직접적으로 치료된다.
0: 예, 이전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심함이 어떤 때는 맨안이 두근두근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이건 지금 많이 해결보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예. 없어질까.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잠을 잘 자고 하니까 되나 이 그래 정신하고 이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단원님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서 이 약은 많지 않아서 이 단원님들 활동에 참가해서 이 약 달려고 합니다. 예, 네. 꾸준히 치료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0: 수고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뿐만 아니라 쓴주구성수입니다. 곰팡이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면서 쓴주구성수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골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곰팡이 건강해야 되고 곰팡이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2: 네.
1: 곰팡이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2: 양꾼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저도 이제 뇌경색 후두려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귓골이 뻣뻣하네. 아, 귀에서 소리 영 자주 나옵니다.
1: 네.
3: 그럼 예, 가슴도 떨림도 나오고 이래 고생하다 나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의보시아 듣고 먹고 있는데 아 자꾸 왜 어둠증하고 가슴 떨림증 이게 지금 왜 많이 나타냈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나는 밤섭에는 내가 뻗지게 화장실 당했는데 건의보시아는 너무부터 이전에는 서면 한번 볼까고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려고 하는데 예, 근해보상수 후부터 한번 서방내 많아지면서 코멘트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3: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머리 막아지고 사람이 정신이 납니다. 이제
1: 네.
3: 나는 이게 호가도 때냐 좀 더 구조를 계속 몰라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1: 네.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 활동이 좋아나서 이번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3: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곰팡이는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개 있습니다. 예. 공파천

0: 100만 단계 쓴다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쓴다워이라는 거는 우리 쓴쇼추 이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쓴쇼가 이런 쓴다워이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1: 네, 땅본 단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네,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그대 봤으면 하루 못 한답니다. 내가 저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일쯤에 먹기 전에는 그냥 어떤 저녁에 자다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더 한다. 근데 그 둘이 자지 못하지. 그래 근데 그런 소변 자수가 자자서 병원이나 건사하니까 썬이 영 나쁘다 하겠다. 썬이 나쁘다 소변 자수 하려니까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대번 나간다. 그래 거기다가 또 그 멍청이 있으라서 야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제가 해놔서 한참 지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에서 살아갈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고 딱 같이 싸우자면 싹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튿날은 좀 적응하고 생긴 적응하고 생겨도 어때는 적은 거 고통 딱 잊어먹으면 싸고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억력이 약간 증가되는지 어쩌면 기억력이 영조하듯이 무슨 좋아가지고 나이딩이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니까 거리가 나는 지금 아프고 이렇게 어떻게 기억력이 좋겠어. 그러던 게 지금 요즘에 이거 먹은다 벌써 한 달에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또 아직 기억력이 약간씩 증가되더라 말이죠. 그러다가 또 나는 그 하에 허리 아프게 왜 큰 문제인데 이게 우리 아빠가 가서 검사하니까 병원에서 써는 놓고 다 나는 골골로 그런 거 해서 골골 치료를 한 대 해야 되고 써는 놓고 허리 아프지 그래 보되 거기다가 또 가슴 항상 기운하고 신장도 하면서 과이도 했지. 그런 게 약 먹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하나 좋아져서 얼마 써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에 바람이 그걸 할 때, 주머니 쌍기던 느낌이 있으면 바람이 그걸 할 때 그걸 썼다는데, 요번에 또, 저래 난 이번에는 말 썼다 그러는데, 일곱통 써, 뭐, 일곱통 써야겠어.
0: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셔서 더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싸면은 내 돈에 맞춰서 제일 감지하게 싸겠는가에 전화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 다음,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게 콩팥에 있는, 우리 콩팥이라는 게 이 열콩은 납작한 거 딱 떼게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시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상시엔. 여기에서 선상시엔수라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우리 아저씨 금연범이 도지질 나가다 둘씩 던져줬습니다. 그러네 일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다음 병원에 박박했는데 가서 CT 할까 녹음 사이와 닦이라. 네. 그래서 치료했는데 그 후에 그냥 거리 그러시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다. 그래서 야, 뭐 다른 거 써도 그래서 그랬을 때다 얘 그냥 정시 아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냥 정시 어지럼증이 나고 얘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저리 알겠다. 그래서 그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거리시하고 거리에다가 두껍이 시원한 갖고에 거리 무겁고 정시 아이 나던 게 그게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맥이 없어서 얘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래서 사파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거 썼은 다음에는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게 신기하게 근육 보시나니 또 맥이 나더란다.
0: 그리고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 놀라람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인이 또 찾았습니다. 남자들이 예. 또 어제 거진 다 전열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약 쓴 다음에 우선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 사뭇 폭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꼴이 좀 신한단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 맥이 온단다. 그래도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서 당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이게 어쨌든

0: 이 건네 보신 하니 이 니경 사기랑 온 사람이기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효과 영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리 할도이 좋을 때에 대달 받다고 전화 한 겁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도이 좋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네, 근육신안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진 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 대증이라며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근내 보신환 우대 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맞이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곡은 한동네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입니다. 다행에서 바라보는 전의 노래처럼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진 곡은 류형근 작사, 류형근 작곡의 하얀 동네입니다. 고향 마을을 한 포기 수채화처럼 그려낸 이 노래는 개껏했던 어린 시절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석, 님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로와 눈물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김학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입니다. 오래전 미소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기억의 온기를 전해주는 곡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복순 작사, 박천현 작곡의 고향 경가입니다. 고향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천황범, 차미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찬,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현재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고환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풍습방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 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직접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우리 세트라는 것은

0: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잠만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주면서 경락을 열어주고 그리고 또 우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다른 하나는 잠만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예, 거기 안에는 풍한습을 없애는 처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집을 짓는다 할 때, 기시로는, 수여되는 원료가 뭡니까? 벽돌도 그렇고, 자갈도 그렇고, 깡진도 그렇고, 수인이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예, 이런 물질이 다 있어야 되죠. 예,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뼈도 그렇습니다. 이 골수가 있어야 되고, 예, 우리 말 맞다는 뭐, 칼슘이라면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죠. 기시로는 뼈의 주요 성분은 구조원 단백이라는 겁니다. 칼슘이 극히 소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까이만 보충하면 뼈가 든든해진다 이런 관념은 좀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서방나라 그런 관념이 들어와가지고서 환자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칼슘이 주도적인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구조원 단백이라는 겁니다. 그게 충족해야 우리 골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뼈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거는 몽땅 우리 중약재에서 추출해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약재 그 전문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 본다 할 때 거기 숙지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우슬이라는 게 들어가고 우슬은 주요하게 무릎관절 이런 연골이 다친데 남이 엄청 좋고 이 다리란 맥이 없거나 이런 데 우슬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지우루총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결국은 여전자란 약재가 들어가고 또 인양호 들어가고 거우지 지휘통 지휘통이라는 건 주요하게 피를 많이 보충해주는 작용합니다. 그 다음 구수이부 말 그대로 뼈가 몽땅 부서러진 거 그걸 보충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초라이후즈 이거는 소화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무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서 전문 예, 골수를 골수에 수여된 영양물질을 만들어주는 게죠. 예, 그래서 현대 이런 제일 최첨단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이 중약재 유효 성분을 몽땅 꺼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왈질이 된 건데 한 봉지에 한 20알씩 들어있는 겁니다. 먹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가지고 서리 물 쑥 마이게 되면 쑥 넣은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왈질을 하는 거. 중이 각도에서는 특히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중약재를 만들 때 어떤 질병에 따라서 약을 만드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산지가 있고 왈지가 있고 그렇죠. 왈지는 주요하게 우리 천천히 흡수되면서 그 다음에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서 왈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왈지도 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골과 질병을 치료할 때는 이런 작은 왈지가 또 좋습니다. 흡수가 더 빠르고. 그래서 작은 왈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걔는 우리 지금 우대 활동에 6세트에 6세트 더 드릴까나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이 한 세트란 게 두 과학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걔는 12세트 되죠. 12세트면 약과학으로 24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리면 이러면 한 400날, 그러니까 1년 넘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고 침구 12번 따라가고 그다음에 16세트에는 24세트가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다 침구 24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환자분이 이 16세트에 참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리 침을 24번 맞기로 하고 그래서 우린 데서는 침 넣는 게 다 환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그거 다 고려해가지고 환자분들을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해서 안전하게 서리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다 이런 각도에서 집으로 다 잘로 죄송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김에 참가하는 분들은 다 우리 장례통하고 정의미로방 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별 효과를 못 보고 자꾸 병은 점점 더 심해진다. 예, 이런 분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그겁니다. 병 진단이 중요하고 진단이 맞게 되면 약 처방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점점 매집아트로 가는 게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저하고 직접 문의하겠다. 예, 약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먼저 문의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잘 진단해 보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제 이야기가 도리가 맞다 이럴 때는 예, 제 그 이런 지시대로 그렇게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게 합작해서 병을 치료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우리 류풍습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일단 우리 류풍습성 관절 어째서 이런 병이 걸리는가? 기실은 류풍습 관절이라면 오게 되면이 관절이라면 보통 뜨거워납니다. 예, 그러면서 꾸꾸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 그럼 뜨거운 게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기실은 골수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찼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 열기가 몽땅 거슬러 나왔다고 뜻입니다. 우리말하자면 류풍습 관절, 시둥신 홍발랑창이라든가 또 우리 통풍이라든가 다 한 가지 질병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네. 네, 풍치밤은 저는 어전 두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석이 각 더 나고 그저 아프다 뭐 예. 우선 먼저 다리를 들지 못하고 예. 배 마디마다 그저 통새 나고 쏙쏙 찌르고 그리고 그저 아이 그런 골까 약을 먹으면 소화가 빨아야 되고 위를 탁 받아서 그냥 얼마 잡버리는지 모른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서 풍습밤 어전 두 달 썼습니다.
0: 네.
2: 뼛속에 한기를 뺏느라 그러는지 몸이 헷가워지고 예, 소화가 잘 되고 위를 잡아야 하고 그게 좋고 정신이 남다.
0: 네.
2: 예, 몸이 헷가봐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할까나 예, 좋고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은 길대라 한다. 야, 밥도 못 먹었습니다. 소화가
0: 예,
2: 되지.
0: 소화 잘 됩니다. 예.
2: 예, 그리고 활동도 못했습니다. 나가서 그 저기를 누워있다가 나 구부던 게 이거 어전 두 달 먹을까? 야, 많이 정신 난다.
0: 예.
2: 예, 효과도 잘 보고 할까나 예. 6시에 잠을 6시에 이제 주는 것 같은데 그 예. 6시에 참가하려고 그랬는데.
0: 좋죠. 그럼 한 8달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보사에 크고 약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시.
2: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전 선생님도 알지만 관절염으로 몇십 년 고생했습니다.
0: 네.
3: 더구나 예, 경추염이 발작한 몸이 통증으로 예, 장밤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시계 멀리 받아보고 부르켰다 주했다며. 그리고 예,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조금 다리 좀 어제 미끄러던지 어찌 넘어가기만 하면 무릎이며 발목이 붓기고 진통으로 예, 여러 날 동안 예, 침대에서 일어도 못했습니다. 가무라는 게 다 뭡니까?
0: 네.
3: 옆에 사람 다 그저 밥은 날아다주고 곳곳이 깨다주고 술 먹고 이랬습니다. 정말 네. 고생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소약을 얼마 먹은지 정말 못하기로 먹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바쁜 사람 어찌겠습니까? 밤마다 아이 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러면 하니까.
0: 그렇죠. 그래, 환자들이 심지어 다 그렇죠.
3: 예. 예, 대신약 얼마인지 모른다. 그래서 기타 보조 치료를 무슨 부항도 붙이고 무슨 아픈 친구는 얼마 했는지 받았는지 모른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네.
3: 그래도 자꾸 부작이 오고 그 다음에 다른데 아프고 정말 이 관절병은 잘 낫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0: 네.
3: 예. 그래서 어제는 병 든지도 오라지 젊어서 이래 산후바람으로부터 늙어서는 또 풍한습으로 예 정말 고생 많이 했지. 그러니까 어제는 나이 많이 이렇게 했지 그저 앉을 바에나 면하면 되겠지 이라고 포기했습니다.
4: 네.
3: 그래 집에서는 그래도 약속을 하게 약속을 하라. 그러다가 예, 정말 행운으로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께서 영 소개를 정말 알뜰하게 하고 정말 자세히 하고 이래서 풍수빵이 내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4: 예. 네.
3: 작은 분자로 되었다지. 그 다음에 일

0: 20여 가지 기타 중병에 만성병에 다 좋다니까 그때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1: 네.
0: 그래서 풍수방이 나를 살리고 고통에서 헤어나오게 했습니다. 나는 어제는 관절 통증이요 뼈가 붓기고 마모가 오던지 정말 점차적으로 다 나아집니다. 그래서 네. 약을 먹으면 또 선생님이 고대 친구를 친구요법으로 주기적으로 내는데 짐을 놔줄 거나 그 풍안습기가 다 나오고 더우 정말 빼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다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친구밖에 없다고 항상 나는 동의들 같단 말인데 내 동의도 이 풍수방을 쓰고 많이 나섰다면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면서 다음에 쌀 때 자기는 전화하겠다면 이랬겠다. 오늘 전화하면서 정말 120여 가지 만성병 질환에 좋다는 공중조치가 딱 맞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정말 믿고 쓸만한 명약입니다. 난 지금 비위도 좋아서 밥을 잘 먹지, 심장도 좋아져서 악몽이 없어졌지, 관절염이 완전히 서서히 없어지니까 바깥 졸업이라는 옆에 그저 할 때라면 언어가 빠진 게 없습니다. 정말 나는 런인의 선생님 잘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1: 네.
0: 계속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네.
0: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같이 건강합시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나도 풍수빵 어제 여러 달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골가 어디서 한 대 없이 아팠습니다.
1: 네.
3: 어디를 좀만 채소 샐러드 못 다니고 나무 시켜서는 싸먹고 이랬대는데 이 풍수빵 먹음에부터는 그래도 눈이 줄이 왈 수 있어서 채소도 싸먹고 볼일이 다 보고 그랬댔습니다. 그래 나는 풍수빵에다가 또 해비강도 같이 먹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옛날 관심병을 심장 주사를 둘이 했는데 이 해비강 같이 먹으니까 영 심장이 편안한 게 계속 놀라고 뭐 후두두 떨기고 이랬던 게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풍수빵과 해비강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좋죠. 예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는 풍수빵 다섯 달 썼습니다.
1: 네.
4: 예, 풍수빵 쓰기 전에는 목에 뭐 있는 것 같아서 밥 먹어도 개끼고
1: 네.
4: 물 마셔도 개끼고 갑작선을 해서 목이 불어나고 숨쉬기도 바쁩니다. 예. 허리다리 아픈 데다가 아랫다리 색이 붓기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아프고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끌끌이를 항상 달고 있었습니다.
1: 네, 소화에 대해서. 예.
4: 예. 새벽 설사 심한 데다 몇 실금까지 있어서 밤잠 편안한 잠 못 잠습니다.
1: 네.
4: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풍수빵을 썼는데 개끼는 증상이 없어지고
1: 네.
4: 목이 불어난 것이 들어가서 숨이 아예 차니까 좋습니다.
1: 네.
4: 예. 새벽 설사 이전 아야 합니다. 예. 뇌실금도 선생님 친구가 결합하니까 좀 나갔습니다.
1: 뇌실금은 빠릅니다.
4: 지저귀를 타고 다니던 게 지저귀를 벗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아, 예. 예.
4: 가슴도 편안하고 다리형 핵갑사 핵갑아가지고 승계 오리 내리는 것도 맥이 납니다.
1: 그렇지. 예.
4: 귀살이 나는 것은 예전보다 소리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네.
4: 이 풍수빵이 오장육부 공작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정성 약을 보충해 그런지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 빠릅니다.
1: 빠릅니다. 예.
4: 예. 이번 우대 활동에 12세트 더 사려고 그랬다.
1: 예. 12세트 사면 이번에 18세트를 더 드리죠. 예. 예, 그리고 침구도 또 12번 맞을 수 있고, 예, 예. 구체적인 건 288-0018번 전화 주시.
4: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뒤풍수 관절이 형성되는 원인, 어째서 이 손가락 관절이라매 다 이렇게 비뚤어지고 관절마다 이렇게 그 의용 커지면서 불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예, 기실은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뒤풍수 관절이 생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이렇게 되면 한기 먼저 낍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를 그 관절 그 못에다 혈액순환 공급해줘서 영양가를 보내줘야 되겠는데 그 혈관이 멍땅 막혀버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이양을 주는 환자입니다.
1: 네.
3: 저는 이양 수리 전에는 경추, 견주, 허리 다 너무 아파서 걸기 힘들었습니다.
1: 네.
3: 허리 아래 그 양쪽 그 고리뼈 향후 양자가 엉덩이 너무 아파서 너무 돈을 못 넣었어요.
1: 자골신경 타이죠.
3: 예. 예. 그래 관절약도 좋다는 건 다 써봐도 써봤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아서 선생님 찾아가서 약과 친구를 같이 결합해서 이거 썼는데 인수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양자가 어깨 팔이 올리지 못했는데 친구를 하니까 나 지금 허리도 낫고 발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예.
3: 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풍습감 쓰기 전에는 팔이 얼어들고 발 뒤쪽이 거실거실 하면서 시터에 계속 껍질이 일어났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이 지우문이 팔이 요즘 반들반들 합니다.
1: 어, 진액이 보충되어 있거나, 예.
3: 예, 그래, 이야기 효과 좋아서 오늘은 내일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예. 이번에 활도 엄청 좋습니다.
3: 예, 예. 예,
1: 288-0018번 전 아침 문전 송달 해드립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저기 그 저는 풍습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이약 지금 어제 다섯 달 먹었는데 효과 너무 좋아서 오늘 방송에 참가했는데.
1: 아 예.
4: 예전에는 손이고 발고 따갑다 뭐 예 진짜 꼼짝 못했습니다. 겨우 눈이랑 이렇게 부들부들 자꾸 뛰지.
1: 네.
4: 겨우 이 다리하고 다리에 내 다리가 내 팔이 같아 구단계. 그래 됐습니다.
1: 네.
4: 그래놓고 침대에서도 일어나도 힘이 들고 예.
1: 네.
4: 깨고서 항상 조여진 것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예 입은 쫙쫙 말라들지 마음이 예 그래서 황당한 게 그랬댔습니다.
1: 네.
4: 또나 예 그 밤에 자지 못해서 그때는 예 뒤에서 뭐 기차 소리 난다면 좋겠는지 자동차 소리 난다면 좋겠는지 야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 어찌다 잠을 들면 예 그래서 잠 자고 난 자리에 왔더니 땀이 푹 젖었습니다.
1: 아, 예.
4: 그래서 이거 다섯 달 쓰고 지금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예.
4: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식구들도 옛날에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런 하루에 몇 시간씩 잘 수도 있고 또 아주 내 침대에서 일어나기에도 조금 많이 쉬워졌습니다.
1: 예.
4: 옛날에 하고도 나를 꼬박 세웠지, 뭐, 새벽이, 어떨 적엔 아침에 자지 못해 눈도 뭐,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4: 그리고 허리도 이전처럼은 아예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 마음이 영 편안해지고 땀을 세게 아이 흘리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4: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말을 했더니 아들이 돈 보내왔어, 이번에. 약속 세트를 그래 싸라고 돈 보내왔더라면 나 우리 아들 이것도 무슨 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 세트를 더 싸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알려준 전화이다. 전화 아무것도 집에다가 보내주지요.
1: 예. 지금 8세트인 게 아니라 9세트부터는 11세트를 더 드립니다. 여기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4: 그렇습니까?
1: 예, 예, 예.
4: 그럼 그렇게 주시오.
1: 예, 예. 288-0018번 전 아침 문자 송달해드립니다.
4: 예, 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딱 6시에다 적어놓은 게.
1: 예, 예, 예.
4: 예, 예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내 이렇게 그냥 먹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지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4: 예. 선생님 지난번에 볼 때 내 많이 좋아졌다 했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 걸른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4: 고맙습니다,
1: 예.
4: 선생님.
1: 네. 예.
4: 어떻게 인사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1: 아, 예,
4: 그래요.
1: 예, 예.
4: 예.

0: 두 분 선생님 계속 수고해 주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면 우리 혈액순환이 살아야 된다. 혈관에 맞겠다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혈관이 왜서 맞겠습니까? 이럴 때 혈관 확장제를 써 쓸데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댄디 맞아서 혈관을 확장하죠. 그거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혈관이 막힌 원인은 뭔가? 혈관이가 그 주위에 한기 꽉 들어찼기 때문에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热胀冷缩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심장질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어째서 혈압이 자꾸 내려가는가? 여름철이 되게 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모든 혈관이 느슨해집니다. 예, 그리고 겨울철에는 어째 중풍이랑 세게 오는가? 겨울철에는 혈관이 몽땅 쫄아들기 때문에 날씨 춥게 되면 자연적으로 몽땅 쫄아드는 거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 할 때 사람 이 신체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혈액순환을 그것이 해줘서 영양가를 보내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지자람하거나 따치우람하거나 이 기질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 본신이가 자기절로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 길이 통하지 않게 되면 다른 길로 해가지고 피를 그 혈관 만들어냅니다. 이 혈관들은 뭐라는가? 불정상적인 혈관이라죠. 이학상에서 림상에서 뭐라는가? 血管이랍니다. 血管이란 거는 새로 나온 미세 혈관들을 말합니다. 개체는 이런 증상肥大한 이런 화모 이런 세포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염증 세포들 그 다음에 지화라는 게 뭔가 새로운 이런 조직들이 자라나면서 그 다음에 원래 이런 나쁜 이런 겪거나 신진대사를 통해 가지고서 나가야 할 이런 나쁜 것들이 나가지 못하고 이거가 한 대 결합된 것을 보통 지화랍니다. 이런 섬유소가 한대 결합되게 되면 이거 봐 우리 血管이랍니다. 그래서 血管이란 거는 어쨌든 마지막에는 혈관이죠. 그래서 우리 관절 손가락 관절이라면 거기 매 원래 혈액순환 통해서 거기 연골도 보충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매 신진대사에서 나쁜 건 어떤 차차 나아가야 되고 하는데 나가는 길 보충해주는 길이가 몽땅 막혔단 말입니다. 그래가나이 그 다음에 血管이란 게 부단히 자라납니다. 요 팔로 얼기설기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 관절이 막 커집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마지막에 말기에 가서는 이 구신창절한 게 오는가? 구신창절한 게 뭡니까? 관절은 관제창이란 게 있습니다. 중간에 공간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관절을 굽혔다 뺐다 하기 할 수 있죠. 손가락이라면. 그런데 이것이가 한 개 뼈로 돼버렸다 할 때는 예, 이거 뭐 우리 구신창절합니다. 어째 한 개 뼈로 되는가? 그 血管이란 게 대량적으로 자라나면서 그 다음에 영양가를 보충해주는 그 혈관도 다 막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체는 본능적으로 거기다 영양가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뭐 하는가? 뼈 속의 골수를 몽땅 그 血管 1을 통해서 보충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관절이란 게 두 개 관절로 이렇게 맞붙어서 이렇게 된 게지 않습니까? 그럼 외관절하고 아래관절이 거기 영양가를 몽땅 깼다가서 관제창 안에다 거둬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관제창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 통뼈로 변합니다. 이래서 마지막에 이짝이 뼈 속에 영양물질이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구멍이 숭숭숭숭 나가지고서 마지막에 골다공증까지 같이 결합돼서 오는 겁니다. 이 원인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치료가 방향이가 나아지는 겁니다. 그럼 방향이란 게 뭔가? 어째서 적간부터 혈관에 막혔는가? 血管이란 게 어째 생기는가? 이걸 우리 알아두셔야 되죠. 그럼 그 안에 있는 한기를 몽땅 뽑아내야 됩니다. 한기를 뽑아낼 때 제일 좋은 약이 뭔가? 우토란 약입니다. 이 우토란 약은 우리 약방에도 파는 게 없습니다. 보통 중의들이 원래 우토를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토는 우리 그 신농본초징에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그 우토라는 거는 시선 중심이랍니다. 시선이라 하니까 우리 그 콤파치라면 투석하죠. 투석할 때 무조건 우토란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중의들한테서 어떤 말이 돌았는가 하면 우토란 게 우토젠이 있다. 우토젠이가 사람 몸에 독이 있다. 독이 있어서 못 쓴다. 이렇게 나올까나 일반적인 중의들이 다 우토를 아예 쓰게 됩니다. 기실에는 선동번 조직이 명백하게 썼습니다. 우토를 거기 안에 독을 몽땅 없애고 없애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래 쓰게 되면 깊은 곳에 한기를 몽땅 몰아내고 깊은 곳을 뜨뜻

0: 사겨주고. 제가 자꾸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농촌 집을 오래 비워두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거기 들어가 살자 하게 되면, 거기 한 기습기 꽉 들어찼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해줘야 되는가? 그거 빼내자면, 부단히 부스게 하면 불을 떼야 됩니다. 그 불을 떼는 작용이가 누구인가? 우토가 한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관절 그 안을 뜨뜻하게 해주게 되면, 원래 통하지 않던 그 혈관들이 몽땅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짝에 血管 이란 게 다 퇴화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이 풍습빵 이래서 가지고 거기 통해서 또 골수를 보충해준 약이 대량 적을 들어가죠. 이래 되면 관절이 변형된 게 몽땅 끄덕끄덕 소리 나면서 밤에 잘 때 그것이가 전체적으로 제 위치를 찾아줍니다. 이래서 마지막에 치료되는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얼마 후에 오는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소복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점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그러나 사실 이웃집 바깥 양반은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군인이었다. 해방전쟁 시기 동북 야전군의 참군에 금주 전역 때 부상당했고 나중에는 해남도 전역에도 참전했다고 했다. 우리 나는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전쟁판까지 나갔던 군인이 어떻게 마누라의 말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마누라를 대하는 일과 전쟁을 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렇지 하는 미심쩍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이웃집에서는 몇 번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대개는 맏딸과 어머니의 대결이었고 가끔은 그 용해 빠졌다는 바깥 양반도 목소리를 높이는 듯했다. 그래서 아무리 물렁 팥죽이라고 해도 사내는 역시 집에서 가끔 큰 소리를 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싸움이 한참 지속되다가 끝나고 나면 아재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김선훈의 집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걸쩍지근한 악다구니를 퍼붓곤했다. 그럴 때마다 김선우는 집안에 조용히 머물렀고 외부의 욕설에도 응대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녀가 또다시 포다를 부리는데 김선생이 동생네 집에서 나왔다. 김선생을 본 아재 어머니는 화닥닥 된겁을 하여 집안으로 쑥 들어갔다. 아무리 시골 아낙네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 앞에서는 위축되는 모양이었다. 나로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이는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은 마을의 단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루 마을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웃집 맏딸이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버둥거리는 것을 마침 물 기르러 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발견한 것이다. 나중에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아재가 자신이 오는 것을 흘금 확인한 뒤에야 우물에 빠지는 신웅을 하며 아부제기를 치더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아주머니가 아재의 허리를 힘껏 잡아 끌며 말려도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아주머니가 힘이 부쳐 버티지 못하고 사람 살려 하고 외쳤을 때 아재의 상반신은 이미 우물 안으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뛰어나오고 아재의 어머니도 어마치 뒤에 달려왔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맥이 지나여 잡고 있던 처녀를 놓쳐버리며 뒤로 벌렁 엉덩방아를 찧었고 처녀는 깊은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 모두들 불맞은 노루처럼 허둥대는데 아재의 어머니는 순자야 하고 절규했다. 그때 누군가가 쏜살같이 달려와 망설임 없이 우물에 훌쩍 뛰어들었다. 김선

우물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입구가 좁아 두 사람을 끌어올리는 데 꽤 시간이 걸렸다. 물에서 나온 김선우는 이를 똑똑 쪼으며 너털었다. 여름이지만 우물물은 차가웠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아재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우물에서 건져올린 처녀는 울컥울컥 물을 토하더니 정신을 차리고는 아까의 울음을 계속 이어갔다. 그제야 김선우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한편 사람들이 아재를 달래고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법석을 떠는 사이 그 사람 용한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맞다를 둘쳐엎고 집으로 들어갔다. 마누라 말이라면 나 죽었소 하던 이웃집 아저씨가 처음으로 돋보였다. 그제야 떠들썩거리던 동네가 조용해졌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다.

다음날 우물물만 먹고 사는 우물집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찾아와 생산대에서 우물을 가셔줄 수 없겠느냐고 청을 들었다. 그것마저도 남이 들을까봐, 특히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잠옷 목소리를 낮추었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고 신성한 힘을 지닌 모양이었다. 사람 둘이나 빠졌다 나왔으니 물이 흐리고 우물벽에 이끼들도 부스러 떨어져 우물을 가셔내지 않고는 먹을 수 없었다. 다음날 주변집 남정들이 나서서 우물 가시는 작업을 시작했다. 물이 바닥날 때까지 드레박으로 길어냈고 마지막에 우물바닥을 청소할 때는 김선우가 자청하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아이들도 무슨 보물이라도 나올 듯 주변에서 뛰놀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긴 우물바닥에서는 보물은 아니지만 오만 희귀한 물건들이 다 나왔다. 끈이 끊어진 드레박에서부터 라이터며 동전까지 그동안 부주의로 떨군 오래된 물건들이었다. 가시기는 가셔야 했구만. 10년은 안 가셨지, 아마? 누군가의 말에 모두들 말없이 웃음을 지었다. 그 일이 끝나고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다.

얼마 후 윷집 아재는 김선우와 결혼했고 반년이 좀 넘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김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재는 이미 임신을 했고 부모가 죽어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니 운물에 투신하는 활극을 연출한 것 같았다. 세상 일이란 그처럼 복잡하면서도 단순했다.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지니 죽자 살자 하던 이웃집 아주머니도 조용해졌고 외손자가 생기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딸집을 잘 틀락거렸다. 아재만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수알거리던 마을 처녀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안가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김선우와 아재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똑똑하고 잘생긴 김선우가 외모도 평범하고 딸만 있는 집 맏딸과 결혼한 것은 사실 약혼 뇌물 때문이라는 소문이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 것은 당시 소문에 한족 총각들이 장가를 들려면 반드시 현금 600원을 신부집에 보내야 하고 처녀가 쌍가풀이라든지 하는 조건에 따라 1,000원까지 오른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이라면 당시의 시골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오죽하면 아들이 장가 들기 위해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말이 전해졌겠는가. 김선우는 형님 누나 외에 의지할 데가 없었고 형님은 소학교 선생님으로 월급이 적었기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재와의 약혼에 현금 200원만 들고 갔다는 소문은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었다. 어쨌든 한족과 조선족이 결혼을 하여 잘 살아가니 나루 마을의 풍파는 자연 언제인지 모르게 살아

나는 이웃집 아재가 첫 아기를 해산하던 날에 김선우를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김선우네 집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있던 김선생의 부인이 모처럼 김선우네 집에 찾아왔고 잠시 후 김선우가 나이 지긋한 여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말로는 대대의 조산원이라고 했다. 이웃집에서 아이를 사온다는 것이었다. 이어 김선우네 집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반나절이 지나는 동안 집안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괴로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호기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나를 본 어머니는 연신 밖으로 내모는 신용을 했다. 얘야, 오늘은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놀거라.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할 수 없이 친구들과 놀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왔더니 김선우가 바깥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눈시울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집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더 크게 더 자주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선우의 몸이 채찍에 맞은 듯 경련했다. 그는 두 손을 맞잡았다가 머리를 쥐어 박았다가 후 하고 긴 한숨을 쉬었다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일어나 바장이곤 했다.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달달 떨렸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는 나를 보고 억지로 입귀를 실룩이며 웃음을 지었으나 우는 것보다 더 애잔해 보였다. 돌처럼 단단했던 그는 당장이라도 물먹은 토단 마냥 스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어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할 무렵 이웃집에서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커졌다. 잠시 후 김선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들이요! 아들이랍니다. 에휴, 낫구마. 잘 됐어. 어머니가 얼굴에 웃음이 활짝 핀 김선우를 보더니 마치 자기 집 경사라도 되는 듯 급히 고무신을 질질 끌며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동생이 태어날 때 나를 친구의 집으로 쫓아보내서 나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다. 그날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기 사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전에 없던 김선우의 농당한 모습은 지금까지도 눈앞에 선하.

셋째의 연길 진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중국 변방의 작은 도시지만 조선족에게 연길은 동경의 땅이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성공이었다. 사람의 운은 3년을 주기로 변한다더니 셋째의 인생은 붓글씨로 하여 새 국면을 맞이했다. 그날 위형의 아버지는 그의 붓글씨를 보고 돌에 글씨 새기는 일을 제안했고 셋째 또한 자기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주저없이 응낙했다. 그 일을 주관하는 진괴립은 다른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풍모의 사내였다. 더부룩한 머리에 길게 기른 수염, 형형한 눈길이 인상적인 예술가 스타일이었다. 말 수는 적었으나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정확하고 무게가 있었다. 여긴 주로 한자 비문을 새기지만 가끔 조선글도 다루지. 진괴립이 말을 이었다. 조선족들도 예전에는 한자를 주로 썼지만 요즘 들어 점차 변하고 있어. 한족들이 조선글을 잘 모르다 보니 컴퓨터로 출력한 걸 그대로 새기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지. 다른 공부는 몰라도 셋째에게 있어 붓글씨는 취미이자 재주였고 심지어 고집이기도 했다. 다른 형제들도 습자는 했지만 유독 셋째만은

0: 방과 후에도 신문지를 펴놓고 붓글씨를 쓰곤 했다. 마을에서 명필로 소문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에게 한 획 한 획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붓글씨 책을 구해다 주시기도 했다. 그렇게 이련만 붓글씨 실력이 고중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셋째에게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는 진규립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셋째의 직속 상관이자 전시회 출품하는 서예가이며 조각가였다.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지 의아했던 셋째는 그의 작업실을 보고 그 의문이 무너져 내렸다. 탁 트인 공간에 여러 가지 서예 작품, 전통 그림, 돌 조각들이 줄무더니 진열되어 있었고 갖가지 도구들이 구전하게 갖춰져 있었다. 시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좋은 작업실을 공짜로 쓰며 작품 창작과 수익 창출을 병행했으니 꼭 먹고 알먹기였다. 작업실의 완성작과 미완성작들은 셋째에게 예술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용기를 내어 시내에도 작품이 있느냐고 물었고 진규립은 형형한 눈으로 셋째를 보며 시내 어느 가도 공원에 글을 새긴 돌 조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1: 아, 배우고 싶어서요.
0: 세제는 난참을 감추려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는 합장까지 하며 머리를 숙였다. 진짜 배우고 싶기도 했고 사과의 의미도 있었다. 진괴립은 개의치 않고 가르쳐 주었다.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기초부터 붓글씨의 원리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명가의 습자책도 빌려주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셋째는 그때가 자신에게 큰 행운이었음을 깨달았다. 고중도 마치지 못한 그가 예술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예와 조각을 배웠으니. 비석 조각 작업을 익히던 중 그는 진괴립의 작품이 있다는 공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눈앞이 확 트이는 경험을 했다. 작업실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화강암의 불규칙한 형태와 초서의 유려한 곡선이 주변 자연과 하나 되어 숨쉬고 있었다.
1: 이런 예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 그때였다.
0: 그 후로 셋째는 돌 조각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고 마침내 진괴립의 인정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위사장의 신임을 얻은 것이었다. 셋째는 진괴립의 분부대로 돌에 글씨를 새기는 일을 맡았다. 진괴립은 대부분 시간에 자신의 작품에 매진했고 회사의 일은 가끔 큰 비석 제작이 들어올 때만 살폈다. 그럼에도 위사장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만큼 위사장은 인재를 중시하는 상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발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 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새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소설 아버지의 산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취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댄 데서 생태환경과 도시 품질이 또렷이 향상됐습니다.
3: 안도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우수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사슬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AI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의가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낸 데서 생태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오늘의 연변은 창문을 열면은 녹색을 볼 수가 있고 문을 나서면은 공원을 볼 수가 있는 등 생태 혜택이 전문 만호에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의 연결시에서는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계기로 전역에서 힘을 내 도시 녹지량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경관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시정시설 완선과 주거 환경 정돈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연결은 생태 바탕색이 더 짙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과 지리 수준도 함께 향상이 되면서 도시와 경관이 서로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수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지파 강반의 가정주재위원입니다. 연길 녹화미화 행동을 통해서 이곳은 유휴 공간을 생태 경관, 가풍문화, 진자리에자가 일처분된 특색 소용 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초목의 푸른 기운과 문명새의 기풍은 서로 어우러져 주민들의 친환경 레저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풍이 은연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유원은 현재 도시의 따뜻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하나의 풍경선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에서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전개한 이래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이를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질순으로 간주하고 1년의 돌파, 2년의 새 모습, 3년의 큰 변화를 목표로 수변 녹화, 유원 건설, 거리 미화, 빗물 오수 분류, 문화 관광 새 지표 등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생태 품질과 문화 관광 흡인력을 전면 향상시켰습니다. 3년간의 노력을 거쳐 녹색 생태와 도시 발전이 깊이 융합됐고 수부도시 연길시의 도시 면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도 부단히 제고됐습니다. 연길 주민 왕여사입니다. 생활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녹화 환경이 많으면 공기도 좋고 사람들의 건강 등 여러 면에 다 좋지요. 연결 주민 위 선생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것도 이 광장이 있어서입니다. 한가하면은 나와서 산책.

0: 당연하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3년 내 연결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목과 관목 5만 6천 그루를 심고 도시 녹지 65.5헥타르를 증가했으며 유원광장 58개를 신축 개조하고 거리 28곳의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특색 거리 3갈래를 알쓸들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 빗물 오수 분류 개조 105km를 실시하고 단절 도로 15가를 관통시켰으며 도시 주요 간선도로 26km와 길가 건축물 24곳의 조명을 승격했습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농촌 건설처 삼일군 한재림입니다. 연길 녹화 미화 행동과 결부에서 전주 각 현시에서는 계획적으로 녹지를 건설하고 담장을 허물어 녹색을 드러내며 여백을 남겨 녹색을 누리는 등 방식으로 도시 원림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목전 전주도시 건설구역 녹지 면적은 7,924헥타르, 건설구역 녹지률과 녹화 피봉률은 각기 39.84%와 42.82%,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6.98평방미터에 이르러 도시 생태 기반이 더 두터워지고 녹색 공간이 더 충족해졌습니다. 곳곳에 유원 녹지가 도시 생활을 장식을 하고 한 장 한 장의 민생 다반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 녹화 미화 3년 행동의 순조로운 마무리는 전주 푸르구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이 공구 향상과 정밀화 관리 보호의 새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한재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길 녹화 미화 행동 성과를 일층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푸르구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깊이 추진하겠습니다. 각 현시에서 지역 특색을 갖춘 푸르구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과학적으로 계획하도록 조직하고 도시 기초시설 갱신 개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수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푸르구 아름다운 정품 공사를 다그쳐 실시하고 푸르구 아름다운 거리 구역과 푸르구 아름다운 사백 구역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해 도시의 주거지를 전면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요람하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힘써 건설하겠습니다.
1: 한덕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5세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4세를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주식위원 회사 생산작업장 설비가 고효율로 작동하는 가운데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작업일꾼들이 능숙하게 작업하면서 주문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단연례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주식위원 회사에서는 특색민족의약 제조 분야에 전념하면서 합재, 알리학, 과립약, 외형물리학, 경질교갑, 연질교갑 등 7가지 류형 47개 의약품 승인 번호를 보유한 현대화 제약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2021년 기업은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했고 2억 3,600만 원을 투자해 현대중약진흥화 생산 흐름선을 내와 생산 효율과 생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확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회사는 2025년에 생산액 1억 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목전 기업의 생산 판매는 모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 주식위원 회사 부총경리 왕덕입니다. 15월 시작의 해에 회사는 연구개발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통평환과 복합금원화 2차 개발을 했는데 올해도 시장에서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생산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전자동 바이오펩타이드 생산 흐름선이 만부하로 돌아가면서 인삼펩타이드, 해삼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합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생물활성 펩타이드 원료와 식품,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 주력하는 국가 고도 기술 기업입니다. 기업은 2018년에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해 2021년 9월부터 조업했습니다. 단연례 이 기업

0: 높은 펩타이드 산업의 과학연구 혁신에 전념해왔으며 주로 특수선식 인삼 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30여 건의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기업은 인삼 심층 가공 산업 발전과 혁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국가 올림픽 체육 중심의 공급업체로 됐습니다. 기업은 또 농업 산업화 중점 선두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에 진입했으며 국가 지적재산권 우수 기업에 들고 조급 기업 기술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 회사 판공실 주임 고걸입니다. 올해 국약 태국 유한 회사는 인삼 관련 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인삼 관련 제품 생산 양도 늘려 생산액 2억 원을 넘기려 합니다. 올 들어 안덕경제개발구에서는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업 생산 경영을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덕경제개발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동길목원 생물질과립 연료가공, 금도농업 장백산 특색고급 음료가공, 삼보야급 중약가공약 생산능력 확장 등 4개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조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안도경제개발구의 년간 생산액은 7억 원을 넘겨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1: 33년간 변강교육을산에 몸담고 과학흥농을 위해 초심과 사명을 실천한 리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승이자 친구로 농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과학기술 조력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바로 2026년 전국 5일 노동상장 수상자이며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 전공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연변대학 농학원에 들어서면 장설매 교수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교표를 잡은 지 32여 년, 장설매는 변강 교육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6천여 명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전국 고등교육계 교재와 세계 고전 저작 번역서 등 6부를 편찬 출판했으며 석사, 박사, 연구생 100여 명을 정성껏 지도에 배양해냈습니다. 현재 그가 키워낸 많은 졸업생들은 기층에서 축산수의 분야와 목축기업의 중견 역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성과학기술 혁신팀 인솔자이자 성중점실험실 책임자로서 장설매는 국가축산수의 발전전략 수요에 부응을 하고 연변지역 특색축산업 발전 실제와 결과하여 장백산 산지 북약자원 우세를 살려 친환경 생태 목축, 종수의학 표적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에 매진했으며 관련 과학연구 성과는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국가자연과학기금 항목 5건, 성중점 과학기술 난제돌파 항목 등 12여 건을 주관했고 국가 발명 특허 4건을 획득했습니다. 국제 고은위 학술지의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논문 근 50편을 발표해 우리나라 친환경 생태축산과 동물전염병 예방통제에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수년간 성과학기술 특파원 동물전염병 예방통제 전문가로서 장설매는 늘 학생들 데리고 현장에 심입해 기술 지도와 전염병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과학기술 힘으로 산업 효율을 높이고 농민 수입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전공 전임교원이고 박사생 지도교원이며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변경에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바로 저희 학생들이 배운 지식으로 목축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지요. 농가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을 하고 과학 연구 성과를 목축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계해 실제 활용함으로써 실천으로 삼농을 위해 봉사하고 향촌 진행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장설매는 덕으로 인재를 가르치고 신농과 수업 현장 결합, 특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을 하여 삼농 정감을 두텁게 하고 향촌 발전을 위해 봉사는 리상 신념을 일상 교육에 깊이 녹여냈습니다. 뛰어난 교수 개혁 성과로 장설매는 길림성 우수 교수 성과 2등상 수상을 했으며 올해는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지켜온 고수와 탁월한 공헌을 인정을 받아 전국 5일 노동상장을 수상했습니다. 장설매입니다. 이 영예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신시대 교육 사명을 짊어지고 계속해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사명과 담당을 다하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축산 현장까지 교단에서 향촌지능 일선까지 장설면은 사랑과 관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곽연구 혁신으로 산업에 힘을 실어주며 성실한 실천으로 구향에 보답했습니다. 전국 5일 노동상장은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교육과 곽연구로 나라에 보답하려는 그의 초심을 증견해주며 신시대 고등교육 종사자들이 곽기술의 힘으로 향촌지능의 분진화폭을 펼쳐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0: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에서 주최한 AI 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우리 소민영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초청을 받고 선전 강연회에 참가한 OPC 중국 개원 사회구역 고급 강사 당우흔이 현장에서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 플러스 현장 실제 조작 방식으로 기업 경영 예서에 AI 지능체 응용 효과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계약 위험을 초단위로 심사하고 수정 방안을 표시하는 것부터 몇 분 만에 고화질 포스터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력서를 자동 선별, 채점하며 출근 정황을 실시간으로 경보하고 재고 조사 수치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일련의 실제 조작이 진행돼 기업 대표들은 과학기술이 가져온 효율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회는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디지털 경제 새 프로젝트를 유치한 종료 조치입니다. 올해 조당위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 투자 유치 추진 하에 항주 구신지능체 교육과학기술 유관회사와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가 합작해 OPC 1인 기업 슈퍼 개체 부화 대상을 설립했으며 해당 대상의 길림성 본부를 연결해 뒀습니다.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고홍명입니다. 이 대상의 락착은 기업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AI 지능체 선진 기술로 기업의 기존 업무 방식을 최적화하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대학생 인재를 무료로 육성합니다. 우리는 연간 3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주 과정의 학습을 통해 그들이 최신 AI 지능체 구축 기술을 익히게 하고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이 대상에 의탁해 각종 기업 지원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AI 디지털 해결 방안을 제공해 우리 소 민영 기업의 지능화 디지털화 전환 승격에 일층 조력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L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L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L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강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생활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대활동기에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퍼센트를 많이 높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천이박사 한 가게 498원인데 14가게 16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통 14가게 16각을 주면 잘 주는 건데 16각을 더 실어준다는 것은 1000원 현금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3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230원이게 되면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는 좋은 기회가 천이박사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로는 한 가게 698원인데 10각을 사면 또 12각을 줍니다. 보통 10각에 10각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2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2각이 더 따라간다는 것은 1,400원의 현금권을 더 드리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평균 가격이 30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병 치료약품은 우리는 눈병에 대해서는 본 제품을 제가 아주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는데요. 한 가게 598원인데 한 가게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0각을 사면 또 2각을 더 얹어서 평소보다 12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7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완전히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그릇해서 여러 가지 다 치료하느라면 간이 견뎌내기 어렵죠. 콩팥이 견뎌내기 어렵죠. 위가 견뎌내기 어렵죠. 근데 이 제품 자체는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명서방을 이용해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이라는 여러 가지 난치성 악화 질병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 자체는 오늘 복용해서 내일 금방 효과를 보는 이런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원리가 아니고 일정한 료성을 기한 백날을 기본 한개 료성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몇개 백날 쓰는 사이에 되면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고 그리고 상처 이열까지 제거해 주니까 심장열, 폐열까지 제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0: 안전한 눈병치료 약품이니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귀합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제품 자체는 제가 양심적으로 항상 나 양심에다 많이 문의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해답해주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품들 자체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 허마가 있으면서 앞에 Z문자가 붙었습니다. 100% 중약으로 조성되어야만이 Z문자가 붙습니다. 만약 서약이라면 앞에 H문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생물제품이라면 앞에 S문자가 붙는데 이 제품 자체는 몇 가지 제품 자체는 모두 앞에 Z문자가 붙은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몇 가지 제품들 가운데서는 천 가지 이런 그 많은 약품 전시회에 가서 재오는데 효과성을 많이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재오게 되어 있으면서 광고할 수 있는 비준호마까지 붙은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제품에 이상이 있을까 봐 이런 우려는 0.1% 얻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실은 없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저희들 설명하는 어느 측면의 효과성은 기본으로 본 제품이 기본 그 공동주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저는 이 명소방 농약 얻으면 갔다가 보네. 한 몇 달 썼습니다, 지금.
0: 예.
2: 예. 야, 이 약이 참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2: 이게 나도 약은, 예, 이 농약은 눈, 이게 눈에 대해서 지금 얻으면, 내 진단받은 지 얻으면 예, 한 3년이 됩니다, 이게.
0: 아, 그래요? 예.
2: 예, 농내상으로 지금 이게.
0: 아, 농내상 실명을 빨리 하는 무서운 안과 질병에 속하는데, 예.
2: 예, 그런데, 약도 그간에 좀 많이 썼을까, 네.
0: 그랬겠죠.
2: 예, 했는데, 어떤, 그래도, 예, 가랑 또 발전하고, 예, 이제 이 약을 써서 내 지금 몇 달 곱박 썼는데, 안압은 예, 기본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안압이 지금 얼마입니까, 대략?
2: 지금 저도 19, 20이 됩니다.
0: 너무 정상입니다. 예, 예, 네. 너무 정상 돌아왔으니까. 안압이 공제되는 게 눈병, 농내장 치료에서는 제일 봅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나 지금 안압이 올라가 뭐, 예, 기본상 뭐, 어디, 너무 편안합니다.
0: 10부터 20일까지 정상입니다. 24, 그 이상부터 24, 40이 안압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너무 정상입니다. 예.
2: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 안압이 올라가 거나 머리 아프지 않고, 눈알이 막 빠지는 것처럼 아주 아프지 않고, 그리고 눈곱이 가뚝 자꾸만 나오는 거, 이런 증서도 없고, 그리고 이 눈자씨가 예, 이 보기는 많이 맑아졌습니다, 지금.
0: 어, 그렇죠. 삼자가 봐도 벌써 맑아지는 게 알겠죠. 예.
2: 예. 그리고, 이 시력이, 예, 원래 시력이가 이게 지금 농내장으로부터 걸리고 한다면 또, 그래서 정신적으로 백내장에도 어제 나이 성인지 백내장에도 같이 있다고.
0: 아, 그렇죠. 기본상 60세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60%, 70세, 70%, 80%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백내장은 거의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구나 포함하게 돼 있을 겁니다. 예.
2: 예, 네. 그래, 물질이가 다 안 되고 부역.
0: 허보양 게 백내장이죠. 예.
2: 그 안개 낀 것처럼 그 앞이 항상 부역 이래든지 이거 지금 몇 달 먹은 다음에 앞에 이 안개 낀 게 부서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게가 봤을 때 많이 잘 좋습니다, 물질이.
0: 그게 서약으로는 떨거여서는 그런 효과에 기본 달하기 어렵습니다. 떨거여는 약도 있습니다. 백내장계인데 그걸로는 효과는 거의 0.000 몇 퍼센트나 되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약으로 된다는 게 그게 특수한 효과죠.
2: 예, 확실히 약은 뭐다. 그리고 그것만, 눈만 그렇게 좋아지는 그것보다도 예, 지금 내가 가서 검사를 그, 보니까 우리 60세 이상, 65세 이상부터 이 서치에서 매세도.
0: 아, 그렇죠. 예.
2: 검사한테 가서 전면 검사 해봤는데, 두개로 봐도 이게 간도 어떻게 돼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품을 견제하면 서치가 검사하면은 많은 제품, 많은 그 부분이 오케이로 지나갈 겁니다.
2: 예, 단량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예, 근데 나는 뭐 무슨 약 썼는데, 근데 약 승인에 누군가, 여러 명이 좋아졌다. 약은 확실히 좋은 약 썼다고 이러면서 눈도 좋아지고 안에 뭐 아무 피타이 이 약은 그냥 먹어도 뭐
0: 다른 부작용이 없죠. 그렇죠. 네.

0: 이나 뭐 이런 자극이 하나도 없습니다.
1: 단단 습열을 쳐줄 뿐만 아니라 상처열, 폐, 심장열도 쳐주게 돼 심장도 폐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시름나도 네. 됩니다.
0: 그래서 내 지금 이 약에 좀 견제해서 오래 꾸불고 나왔으려고 오늘 볼까나 활도 이렇게 또 특수한 활도 지금 오늘 여기까지 또 사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 이용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최신 1호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아, 선열선염으로 인해서 예, 하랄밤이 소변볼라 한 대뿐 일어난다.
1: 예.
3: 그러니까 온밤 못 자니까 피곤하고 맥이 없고 소변이 또 예, 거품도 나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세신 1호로 우선은 석 달 썼습니다.
1: 예.
3: 근데 우선은 소변발라 한날 밤이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1: 예.
3: 그리고 예, 그래 놓고 잠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살 것 같단다.
1: 예.
3: 그리고 이게 세신 1호로 썼는데 또 이게 위도 좋아집니다.
1: 예.
3: 식사를 잘 못하던 게 밥이 맛있고, 그 다음에 맥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사타인을 보였던 게 우선은 또 놀라 잘 댕긴다.
1: 아 그렇죠. 건파지 좋아져야 오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져서 맥이 나고 힘이 나고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 이 세심 1호로 드셨는데 이 담낭도 좋아진다.
1: 아 그렇죠.
3: 폐가 붓고 옆구리 아프다 하던 게 이 세심 1호 쓴 다음에 구성살이 다 없어지고 영 좋단다. 어디나
1: 바로 그렇죠.
3: 맥이 나고. 예. 그 다음에, 이, 다리 맥이 기운이 온답니다.
1: 바로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오늘이 우리 활동이 좋지, 그러니까.
1: 예.
3: 이럴 때에, 설에 이거에,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겐다.
1: 예.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치부까지 선해집니다. 곰팥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해탈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몸을 빨리 처세우고, 맥인 녹혈정, 그리고 전녹거, 전두가지 중약제, 이렇게 좋은 약재를 우리가 노련히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면 이제 상수란 효과는 확실하게 믿음성이 강한 이런 좋은 제품이라 말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가 천이박살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소변이 잦아서 난 이걸 젊었을 때부터 이랬는데 그저 한일 이렇게 고생했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약 먹으면 조금 낫다도 또 이내 그렇고 저내 그렇고 해서 조금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1: 소변이 자꾸 그런 문제 담백이 나가고 혈뇨가 좀씩 나가는 거 어떤 분들은 그건 용허범이라 절대 용허범이 아닙니다. 그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조금 등한하게 되면 뇌독증으로 갈까봐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상술한 그런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4: 예. 그런 게 지금 이 천이박살 먹고서 이렇게 소변이 잦은 게 지금 해결되니까요. 저기 밤을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납니다.
1: 예.
4: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서 밥만 먹고 자꾸 맥에서 들어 눕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혈압도 저기 파동이 심하면서 이미네. 운동을 알게 되란 말입니다. 그래서
1: 그렇죠.
4: 이게 지금 혈압 파동이 지금 운동되니까 지금 혈압이 운동되니까 어지럼증도 안 나고 머리가 아프고 흐리멍텅하던 증상이 많이 나지고 결국 기관지염이 있어가지고 항상 감기를 달고 살고 그다음에 저 기침가래가 좀 심했는데 이게 지금 다 나죠.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4: 겨우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어쨌든 여러 면으로 저기 한 가지 안 먹으면서 지금 많은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이렇게 이야기하던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예. 최신이라는 우리 남편이 전년성 미달에서 썼는데,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하고, 예, 때론 저리고 하면서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쓴 다음부터는 지금 그 증상이 지금 많이 지금 나서져서 아침에 난막 정신 나갑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회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났고 가위 나빠서에 항상 이 옆구리 켜고 맥이 없어서 자꾸 들어 놓고 하던 게 이 증상도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4: 그리고 눈도 예, 많이 맑아진 감이 난답니다. 백내장이 좀 있습니다.
1: 간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따라가면 눈이 좋아집니다. 예.
4: 예. 이래 약이 이러면

0: 효과 좋으니까 이렇게 좀 순례를 하고 들어보니 또 이번에 활동도 용서하고 한데 이번 활동이 상당해서 약 좀 배달과 좀 전해드릴 수 있어요.
1: 그렇게 하세요.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집에 아저씨도 내게인세요. 후유증 있으면서 그냥 무슨 혈압이 엉덩이가 안 됐대다.
1: 예.
3: 그러니까 그냥 머리 아프다 하고 막 머리 그냥 무기만 하다고 이랬댔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예. 손도 많이 밥 먹을 때는 어제 거저 술질 할 때 술도 저는 떨고.
1: 예, 수전증.
3: 밥, 예, 밥 먹는 것도 영 바쁘고 감옥은 영 반신도 많이 불편하다면서 영 고생 많이 했댔습니다.
1: 예.
3: 그러다 지금 천이 박사로 지금 먹은 게 진짜 좋습니다.
1: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3: 네, 예, 나 예. 두 번 받았다는 감정 진짜 좋습니다.
1: 예.
3: 지금 그때 밥 먹을 때게 이제 밥 먹는 게도 괜찮다고 많이 걸리던 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예.
3: 그래서 손을 막 숟가락질 할 때 손을 떨어서 술을 떨어서 막 밥이 싹 떨어지던 게 그것도 예. 많이 났습니다.
1: 그럼요. 꼭 예. 나으십니다. 신신 가지셔.
3: 예, 어쨌든 예. 채소 다음에 짚어도 좋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났습니다.
1: 예.
3: 그 계속 먹으면 이제 더 먹으면 많이 났겠을 때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이 손 저녁에 살 때 뭐 다리하고 다리 저려서 예. 자꾸 이런 앉아 주먹을 떼서 내가 또 저쪽에서 주먹을 쏟댔어. 그래도 산다 말 다시 못했다.
1: 저리다는 게 그게 예. 순환장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예.
3: 저리 등이 많이 나서 혹시 가다 또 짜게 바람이 나고 예, 이런 게 그것도 많이 나섰습니다.
1: 예.
3: 그래서 길에 등이 많이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동사 있는가 뭐. 이 뭔가 뭐. 신장이 또 안 좋으면서 그냥 쿵다쿵다 뛴다 하지. 무슨 증상 많을 때다. 마음이 그 다 진정이 안 된다 하지. 자가도 일어나 문 열고 앉아도 있지. 가만 증상 많이 뗐습니다.
1: 예.
3: 그러면 제대로 맨안에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맨안에 제대로 신경질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잘 되면 신경질이 많이 쓴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시퍼미 예, 신호를 시퍼미에 전달해서 예. 모든 평형을 유지해주는 제품이 자다 바로 천희 박사 CAP입니다.
3: 예. 그다음부터 중풍이 오니까 나면서 그다음부터 소변도 실수 없이 잤지. 그다음부터 조금씩 자꾸 지금 놓으니까 냄새 없는 색이 나겠어.
1: 그렇죠.
3: 냄새 나지. 그다음에 화장실도 가먹고 거품도 많다고 이랬대다. 거품 많이 그랬던 게 되게 많이 좋아졌다 이랬대다. 세심이라 먹은 게.
1: 예.
3: 먹으니까 더 놀러지래. 뼈야 먹을까 좋다면서 어좀 더 시원하게 잘 나가고 예. 나이가 30, 40대 가짜로 게 어서 시원히 잘 나간다 이랬대다. 이랬대다. 배고 아래 빼도 그냥 어좀 잘 나가 먹지가 되게 많이 거품하다 이랬대다.
1: 예.
3: 간난다 이랬대다. 요즘에 소변 잘 나가고 예. 시원하다 이랬대다.
1: 예.
3: 그리고 요 아래 다리 그냥 요 무릎 아래 다리고 난 매우 떨려서 하도 떨려서 걸지 못할 때였는데 원래 삐뚤거리는 걸린 데다가 근데 요즘에 이제 다리 매우 한다면 그런 명사 없었다 삐뚤거리면 그런 사 없었다 지금
1: 예예예 예.
3: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예
3: 예, 그래 지금 먹다 이래서 그냥 두 가지 배합하면 먹을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배합하니까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3: 예, 그래서 지금 약이 조금 떨어졌지. 효과도 좋지. 그 다음에 또 뭐랄까 돈 약에서 약을 더 주지 돈도 빼주지 하면 썼으니까 내가 기계 계속 줄까?
1: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셔.
3: 예, 감사합니다. 더 대답 받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최진희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네, 허리가 시큰시큰 아프고 소변이 한 날에 뒤에 대낮이나 밤이나 여러 번 화장실 갑니다.
1: 예.
4: 그리고 예, 더구나 예, 저리고 예, 통증 나서 예, 맥이 없고 그래서 예, 병원에 가서 예, 소변 함화했습니다.
1: 예.
4: 함화하니까 예, 담백이 나갑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선생님이 감히 듣고 인천 싸서 먹는데 지금은 주문할 거의 되니까나 봤어요. 알겠대다.
1: 감각으로 알립니다. 예, 네, 소변이 저리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죠.
4: 예, 예. 소변이 다듬어던 게 조금 차수가 드물고, 예, 저리던 게 낫고, 예, 그렇고, 좀 맥도 낫대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어떤 여러 달 쓰니까, 예, 지금 많이 낫습니다. 이 증상이 어떤 거의 없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1: 그렇죠.
4: 예, 소변, 예. 그 다음에,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식사 후에 먹어서, 소화제를 한두 가지 그냥 먹었습니다.
1: 예.
4: 그랬던데, 지금은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예, 소화가 잘 돼서, 예, 아무개나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바로 예. 그렇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것도 항상 그것도 항항하고, 예, 숨이 차고, 예, 이랬던게, 지금 가슴도 편안하고, 예, 지금.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쇄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좋은 효과성을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쇄신이로는 곰팥을 씻어주는 젤이라 하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녹혈정, 녹혈정은 곰팥을 빨리 처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기에 또 전녹근이 포함됐습니다. 전녹근이란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처방에는 이 두 가지가 있기 어렵습니다. 이 처방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런 처방 자체에 속하면서 세 번째는 여기에 32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주약의 부선, 부선이라는 것은 몸이란 신자 아니고 곰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혈압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조절받고 혈당이 조절받고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의 양을 돋아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저실자란 성분 자체는 지양간선 간과 곰팥을 도와주고 도사자도 역시 부간선 지부간선 해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염보글지도 역시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간 공능이 좋아지고 곰팥 공능이 좋아지고 하는 데는 이 제품을 떠나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황차 여기 32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와 소화가 잘 된다. 이전에 숨이 그렇게 차던 게 숨이 차지 않다. 여기 바로 천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음을 보충해주면서 양인 룬저 해주는 깨까 우리 모든 체내는 진액이 꼭 일정한 퍼센트로 있어야 되는 건데 눈이 항상 말라들고 그리고 피부가 바싹바싹 말라들면서 비누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뭐 기본상 천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보충해주게 되어있고 윤폐 역할을 하는 맥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호흡기통이 좋아지고 건비이기 역할을 하는 조바이수라는 닦은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어떤 데서는 백술을 백출이라도 하게 되는데요. 힐백제의 그리고 기술 술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술이 닦은 백술이 들어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너무 변이 무르거나 너무 변을 자주 보게 되어 있거나 변이 또 너무 굳어서 변비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천실이라는 성분이 이걸 장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소화 공동을 도와주는 건비기 역할을 하는 복령 같은 성분도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단순 곰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곰팥에 유사하면서 오장을 도와주는 이런 종합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통 나이가 들면서 여러모로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종합으로 해결해서 소화기도 비위를 도와주고 간과 곰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호흡기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고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매일날 켭니다. 매일 눈찬 통변해주고 우리 그 장도의 숙변이 오래 장도에 포함되어 있게 되면 다시 그 독성물질과 로페물이 혈액 가운데 다시 돌아갑니다. 변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해도 장도의 역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모든 공능이 문란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포함된 성분들 32가지 중약제 전녹근 그리고 사슴이 피 이런 제품 자체는 안전한 보신 제품에 속하는 보신이라면 자꾸 몸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오랜 질병 가운데서 완고성 질병 가운데서 먼저 상하는 게 내가 알게 모르게 곰팥이 많이 허해지게 되었습니다. 나 오줌 제대로 누는데 그래도 그런 거 아닙니다. 곰팥이 맥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격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소변이 잦은가 하면 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 가지 종합 문제가 생기고 맥이 똑 떨어지고 면역계통이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제가 요즘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뭐 93년도에 전세계 93년도에 장수촌에 내려가 조사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처방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 과학원의 석박사 그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 의해 나온 제품이 바로 서신 1호고 천희 박사도 역시 우리 그

0: 중국 가오관의 석박사 그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믿고 수식에 담으면 해결은 곧 눈앞에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누구나 삶의 활력소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는 무엇인가요? 먼저 송향목의 내 삶의 활력소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활력소 송향옥. 6월은 참 좋은 계절이라. 짙은 푸른 빛으로 대지를 장식하고 로금 방초 우거지고 천자만홍이 흐드러지는 6월은 열정의 계절, 성숙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이다. 게다가 어린이 명절, 단오 명절, 대학 입학시험, 고중 입학시험까지 겹쳐 6월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하고 기대를 품게 한다. 아니, 어쩌면 6월의 천사처럼 내 곁에 온 딸애 때문에 나는 6월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다. 얘야, 이젠 그만하고 자거라. 밤이 너무 깊었구나. 한 문제만 더 풀고 잘게요.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먼저 쉬세요. 딸애는 나를 보고 빵긋 웃더니 다시 공부에 몰두한다. 나는 딸애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마음이 저릿해온다. 언제 벌써 이렇게 어엿하게 컸을까. 아빠가 곁에 없어도 너무 훌륭하게 살아준 딸애는 내 삶의 전부였고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삶의 원천이었으며 내 삶의 활력소였다. 딸의 방에서 나온 나는 창가에 다가가 창밖을 내다봤다. 대지는 어느덧 곧잠이 들어 고즈넉하고 하늘의 별들도 깜빡이며 이 밤의 고요와 평화를 이야기한다. 밤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17년 전 딸의 출생을 위해 모진 진통을 겪던 일과 홀로 힘들게 딸애를 키워왔던 일들이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면서 감개가 무량하다. 그렇게 키운 딸애는 이젠 날개가 굳어져 명년 6월이면 내 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딸애와 기쁨과 행복, 슬픔과 아픔을 함께했던 그동안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결혼의 섬역한 체질 때문에 류산과 조산의 아픔을 겪고 침을 맞고 뜸료법까지 받으며 어렵게 애를 얻었는지라 나는 딸애를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지금도 딸애가 태어났을 때 그 가슴 벅찬 기쁨과 감동을 나는 잊지 못하고 있다. 17년 전 모진 진통 끝에 힘찬 울음을 터뜨리며 딸애가 태어났다. 아주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나의 품에 딸애를 안겨줬다. 눈도 바로 뜨지 못한 채 팔다리를 바둥거리며 울고 있는 딸애는 너무 예뻤다. 딸애를 보는 순간 그동안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며 치료를 받던 일과 몇 달 동안 입덧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던 고통

그는 기쁨과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딸애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수십 번 깨어나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그렇게 잠이 많던 남편도 딸애가 울면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넓은 품에 딸애를 꼭 안고 우유를 먹이느라 허둥댔다. 딸애가 첫돌 생일이 지나 한창 재롱을 피울 때 남편은 한 가정의 세대주란 무건중임을 떠매고 하나밖에 없는 딸애한테 더 좋은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우리 곁을 떠나 일하게 됐다. 그때부터 나는 홀로 딸애를 키우게 됐다. 그런데 여자 혼자 몸으로 딸애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체질이 약해 하루가 멀다 하게 제 집 드나들듯 자주 병원 노름을 하는 딸애 때문에 죽도록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나는 묵묵히 모든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했다. 딸애는 커가면서 내 생활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줬고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채워줬으며 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내가 우울해하거나 아파할 것 같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볼을 만져주면서 내 귀에 대고 재잘거린다. 엄마, 어디 아파? 내가 호호하고 불어줄게. 그럼 안 아플 거야. 내 목을 꼭 끌어안고 호호 불어주는 천진하고 순진한 딸의 해맑은 모습을 보노라면 모든 시름이 가시면서 저절로 입이 벙글 써 벌어진다. 딸애가 있기에 내 삶이 있고 내 행복이 이어지면서 나는 남편이 곁에 없어도 고독을 꾹꾹 씹어 삼키면서 언젠가는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아갈 날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명치 끝이 뭉클해 나고 가슴이 저려온다. 딸애가 12살 때였다. 한밤중에 오한이 나면서 나는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내가 가까스로 일어나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딸애가 일어났다. 나를 보던 딸애는 깜짝 놀라면서 내 이마를 짚어보더니 울먹이면서 빨리 병원에 가산다. 괜찮다고 하자 딸애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오더니 내 이마에 얹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가 하던 대로 생강을 넣고 끓인 물에 홍탕을 타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더운 물을 마시는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나는 나이보다 일찍 해미든 딸애를 품에 꼭 안고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렸었다. 17년 동안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좋을세라 더울세라 애지중지 사랑으로 정성으로 딸애를 키우면서 나는 삶의 모든 외로움도 고독도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냈다. 그렇게 키운 딸애도 어느덧 17살 이쁜 숙녀로 훌쩍 커버렸다. 이제 내년 6월이면 금쪽 같은 내 딸애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곧 내 옆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짠해지면서 지금 딸애하고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나는 이쁜 내 딸애한테 기쁨과 웃음을 많이 줄 것이고 딸애의 마음에 내 정성과 사랑을 듬뿍 채워줄 것이다. 돌이켜보면 10여 년 동안 홀로 딸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쏟을 때도 많았고 성장하면서 딸애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와 어쩔 때도 종종 있었지만 딸애는 나에게 너무도 많은 기쁨과 행복을 안겨줬다. 늘 참새처럼 재잘거리는 사랑스러운 어린 딸애가 곁에 있어 나의 하루하루는 그토록 행복했다. 이제 또다시 로금방 조우거진 성장의 계절 6월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딸아이는 곧 대학 입학시험을 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성공의 희열을 듬뿍 안겨주고 나의 품을 떠나 자기가 원하던 대학으로 자기의 아름다운 꿈을 펼치기 위해 미래를 향해 저 멀리 훨훨 날아갈 것이다. 이제 딸의 노력의 꽃망울들이 하나 둘 꽃봉오리를 터치고
예쁜 꽃으로 피어나

꽃향기를 풍길 아름다운 6월이 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로 돼 딸아이를 한 품에 꼭 안고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딸아, 고맙다. 너는 내 삶의 영원한 활력소이다.

네,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인데요. 씨앗부터 시작을 해서 어여쁜 꽃으로 피어나 향긋한 꽃향기를 풍길 때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네, 이런 활력소가 있다면 하루하루가 참으로 행복으로 차남칠 것 같나요?

북한의 농장으로 가는 걸음은 항상 기분이 좋다. 자전거를 타고 외활로에 들어서면 양쪽에 쭉 늘어선 백양나무가 맞아준다. 백양나무를 보느라면 양삭의 백양리찬이 떠오른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는 말없는 우산이 되어주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바람막이가 되어준다. 오가면서 보느라면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칠 새가 없다. 335대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걷는 사람도 있다. 처서가 지나면서 기다리 옥수수와 논밭의 벼들이 하루가 다르게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발그스레하던 옥수수 수염이 오늘은 거무스레한 색깔을 띠었고 꿋꿋하게 쳐들었던 벼이삭이 누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풍년 농사를 시샘하듯 갖가지 풀들도 뒤질세라 계절에 따라서 날마다 씨앗을 연그러 가느라 분초를 다투고 있다. 조카네 농장은 녹색 농법을 고집하는 농장이라 곡식과 풀이 경쟁이라도 하듯 싶다. 호미로 김을 매도 자꾸 자라고 손으로 뽑아도 자꾸 자라나는 불 앞에서 어쩌면 내가 속수무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면서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다. 풀을 뽑고 나서 며칠 뒤에 농장에 가보면 언제 풀을 뽑았냐는 듯이 또 풀이 무성하다. 다행히 올해는 과일나무 밑에 비닐을 씌워놓은 보람으로 그나마 풀을 뽑는 연장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비닐 이음새 사이를 용케 뚫고 나온 풀들은 보란 듯이 키도듬하면서 풀 뽑으러 온 날을 조롱하듯이 살살 불어오는 초가을 바람에 우쭐우쭐 춤을 춘다. 풀과의 전쟁에서 이겨보겠다는 배짱을 가지고 며칠 동안 농장에서 풀을 뽑는 일에 전념했다. 올해 여름은 비가 자주 내린 탓으로 풀이 더구나 무성한 것 같다. 밭밭으로부터 시작해서 찰 옥수수밭, 호박밭, 포도밭, 달래밭, 아로니아밭, 쿵밭, 하우스밭에 이르기까지 뽑아놓은 풀이 수북하다.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어지간한 크기의 산을 방불케 한다. 한낮의 태양은 정수리를 따갑게 내리쬐고 있다. 한참씩 풀을 뽑고 나게 되면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줄 끊어진 구슬마냥 볼을 타고 흐르고 온몸은 물자루가 되기가 일쑤다. 풀을 뽑으면서 느낀 점이라면 풀마다 자기 나름의 사는 개성이 있다는 것이다. 돌피는 한 포기에 몇 대씩 어울려 자라는데 키만 해도 한 미터 이상씩 자라나고 가지 끝마다 씨앗을 반다량으로 품고 있다. 뿌리는 둥글게 뻗으면서 잘 뽑히지 않는다. 능쟁이는 한 포기씩 외따로 자라지만 뿌리가 깊고 무성하고 줄기가 단단하며 가지마다 씨앗을 다닥다닥 달고 있다. 뽑기도 힘들지만 낫으로 베기도 무척 힘이 든다. 마디풀과 닭개비는 땅에 다이는 마디마다 뿌리를 박으면서 사면팔방으로 뻗는데 마디마디 뿌리를 뽑기가 무척 번거롭다. 독고마리는 껍질이 연하여 상처가 나면 진득진득 풀기가 돋으면서 뽑기가 힘들다. 온몸에 잔털이 나 있고 이 계절이 되면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와 짧은 털이는 열매가 옷에 척척 붙어나기 시작한다. 쥐콩은 넝쿨이 뻗는 식물이다. 풀 중에서도 제일 얄미운 풀이다. 뻗어지는 넝쿨이 다른 식물에 매달리기만 하면 다른 식물을 꽁꽁 얽맨다. 숨이 막힌 식물은 죽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생장이 더디거나 생장을 멈추는 것 같다. 살펴보면 쥐콩이 매달린 아로니아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가 현저하게 작고 가지가 무성하지 못하다. 쥐콩이 매달린 콩은 키도 작지만 콩이삭도 별로 열리지 못하고 무척이나 매소하다. 그 외에도 이름 모를 풀들이 키들이로 자라고 있어서 다른 농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풀을 한 포기 한 포기 뽑으면서 풀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저절로 감탄을 느꼈다. 하나의 종자가 땅에 떠

늦어서부터 겨울 추위를 용케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아 새싹을 틔운 그날부터 농작물 밭의 풀은 사람이 곡식에 주는 비료의 영양분을 곡식과 함께 향수하면서도 풀을 죽이겠다고 날마다 보이는 족족 뽑아내고 기음을 매부리는 가운데서 용케 살아남는 끈기가 있다. 호미 끝에서 지켜오고 낫 끝에서 잘려오고 사람 끝에서 뽑혀오면서도 뿌리로 씨앗으로 후대를 번식하는 삶의 방식도 있다. 기계화 농법이 보급이 되면서 많은 농작물 밭에서는 농작물 작황에 따라서 살초제와 살충제를 치기도 한다. 풀은 이런 세례를 이겨내면서 사람과 환경과 싸우면서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고 후대를 번식하는 삶의 욕망이다. 잡초라는 이름 때문에 농장을 밭에서 송두리째 뽑혀야 하는 운명을 지닌 풀이 어딘가 가엽기도 하고 곡식을 살리고 풍년을 맞이하겠다는 내 욕심 때문에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풀을 가차없이 뽑고 베어버리는 내 행동이 어딘가 잔인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풀아, 어쩌겠니? 너는 농작물의 적수니까 나다를 먹고 사는 사람 앞에서는 송두리째 뽑혀올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풀이라고 해서 모두 미움받는 존재는 아니다. 농작물과 한 공간에서 나서 자란 풀은 잡초라고 뽑아버려야 하지만 그 풀이 사막에서 나서 자란다면 얼마나 희귀한 보물이 되겠는가. 도로변의 풀들은 비가 많이 내릴 때 빗물이 흐르기 쉽게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경사진 비탈이나 침식으로 골짜기가 형성된 지형에서도 푸른 나무 못지않게 흙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수토 부호에 아주 큰 역할을 일으킨다. 풀을 한 포기 한 포기 뽑아서 뿌리가 땅에 닿지 않게끔 풀줄기를 돌돌 말아놓으면서 풀과 사람은 생존하는 방식이 나름대로 같은 면이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사람은 가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역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모색하게 된다. 부모의 욕심이나 본인의 욕망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이 살아가는 데 제일 무난한 길인 듯 싶지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좋은 일터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력은 높지 않아도 배운 기술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장사에 능한 사람도 있다. 아니면은 지식도 기술도 없이 오직 부지런한 두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평탄하지만 않은 저마다의 삶의 길이고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끈기와 인내로 지혜와 용기로 만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면서 용케도 생명을 이어왔다. 전염병도 전쟁도 가난도 자연재해도 그 어떤 역경도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끈질김과 삶의 욕망을 잘라버리지는 못했다. 송두리째 뽑혀오고 나시에 잘려오고 살충제를 뒤집어 쓰면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는 풀의 끈기, 뿌리와 씨앗으로 후대를 번식하는 풀의 삶의 방식, 땅 속에 파묻힌 한 알의 씨앗이라도 있거나 간에 아픈 뿌리 조각이라도 있으면 주저없이 싹을 틔우는 풀멜의 정신은 어쩌면 사람과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을 하며 무심하게 대할 상대가 아니라고 느껴진다. 풀을 뽑으면서 어쩐지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까지도 무거워진다.

때문에 풀은 연약하지만은 거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봄이 오게 되면은 다시 강한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어떤 역경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이겨내는 정신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다음으로 리분선의 백합과 나팔꽃이 기른 다르다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백합과 나팔꽃의 길은 다르다. 리분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많은 질서와 규칙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규칙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높은 곳에 이룰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돼 밑층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이룰 수 있는 계단까지도 친절히 알려줍니다. 한참 어른이 돼서야 그 계단으로는 결코 그 높은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터지게 경쟁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숨에 차 헐떡거리다 보면 결국은 중턱쯤 대충 펑퍼짐한 곳에 자리를 펴고 앉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걸. 다들 이러고 살잖아 안도하면서도 우리는 그 높은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죠. 충분한 시간이 더 흐른 뒤 좁디좁은 계단 밖에 훨씬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기 아득히 높은 곳이 누구나 이르러야 할 곳이 아니란 곳도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기만의 길이 있고 그 흐릿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더듬으면서 이

이르러야 할 곳은 결국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계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가치들이 단일하고 확연하기 때문입니다. 백합과 나팔꽃, 너와 나의 고유한 특성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와 시간,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거리, 높이가 가장 중요하죠. 결과의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 결과의 불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있을 뿐이죠. 결과의 불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는 자신이 못났다고 여길 것이고, 결과의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결과의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조차도 자신이 가야 할 길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게 되겠죠. 현재 누여진 길을 열심히 가는 것만으로도 저기 높은 곳에 이르려면 늘 시간이 부족하니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쩌면 결과에 불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더 빨리 자신의 길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멈춰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아득하고 막연한 길에서 벗어나는 시작은 일단 멈춤이기 때문이겠죠. 백합은 가시가 있을 수 없고 나팔꽃은 꽃꽃이 설 수가 없단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 고치려고 하는 순간 내 용어는 내가 너를 거부하고 너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알아듣고 말 거야. 때로 령호는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단다. 령호는 자신을 싫어하는 혹은 미워하는 자아가 시키는 일에 복종하지 않아. 령호는 진정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단다. 그것도 자신이 타고난 한도 내에서 말이야. 공지영, 딸에게 주는 레시피. 많은 어른들이 꼰대로 불리고 많은 조언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단으로 쌓아올린 저곳이 유일한 가치라 믿고 그 가치를 누군가에게 주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입맛은 틀린 거야. 일깨워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꼰대는 나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 없는 삶을 살아온 누군가가 단단히 축적된 자신의 경험치로 복잡다단한 세상을 쉽게 재단하면서 확일화된 가치를 주입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우리는 충분히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백합의 길과 나팔꽃의 길은 다르다는 걸요. 너와 나의 길 또한 다르다는 걸요. 동시에 둘은 다 옳다는 걸요. 오랜 길을 돌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계단 속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 그 또한 옳은 길임을 알겠습니다. 어느 한 길을 부정한다는 건 누군가의 개별적인 얄팍한 경험으로 내리는 섣부른 판단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함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왈가불가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질문을 던져야 할 대상은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세상에게 너는 대체 신인가 부처인가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게 너는 왜 이다지도 불공평한가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는 대체 뭘 원하는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길으로 향하지 않는 모든 질문은 공허합니다. 그런 질문은 우리를 어느 곳에도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너와 나의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완벽히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가치 판단을 더 이상 타인의 결정에 맡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상처든 행운이든 고통이든 행복이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상처를 안고 행운을 맞으며 고통을 딛고 행복을 향하는 것. 그게 내 길에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내 길에서 무한히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끝까지 용감하기 바랍니다. 감히 상처 입어 다치고 감히 행운을 즐길 수 있기를요. 그건 내가 내 길 위에서 만나야 했던 소중한 것들이니까요.

네, 백합꽃과 나팔꽃은요 길이 다르듯이 누구나 다 각자 서로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성을 무시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같은 길을 걷게 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 문학사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강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작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 프로,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기관에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신 예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우리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예, 이 사계절 가운데서 여름이 화에 속한다. 예, 불에 속한다. 이 말이죠. 예, 여름처럼 매우 덥습니다. 예, 이 불인 여름이 오면은 심장병 환자분들이 병이 심해지고 사망률도 더 높아지고, 아,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 아,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다 이 여름에 와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심장병 중에서 관심병이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예, 관심병이 제일 심한 걸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심교통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예, 심교통은 매우 짧은 시간 심장 부위로 해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아파나는 증상을 심교통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약 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심교통을 치료해 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똑똑히 밝혀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심교통이란 관심병이 있는 사람이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혹은 무슨 일로 해서 격동됐다거나 또 너무 춥거나 혹은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진다거나 이럴 때 심교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나타나는 그 부위를 보면은 가슴뼈 중간에 와서 많이 아픕니다. 예, 이 가슴뼈 중간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 단중쇠라는 게 있는데 이 인맥이 있는 경락입니다. 예, 혈점이죠. 예, 여기가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예, 이 혈점이 아파서 자꾸 그곳을 누르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0: 사통으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아프고 왼쪽 팔 안측안이 내 쪽이 아프다 하시오. 심한 사람들은 왼쪽 팔 안쪽이 아프면서 줄이 뻗쳐가지고 제일 뺏기 손가락하고 무명지에 와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 이리 아픈가 하시오. 심교통이 있는 분들 이런 반사통이라는 게 바로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이 아파야 되겠는데 왕청 같은 그 뺏기 손가락이나 무명지 그 다음 또 왼쪽 발 내 쪽이 아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뒷잔등에 와서 흉부하고 흉골이 막 먹는 그 부위 쪽 척추 쪽에 와서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잇몸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턱이 아프고 이런 반사통을 가지고 있죠. 아픈 증상을 표현하는 거 보면은 압박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압박통이란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뭘 꽉 눌러놓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어디미 바위돌이 지운 것 같은 감도 느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근래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집내 이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아주 선생님이 고마워가지고 내가 전화드리려고 그랬다. 예. 우리 아가 중풍이 걸려서 영 엄청 고사했습니다. 우리도 예. 허리도 잘 못 쓰고 다리 아프고 그래. 그 다음에 머리 어지럽고 머리 기억력이 없고 전립선이 있고 심장에 아이가 와서 만나고도 헐떡거리고 앉았다 일어못 나고 그랬댔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심에 섭외는 못 보고 위나빠 밥도 담아먹고 중풍이 걸려 노공이 걸려서 두 번 세 번 걸리니까 꿈도 못
0: 이게 여러 번 걸리면 그렇죠. 점점 더 심해지죠. 네.
2: 그래서 엄청 고사하고 소리 병원에서 나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한 치료를 받고 나오고 나오고 이랬겠습니다. 계속 별로 크게 무슨 어쩌나 해결을 못 봤는데 집에서 후두부두 가깝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소리 이렇게 방송 잘 들으니까 선생님 강의가 나옵니다. 이게 세상에 당뇨순의 반장이 이게 딱 전혀 중풍이 치료된다고 하고 공룡추도 시해있고 해발에 높은 데서 이게 정상한 길에서 이게 약아 용 훌륭한 길하고 좋다고
0: 맞습니다.
2: 된다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한 타타타타 처음에는 쓰기 시작했는데 예, 한 몇 달 쓰니까는 예, 밥을 잘 먹겠다고 해서 찾습니다. 음식을 얘기되는 게 찾아서 되는 게 혈압선 소리도 잘 됩니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대로 혈압이 하고 이렇게 건네때 이래식인 대로 먹고 그 다음에 장기간만 네. 먹은 게 운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래 우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걸지 못해서 부축하고 이래는데 아직 수리를 못하고 자리 못하던 게 지금은 완전히 자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영 좋아졌습니다.
0: 좋아집니다.
2: 예, 이 양만한 게 50대다. 내 찾아보니까 이때까지 애를 그렇게 써서 치료하자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없을때다. 근데 요 약 쓰니까 딱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0: 그렇죠.
2: 나도 심장이 나빠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어쩐지 팔딱 뛰고 신경질이 많이 나고 머리 얼빠나고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동나 담양이 나빠 달걀도 못 먹고 이래 소리 목 막 심해서 이래미 그랬는데 위나빠 밥도 담아 먹고 그래 이 약을 같이 먹으니까 나 신경질도 안 나고 밤잠 잘 자고 예 소변이 난 것도 나고 각방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예.
2: 예 얼굴이 나가서 이거 그저 노년 빤이 나와가지고 소리 그저 깨트려서 나는 것을 그래서 보기 싫어서 그랬던 게 이러시라고 그래야 된게 지금은 팔팔해졌습니다. 예,
0: 예 거기 얼굴이 그렇게 시까맣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여기 우리 이 당귀 안에 우리 그 이게 폐류산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켜준다. 예, 그 해수수 성청을 막아주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얼굴에 약간 죽은 그 죽은 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노인 반점이라며 그리고 우리 잠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얼굴이 그 좋아져가지고 많이 곱아진다는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야기 잡습니다.
2: 네, 허여 멀쩡하게 됐습니다.
0: 예,
2: 지금은
0: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2: 했습니다. 예, 영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쓰고 있는 게 어찌서인지 다른 사람들 다 말한다. 너는 어째 무슨 거 먹었길래 그런가 하고 이랍니다. 걔네 말이 했습니다. 내방 먹었다고 해서 그 약 그리 좋은가. 아우 그 약 명예가 한 가지라고 네 이랬습니다. 무식 가만히 가만히 말하면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이랬댔습니다. 영 좋아서 이랬으니까 나 지금 그 약 떨국이 아까 봐가지고 돈이 더 있지만 해도 계속 먹겠습니다.

0: 이하고 다 대출할 이야기 없으니까 나는 예. 내 생각에는 예.
1: 계속 효과를 본 데서 잡으면 좋습니다. 원래 유지량으로
0: 예.
1: 하다 하면
0: 예. 이것만 먹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이번 활동에도 참가하겠습니다. 예.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런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이상약 먹기 전에 예, 저약이 고혈압이하고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사후에 당약 14방 먹고 있는데 약도 딸다오 이약 먹으니까 예, 혈압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게 알리됩니까?
1: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낮에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예,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도를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그렇게 잡습니다.
3: 예, 지금 만약 심리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신경증으로 예, 계속 소리나에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아. 좋은 행사입니다.
3: 그리고 예, 그리고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낀 같고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게 눈치 안 납니다.
1: 아, 예.
3: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럽고 인차이롭습니다.
1: 인차이롭습니다, 원래.
3: 예,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파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저는 이 약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예.
3: 우리 집 예, 두 사람은 이 약 먹으면서 지금 예, 건강 받고 있습니다.
1: 예, 그래도.
3: 우리 올케도 예, 내 소개도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신장이 너무 나쁩니다, 저기. 계속 신장이 아프고 예 통증하고 예 숨이 그러니까 통증하고 숨이 자꾸 상하고 예 계속 내기 다음에 오자마자 예 좋아서 아이들과 했는데 예 성게로 예 이거 먹고 있는데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아 예
3: 이번에 한국에 예 부족 좋습니다.
1: 아 예
3: 예 생존 효과도 그래서 예 이번에 우리 할 수 있다고 예 어제 전화 온 거 옛말했는데
4: 두 번 감사합니다.
3: 알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가지고 배달받아서 거기다 붙여주셔. 예,
3: 예 오늘 붙여주다 그랬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이게 혈압이 높아서 정말 몇십 년 동안에 서약 먹으니 간도 나빠지고 콩팥도 손상받고 해서 그러다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아, 서당약 심내방 듣고 먹고 있는데 몇 달 먹은 후부터 이제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 아, 이틀, 사흘, 이래 일주일에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선생님 지도 방송해서 약 먹은 게 지금 예, 혈압 조절이 연관됩니다. 지금.
1: 어, 예.
5: 예, 나 좀 먹고 뭐 야들 딸때 먹었는데 세랍이 완전히 그저 조절된 확실하게입니다, 죽고.
1: 네.
5: 예, 그리고 나는 예, 경도마에 방파를 얻어 있었는데 항상 그지마다 넉다만 먹고 내 검사를 했는데 경도마에 방파를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5: 예, 그렇구나. 나는 또 전립선에서 아이, 여섯 번째 화장실 되겠는데, 한번 서봤나, 예, 조금 힐나가다니까, 야, 엄마 자주 못하면 내려놓으니까.
1: 그렇지.
5: 예, 이래 고생하다, 정말, 심리방에 먹은 후부터, 아, 한 번만 서봤나, 이 많아지니까, 예, 서면 자주 현저히 줄어들고, 정말 정신이 없다, 아침 깨어나, 뭐 이래.
1: 예, 잘 자니까, 나, 예.
5: 예, 머리 봐가지고, 예. 그래, 나는, 예, 효과 좋지, 또 이번에. 올 때 바다 또 왔습니다. 그저 우리 먹자고.
1: 예, 잘하셨습니다.
5: 예, 그냥 한 가지 문의합시다. 이 친구 나 이렇게 대충 있는데, 아, 이 친구는 어떻게 잠을 그리 자주 온다. 잠을 아주 또 시간 자도 잠들면 자꾸 잠을 온단다 이게.
1: 아, 예.
5: 그래 이거 좀 알아봐봐. 나 이 대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 알자고.
1: 예, 이런 분들이 보면은. 장기적으로 정신이 긴장하면서 예, 우울해지고 예, 예, 수면 질량이 내려가면서 아, 자는 시간은 길지만은 또 자고 일어나면은 제대로 잔 것 같지 않고 예, 계속 피곤하고 또 정력을 회복하기 아주 힘들어합니다. 예. 예, 이런 분들 보면은 아, 이 신경계를 치료해서야만이 이런 병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꼭 꼭 네 신경

0: 세포를 잘 수복해줘야 되죠. 예. 지금 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로 추출해가지고 아,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들을 치료해준다. 예. 이 효소는 아,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이죠.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아, 또 신경세포를 아, 신경세포를 잘 수복해주고 또 그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또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아, 이런 성분이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홍경천이랑 천궁이랑 담남성이랑 또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신경성 치료에 아주 좋은 이런 치료작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분이 이거 드시면은 그런 이런 증상이 예, 소실될 수 있습니다. 예.
1: 아, 그러면 예. 이거 받고 좋은데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그래.
0: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장약심 예방진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저는 이거 먹기 전에는 혈압이 엄청 되지 않아서 정말 많은 약 써댔습니다.
0: 예.
3: 그래도 이제, 예, 저들이 앉아서, 예, 맨발 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장약심 예방진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약부터 몇 달 먹어보니 혈압이 엄청 되는 게 알리지다.
0: 알리죠. 예.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닷새, 일주일, 열흘,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량해 먹으면서, 예, 선생님 알려준 방법과 같이, 지금 장약 심예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잘 됩니다. 예.
3: 예. 그럼 난 이전에 뇌경색이요에 그런 세번이 오면서 계속 어지름증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고 아 눈도 먹어봐서 등이 영 바빠는데 야 지금 눈이 것도 번쩍 띄운다 지금
0: 예.
3: 뭔가 정신한다 지금 예.
0: 예.
3: 그래서 이제 실금에서 예, 자주 예, 화장실 가기 전에 시술할 때 있어서 예, 외출하면 화장실부터 찾았는데 지금 이제 실금이 해결되어 시름 넣고 외출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야,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 약이 여러모로 우리 남편도 같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모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예. 이 약 먹으면 계속 건강 챙기길래서 예, 이번에 현금도 이중으로 감해 주지.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오늘 전화했습니다.
0: 예, 이번에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게 이게 경제상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우리 활동입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도 보면은 예, 저희나 뭔가 예, 우리, 저, 뭔가, 두 량순 후에, 이, 저, 뭔가, 진약을 먹고 있는데, 예, 이 약이, 효과가, 예, 너무 좋습니다. 이 장약을 먹고 있는데.
0: 예.
4: 예, 20여 년 동안, 예, 저 약인 이 혈압약을, 예, 몇 가지씩 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저기나 뭔가, 달았단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런데, 이, 저, 뭔가, 장약 심내방을, 예, 8달 좌우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또 받으면서 예, 2, 3일에 한 번, 3, 5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서 예, 감량하던 대로부터 예,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4: 거기다가 또 동맥경화도 있고 노공체 부수도 있고 결지도 높고 가슴이 또 답답하고 숨이 차고 발다리도 저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그리 더분했단 말입니다.
0: 예.
4: 이전에 예, 약들을 예, 많이 써봤는데 예,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0: 예.
4: 선생님이 이 서장약 강의를 들으면서 예, 이게 내 마음에 와서 딱 닿기 때문에 예,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예, 머리 그리 더분하고 어지럽던 이런 증상이 나사지는 게 알리던 게 예, 지금 영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던 것 답답하고 숨이 차던 것도 예, 다 이롭대니까.
0: 그런 게 원래 이롭어질 수 있는 약입니다.
4: 예, 지금 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예, 바짝 납니다.
0: 아, 예.
4: 발다리도 저리던 게 예, 저리지 않아서 예, 너무 저기나 기분이 좋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하나 문의합시다. 내 예.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예, 저자를 예,

0: 100개나였는데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게 또 숨이 차고 어디 쌍둥이 키워가지고 예, 통신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예, 겁이 나갑니다. 주자로 또 하라 할까봐. 그래서 지금 이 약을 먹자고 그러는데 예, 이 약을 먹어서 효과 있지요?
1: 예, 그분이 지금 심장이 주자로 3개를 했는데 또 몇 년이 되니까나 뭐 예. 숨도 많이 차고 뒷장능도 또 통신하고 이렇다 했으니까 예. 예. 이게 주자를 한 이런 분들이 심장 안이 그렇게 많은 혈관 중에서의 그 심장에 그 주자를 넣는 그 혈관 하나를 구해냈을 뿐이지 예, 다른 혈관이 앞으로 안 막힌다 이런 보상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이런 분들은 꺾어서 앞으로 이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더 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사람이죠. 예? 이런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그 혈전을 용해시켜주고 혈도 풀어주고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후뜰후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이러고서 이런 분들 보면은 이 관상동맥이 한 70% 내지 75% 이상 여기 막히게 되면은 아, 그 현대의학에서는 주자를 넣으라고 권장하는데 꼭 이래 이제 어혈도 풀어주고 혈전도 녹여주고 아,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이런 그 약이 들어간 거 써야 되죠. 예, 우리 장약심리방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소목이라든가 당귀라든가 또 우슬리 여기 다 예, 어혈도 풀어주고 혈전도 녹여주고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그런 흐뜰흐뜰한 잡질들 녹여주는 이런 성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에 보면은 아, 그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약과계에. 그래서 부단히 그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죠. 예, 예 이렇게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치료해준다면은 지자를 한 분들도 좋고 지자 이 변두리에 갔던 이런 분들이라면 예, 그 아주 그 지금 무난히 보내고 있는 분들이 그 적지 않습니다. 예. 예, 네. 추천드립니다. 예, 그분한테. 네. 예, 241979. 예, 241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네,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장기 신혈방을 먹고야 여러모로 효과를 영사를 보고 있습니다. 내 먹기더니 나는 신장이 나빴어. 신장병이 좀 심한 느낌. 거기다가 또 내경세도 두 번에 나왔지. 그래서 이병이 발작한다는 거죠.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아뜩가슴이 통제나고 뒷담등이 막 땀이 빨빨나고 그래서 병원이 입원 아예 하면서 정말 여할링이 불려가지고 병원이 입원해야만 이 과를 놓고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장약을 먹었는데 지금 병원은 모르고 살 된 거 이번 입원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신경세우기 신장병하고 이게 생기고 지금 저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예, 고혈압병이 있어서 예, 고혈압 소약을 한 30년간 먹고서 예, 있었는데 30년간 그 약을 소약을 먹어놓고 위도 상하고 간을 상하고 했는데 지금은 예, 상약을 먹는다면 선생님이 치료해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는데 감량하면서 장약을 먹었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알려주더란 말인데 밀방이 그냥 먹은 게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지금은
1: 잘 됩니다
3: 아홉 달 만에 이 상약만 먹은 게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돼서 얼마나 선전 어렸습니다
1: 네
3: 그래 난 이번 이 약이 내게는 딱 맞고 긍정이가 믿을만한 약이고 정말 이 말에 좋은 약은 이제까지 처음 만났습니다 난 네. 너무나 좋습니다 이 약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1: 나는 이 약
3: 경험을 입원할 수 있게 우리 아빠가 둘이 먹기를 나 배달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활동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
1: 맞습니다 예.
3: 돈을 가면서 근데 우리 진철 한 분 있는데 그 정도는 어째서 기수병이 있고 또 떨개병이 있고 또 남편은 중풍도 몇 번 왔는데 내가 저래서 이 약을 몇 달 먹은 게 용이 아까서 다 된가 요즘에는 떨개병도 좀 낫고 아까 중풍이 왔을 거니 여러모로 효과를 뭐 잘 봐서 이 약을 요즘에는 오늘에 현금을 감해준 두 번씩 감해주고 또 약에서 약을 주고 그러다가

0: 어라젠 끊어 놨을까요?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오늘 선녀시가 사과를 받아서 계속 쓰겠다는 거죠.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지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0: 2417979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이로바떼자 5분을 초과해야 한다이 심교통 증상이 있는 이런 분들이 이래서 몇 초 동안 그렇게 가슴이 아플 때 있고 그때 헤메테라 쇼상가이오나 구심한 같은 걸 물고 비스듬히 앉아 있거나 또 누워 있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이 그런데 이렇게 쇼상가이오를 헤메테 놓고 한참 앉아 있는데도 가슴이 멀로 꽉 찌들고 놓는 것처럼 아프다. 시간이 5분도 넘어가고 10분도 넘어가고 반 시간도 된다. 이러면은 심근경색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 심근경색은 잘못하면 심유연성 추스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교통 증상, 심근경색이 발작할 때 이 두 가지 증상을 꼭 분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하는 분들 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어떤 병은 좀 늦춰 치료해도 될 때도 있지만 참지 말고 치료해야 되는 병이 그 심장병입니다. 이 심근경색을 비롯해서 이런 증상이 자꾸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이상약 심리방이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약을 볼 때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로 지소한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을 써주면은 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기된 심장병 치료에서 효과가 잘 납니다. 우리 지금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 어버이설하고 단오 명절을 맞이하면서 총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은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홉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아홉곽 사자면은 원래 2,970원입니다.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 명절하고 이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려가지고 2,270원에 100일 잡술 이런 양을 살 수 있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17곽 사자면은 원래 5,610원입니다.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죠.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잡숫고도 그 다음 5일도 드실 수 있는 36곽을 사시는 분들이 13개월 잡숫고도 5일도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 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이 명절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실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 다 드리는 이런 약들이 좀 다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댄 데서 생태 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3: 안도 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우수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사슬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AI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의가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낸 데서 생태 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오늘의 연변은 창문을 열면은 녹색을 볼 수가 있고 문을 나서면은 공원을 볼 수가 있는 등 생태 혜택이 전문 만호에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의 연결시에서는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계기로 전역에서 힘을 내 도시 녹지량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경관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시정시설 완선과 주거 환경 정돈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연결은 생태 바탕색이 더 짙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과 지리 수준도 함께 향상이 되면서 도시와 경관이 서로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수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지파 강반의 가정주재위원입니다. 연길 녹화미화 행동을 통해서 이곳은 유휴 공간을 생태 경관, 가풍문화, 진자리에자가 일처분된 특색 소형 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초목의 푸른 기운과 문명새의 기풍은 서로 어우러져 주민들의 친환경 레저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풍이 은연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유원은 현재 도시의 따뜻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하나의 풍경선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에서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전개한 이래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이를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질순으로 간주하고 1년의 돌파, 2년의 새 모습, 3년의 큰 변화를 목표로 수변 녹화, 유원 건설, 거리 미화, 빗물 오수 분류, 문화 관광 새 지표 등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생태 품질과 문화 관광 흡인력을 전면 향상시켰습니다. 3년간의 노력을 거쳐 녹색 생태와 도시 발전이 깊이 융합됐고 수부도시 연길시의 도시 면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도 부단히 제고됐습니다. 연길 주민 왕여사입니다. 생활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녹화 환경이 많으면 공기도 좋고 사람들의 건강 등 여러 면에 다 좋지요. 연결 주민 위 선생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것도 이 광장이 있어서입니다. 한가하면은 나와서 산책을 하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3년 내 연결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목과 관목 5만 6천 그루를 심고 도시 녹지 65.5헥타르를 증가했으며 유원 광장 58개를 신축 개조하고 거리 28곳의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특색 거리 3갈래를 알쓰대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 빗물 오수 분류 개조 105km를 실시하고 단절 도로 15가를 관통시켰으며 도시 주요 간선도로 26km와 길가 건축물 24곳의 조명을 승격했습니다.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농촌건설처 3일군 한재림입니다.
4: 결합형제행동
2: 연길 녹화 미화 행동과 결부해서 전주 각 현시에서는 계획적으로 녹지를 건설하고 담장을 허물어 녹색을 드러내며 여백을 남겨 녹색을 누리는 등 방식으로 도시 원림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목전 전주도시 건설구역 녹지 면적은 7,924헥타르, 건설구역 녹지률과 녹화 피봉률은 각기 39.84%와 42.82%,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6.98평방미터에 이르러 도시 생태 기반이 더 두터워지고 녹색 공간이 더 충족해졌습니다.
0: 绿色空间更加充裕.
2: 곳곳에 요원녹지가 도시 생활을 장식을 하고 한 장 한 장의 민생 답안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녹화 미화 3년 행동의 순조로운 마무리는 전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이 공고 향상과 정밀화 관리 보호의 새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한재림입니다.
0: 下一步.
2: 이제 우리는 연길녹화 미화 행동 성과를 일층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깊이 추진하겠습니다. 각 현시에서 지역 특색을 갖춘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과학적으로 계획하도록 조직하고 도시 기초시설 갱신 개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수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푸르고 아름다운 정품 공사를 다그쳐 실시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 구역과 푸르고 아름다운 사백 구역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해 도시의 주거지를 전면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유람하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힘써 건설하겠습니다.
3: 안덕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5세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사슬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약업주식원 회사 생산작업장 설비가 고효율로 작동하는 가운데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작업일꾼들이 능숙하게 작업하면서 주문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단연례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약업주식위원 회사에서는 특생민족의약 제조 분야에 전념하면서 합제, 알리학, 과립이학, 외형물리학, 경질교갑, 연질교갑 등 7가지 류형 47개 의약품 승인 번호를 보유한 현대화 제약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2021년 기업은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했고 2억 3,600만 원을 투자해 현대중약진흥화 생산 흐름선을 내와 생산 효율과 생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확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회사는 2025년에 생산액 1억 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먹전 기업의 생산 판매는 모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 주식위원 회사 부총경리 왕덕입니다. 15호 시작의 해에 회사는 연구개발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통평환과 복합금원화 2차 개발을 했는데 올해도 시장에서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생산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전자동 바이오펩타이드 생산 흐름선이 만부하로 돌아가면서 인삼펩타이드, 해삼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합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생물활성 펩타이드 원료와 식품,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주력하는 국가 고도 기술 기업입니다. 기업은 2018년에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해 2021년 9월부터 조업했습니다. 단연례 이 기업은 펩타이드 산업의 과학연구, 혁신에 전념해왔으며 주로 특수선식, 인삼 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30여 건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기업은 인삼 심층 가공 산업 발전과 혁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국가 올림픽 체육 중심의 공급 업체로 됐습니다. 기업은 또 농업 산업화 중점 선두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에 진입했으며 국가 지적재산권 우수 기업에 들고 조급 기업 기술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고걸입니다. 올해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인삼 관련 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인삼 관련 제품 생산 양도 늘려 생산액 2억 원을 넘기렵니다. 올 들어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업 생산 경영을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경제개발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동길목원 생물질과류 연료가공, 금도농업 장백산 특색 고급 음료가공,

0: 삼보 야급 중약 가공약 생산 능력 확장 등 4개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조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안도경제개발구의 년간 생산액은 7억 원을 넘겨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1: 33년간 변강교육을선에 몸담고 과학 흥동을 위해 초심과 사명을 실천한 리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승이자 친구로 농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과학기술 조력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바로 2026년 전국 5일 노동상장 수상자이며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 전공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연변대학 농학원에 들어서면 장설매 교수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교표를 잡은 지 32여 년, 장설매는 변강 교육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6천여 명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전국 고등교육계 교재와 세계 고전 저작 번역서 등 6부를 편찬 출판했으며 석사, 박사, 연구생 100여 명을 정성껏 지도에 배양해냈습니다. 현재 그가 키워낸 많은 졸업생들은 기층에서 축산수의 분야와 목축기업의 중견 역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성과학기술혁신팀 인솔자이자 성중점실험실 책임자로서 장설매는 국가축산수의 발전전략 수요에 부응을 하고 연변지역 특색축산화 발전 실제와 결과하여 장백산 산지 북약자원 우세를 살려 친환경 생태의 목축, 종수의학 표적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에 매진했으며 관련 과학연구 성과는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국가자연과학기금 항목 5건, 성중점 과학기술 난제돌파 항목 등 12여 건을 주관했고 국가 발명특허 4건을 획득했습니다. 국제 고은위 학술지의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논문 근 50편을 발표해 우리나라 친환경 생태축산과 동물전염병 예방통제에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수년간 성과학기술 특파원 동물전염병 예방통제 전문가로서 장설매는 늘 학생들 데리고 현장에 심입해 기술 지도와 전염병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과학기술 힘으로 산업 효율을 높이고 농민 수입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전공 전임교원이고 박사생 지도교원이며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변경에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바로 저희 학생들이 배운 지식으로 목축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지요. 농가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을 하고 과학연구 성과를 목축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계해 실제 활용함으로써 실천으로 삼농을 위해 봉사하고 향촌 진행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장설매는 덕으로 인재를 가르치고 신농과 수업 현장 결합, 특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을 하여 삼농 정감을 두텁게 하고 향촌 발전을 위해 봉사는 리상 신념을 일상 교육에 깊이 녹여냈습니다. 뛰어난 교수 개혁 성과로 장설매는 길림성 우수 교수 성과 2등상 수상을 했으며 올해는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지켜온 고수와 탁월한 공헌을 인정을 받아 전국 5일 노동상장을 수상했습니다. 장설매입니다. 이 영예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신시대 교육 사명을 짊어지고 계속해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사명과 담당을 다하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축산 현장까지 교단에서 향촌지능 일선까지 장설매는 사랑과 관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과학연구 혁신으로 산업에 힘을 실어주며 성실한 실천으로 구향에 보답했습니다. 전국 5일 노동상장은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교육과 과학연구로 나라에 보답하려는 그의 초심을 증견해주며 신시대 고등교육 종사자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향촌진흥의 분진화폭을 펼쳐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0: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에서 주최한 AI 지능체 기업조력 공익선전강연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우리 소민영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초청을 받고 선전 강연회에 참가한 OPC 중국 개원 사회구역 고급 강사 당우흔이 현장에서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 플러스 현장 실제 조작

0: 방식으로 기업 경영 예서에 AI 지능체 응용 효과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계약 위험을 초단위로 심사하고 소정 방안을 표시하는 것부터 몇 분 만에 고화질 포스터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력서를 자동 선별, 채점하며 출근 정황을 실시간으로 경보하고 재고 조사 수치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일련의 실제 조작이 진행돼 기업 대표들은 과학기술이 가져온 효율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회는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디지털 경제 새 프로젝트를 유치한 종료 조치입니다. 올해 조당위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 투자 유치 추진 하에 항주 구신지능체 교육과학기술 유관회사와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가 합작해 OPC 1인 기업 슈퍼 개체 부화 대상을 설립했으며 해당 대상의 길림성 본부를 연결해뒀습니다.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고홍명입니다. 이 대상의 락착은 기업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AI 지능체 선진 기술로 기업의 기존 업무 방식을 최적화하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대학생 인재를 무료로 육성합니다. 우리는 연간 3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주 과정의 학습을 통해 그들이 최신 AI 지능체 구축 기술을 익히게 하고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 去做一家公司
0: 앞으로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이 대상에 의탁해 각종 기업 지원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AI 디지털 해결 방안을 제공해 우리 조 민영 기업의 지능화, 디지털화 전환 승격에 일층 조력하게 됩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네, 줄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곡은 한동네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입니다. 다양해서 바라보는 전해노래처럼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진 곡은 리용근 작사, 리용근 작곡의 하얀 동네입니다. 고향 마을을 한 포기 수채화처럼 그려낸 이 노래는 깨끗했던 어린 시절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석, 님의 석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로와 눈물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김옥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입니다. 오래전 미소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기억이 온기를 전해주는 곡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복순 작사 박천원 작곡의 고향 경가입니다. 고향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천원범 자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찬,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일본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운 목민들에게 고운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조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몸의 변화도 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단오 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리고요.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립니다. 열여덟 곽 사시는 분들께는 스물세 곽을 드리면서 현금 1000원 할인해드리고요.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받아오리알 선물 세트 한 세트 혹은 웅담지황눈약 두각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우대 활동은 예, 우리 본 약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으로 또 할인도 해 드리고 단오 명절 선물도 또 드립니다. 예, 때문에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시면은 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가 왜서 이런 많은 환자분들이 환영을 받는가 하면은 예, 특별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 세포인 NK세포를 늘려서 병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래 쓰시다 보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건 느낄 수 있어서 지금 환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력이라 할 때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런 열쇠죠.
0: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원래 예전부터 좀 기관지

0: 좀 안 좋아서 예, 평상시에 기침 먹기 약간씩 그냥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이 코로나 또 한 번 코로나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니 사람은 불편하 괴롭힘도 많이.
1: 네.
0: 목이 그냥 자꾸 가려오려고, 건 가려오려고, 기침이 자꾸 난다. 그래서 암세시 하고 나면 막 가슴도 터지는 것 같지, 목이 막 터지는 것 같고, 가보니 잠든이 막 긴급 일었을 때다.
1: 네.
0: 그래서 저는, 네. 그 머리도 또 많이 무겁고, 예. 맨날, 뭐, 아,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같기도 하고, 예. 정신이 안 나고, 예. 정신이 분산될 때였습니다.
1: 네.
0: 근데 주의력이 또 떨어지고, 예. 그만성도 자꾸 나타나던 기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예. 여름에는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날마다 먹으니까, 날마다 줘서 오는 게 알리지. 아까 하루에 한 번씩 먹지, 얼마 줬으니까.
1: 네.
0: 진짜 먹어보니까 신기한 이야기, 믿음직한 이야기 맞을 때다. 그래서 내 집에 이야기 조금 있는 것도, 현금 빼드는 활동이 처음이니까, 내 집 우리 아저씨가 둘이 같이 먹을 오늘이 열리아뚜껑 싸는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예. 열리아뚜껑에는 23과그 드리면서, 예. 현금은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0: 예, 얼마 줬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이 자전화 하시면은, 이 예. 하야단하고 이 눈약 중에서도 하나를 또 아. 선물로 드립니다.
0: 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2830666번.
1: 네.
0: 예.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차도로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순풍이 와서, 예, 한쪽 팔이 구부러들었는데, 지금은 쭉 펴졌고요. 건물이 반짝지 않았는데, 지금 왜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1: 네.
3: 원래 지팽이 짚고 다니는데, 지팽이 짚지 않고도 그러다는 것이 있습니다.
1: 네.
3: 그 위에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다니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가 심하는데, 오랜 변비 해결됐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제 점수 들어가서 소변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역시 워낙에 잘 나갑니다.
1: 네.
3: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을 거에 오늘 열 배달받아서 쓰라고 그랬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4: 이 동초화초를 우리 집에 아저씨께서는 동초화초를 먹고 여러 번을 혈관을 잘 보고 있습니다. 나라는 병이 많습니다. 기완진 아파서 항상 그리고 이전에 2년 전에 코로나에 3번 걸렸습니다.
1: 예.
4: 신체적 면역력이 약하다. 나가 지나가는 감기 다 하는 게 많은 코로나에까지 걸리죠. 근데 금요일이 있는지 그냥 그 후유증을 얻어서 목이 가래가 가랑가랑하고 기침 실수 없이 하고 어느 때는 가래를 봐도 막 가래도 취 기완제 확반까지 있는 거 들어가면 기절을 그랬지. 그래서 약도 많이 쓰고 일방약 얼마 썼는지 모른다. 대제도 맞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우리 아빠한테 이 신장이 너무 나쁜다. 신장이 나빠서 항상 그거에 신장약은 다 알고 있고 그거에 그냥 숨이 차지. 그래서 얼리숨 우리 집이 3층밖에 안 되겠다. 한 번에 얼러올 때는 그거 헐떡거리면 얼러오고 그래서 야, 신장약도 많이 먹고 기관지도 할 때문에 과제 가다가 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빙언이가 주사도 맞고 뭐 댄지도 맞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어서 이 선생님 방송 들어보고 우리 아버지 자식 하더라 말을 그 동초화초 그릇 속에 한대 한번 그거 먹었고 동초화초 살 말이 이름부터 많이 들었는데 뭐가 있는 건 마음이 바쁠까 우리 아버지 자식했다 하더라 말이 그래서 뭐 잡숴서 벌써 한 달에 아니다가 기완증이 여기 많이 나가지
1: 됐고 네.
4: 목이 가니까 가랑가랑하고 아침엔 어쨌든 낙필터하고 아침에는 가래 얼마 반쯤 먹였어.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없어지고. 그리고 신상도 좋아졌는지. 그래서 지금 헐떡거리면서, 길 빈도로 흐를 때는 헐떡거리고, 친기를 또 편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많이 나아졌어.
1: 네.
4: 거기다가 또 우리 아빠는 위장이 나빠서, 위장 나빠서, 그냥 그래서 중화도 쓰고, 원래 매운 음식, 찬 음식 뭐 쌉쌉쓰면 그저 서로 설사하고, 서세하게 먹으면 또 빈병. 그러니 그 정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 제가.
1: 네.
4: 그래서 전번에 우리 아빠의 그런 아홉통 쏴서 샀었는데 그러게 이번엔 더 많이 쌓였답니다. 이번에 활동이 좋다고요. 선물도 많이 주고 돈도 천원씩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일라도 꽉이
1: 맞습니다.
4: 일라도 꽉이 숨을 쉬어 나도 좀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같이 먹길래 이거 행군관 열어주는 거 할 때 얼마 좋았을 거예요.
1: 예.
4: 이때 싸놓으면 자기도 많이 쓸렸겠죠.
1: 예.
4: 오늘 배달 받겠어요.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2830666번에.
1: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0: 예, 안녕하십니까.
1: 저도 당청 하트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1: 혈압이 높던 게 성성을 댔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0: 네.
1: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후두두 떨리던 게 떨리지 않고, 앞뒤 가슴이 겨우던 게 겨우지 않고, 숨이 차서 증기를 올려올 때문에, 그저 잠깐 찍고, 그저 한층기마다 앉아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0: 네.
1: 지금 잠깐 심지 않고, 예, 숨이 차지 않아가 단숨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0: 네.
1: 그리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식구물이 다소 올라오던 게 지금 식구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0: 네.
1: 기관지 나쁘고 피까지 나빠서 많은 약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0: 네.
1: 이런 게 동충 하체에서 효과 봐서 아이지 어린 기관지 나사져서 그렇게 사소하던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0: 네.
1: 이후에 폐도 나사져서 아이 반쯤에 열이 나고 지금 한식 걸로 기침세게 하던 게 아 지금 열이 나지 않고 식음땀도 흘리지 않고 기침 나지 않습니다.
0: 네.
1: 이렇게 허가 선생님 지금 우리 할 때 얼마 좋았습니까?
0: 맞습니다. 예.
1: 문근 뺐을 때 그 이 약을 쓰면 스스로 어려운 것을 병에 단약이 섞였던 약이 허가된 병이 다 나서니까 오늘 열이라도가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0: 네. 열이라도 가게는 23곽 그리고 현금 1,000원 할인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이런 면역 세포들은 평상시에는 우리 몸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 원인이 되는 이런 질병들을 치유하는 데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네.
0: 예, 바로 우리 면역력이 높아야만이 예, 같은 이 코로나라 해도 또 어떤 분들은 쉽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험하게 하면서 두 번 세 번 하는 분들도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후유증도 많이 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면역력은 그 어떤 백신보다도 강력한 질병 방어 도구로 예, 이 질병의 시작을 막는 가장 좋은 예, 이런 방법입니다. 예, 우리 몸이 건강하려 한다 할 때는 면역세포부터 활성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암이라 할 때에도 면역기능이 저하로 나타나는 이런 질병입니다. 예, 건강한 사람들이 몸속에서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예, 작동해야만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수많은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저도 이 동충하소 바르긴 먹은 지어서는 1년 반 넘어서든 거의 2년 된다, 몇 달만 있으면. 이런데 내가 지금 좋아진 거는 더 말할 데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어두운 지대를 정말 제 사랑이 되었습니다.
0: 네.
3: 요즘은 정말 한 달, 장기 한 달로 써서 정말 노름난 아우 야 속으로 댕기고 벌써 이래던 게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0: 네.
3: 그것보다 그게 좋습니다. 지금 그냥 병원에 가서 땡디맛 미싫고 그래서 정말 약 먹기도 싫고 이러던 게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3: 심장도 나쁘고 나쁨세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위도 나빠가지고 밥도 바로 못 먹으면 그냥 그러면 기대던 게 지금 바보에 제대로 먹으면 소화를 시킵니다. 한국 가서 그래서 위 때문에 소화도 못 시키고 조금만 먹어도 미치겠다 딱 맥혀서 내 아이가 그래서 날라라 그게 그래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게 이러는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소화제도 아예 먹고 아무것도 아예 이랬는데 이 동충하소가 이렇게 사람께 좋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이 아이 대해서 나는 싫다는데 우리 아빠에 자꾸 막 싸자 해서 그래 처음엔 조금 싸서
0: 네.
3: 이 머리 아프고 힘하고 어지럽던 게 이래 자꾸 나사지더란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항상 이 머리가 좀 시원하고 올빠한 게 그렇다는 게 잠을 못 깨는 사람들하고 이 머리가 해서의 아이들도 뭐 사회의 아이들도
0: 네.
3: 계산도 바로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남산

0: 아니, 별나게 아이 이름이 그런 이런 게 사슴사슴 그게 없어지면서 머리가 힘하던 것도 나사시고 머리 아프던 것도 전통팬 계속 먹던 게 전통팬도 좀 멀리하게 되고 이 사슴사슴 나사지가 아무래 이게 맞는 약이겠다 해서 내가 이거 1년치 그 활동이 참가해서 가져오다 먹다 나니까 지금 그 먼저 산 것도 다 먹고 후에 산 것도 지금 무슨 거의 먹고 이랬습니다.
1: 네.
0: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다른 약 이것도 자꾸만 좋다는 거 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다 그렇게 쳐놓고 이거 한 가지 그래서 선택해서 계속 먹어보자 생각합니다.
1: 네.
0: 이 마을지로 있던 사이 지금이 얼마 아니 뭐 일어나 개발하고 개발하고 하던 게 그 중사에 지금 없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1: 네.
0: 이래서 내 아이 확실히 정말 우리 일에 맞는 약이 동승화초가 이렇게 좋구나 해서 이번 활동이든 하든 계속 우선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합니다.
1: 예, 지금 활동용 좋습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수고하십시오.
2: 네. 수고하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경남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대에서 이렇게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면역세포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거 항상 감시하고 있는 이 세포가 이 파괴된다 할 때에는 우리 인체에 이 암도 생기고 종양도 생깁니다.
2: 네.
3: 바로 이 암세포를 감시하고 또 제때 제거해주는 이 면역세포가 바로 NK세포입니다. 예, 그리고 이 NK세포는 인체 내에서 50억 개 이상 존재하고 혈액 내에서는 온몸을 돌면서 우리 암세포를 감시하는 이런 세포입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화를 늘려서 암이라든가 기타 질환이 걸리지 않게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NK세포를 보면은 이 NK세포의 활성도는 일반적으로 20세에서 최고 수준에 오르고 나이가 들수록 계속 떨어지다가 60세에는 절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80세에는 지금 3분의 1로 떨어지면서 나이가 들면은 몸이 기력이 떨어지고 고령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암세포가 자라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대응군이가 바로 NK세포입니다.
2: 네.

0: 예, 이렇게 중요한 아, 우리 면역 세포의 수를 늘려주는 이런 약이가 바로 발효동충하초 균분입니다. 예,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세포를 골라서 사멸시키고 면역력 유지하고 건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세포가 바로 NK 세포입니다. 예, 특히 암이 발생률이 갈수록 지금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만성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려면은 예, 바로 이 NK 세포 수치를 늘려줘야 됩니다. 예, 바로 이런 중요한 NK 세포 수를 늘려주는 예, 약이가 바로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재생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NK 세포는 예, 인체가 중한 병에 걸리지 않게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최고의 정력제라고도 하고 강장제라고도 하면서 기력도 촉진시켜주고 또 정력을 또 높여주는 데서는 예, 아주 전통적으로 또 탁월한 이런 효능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의 현대적인 이 연구에서 발견된 데 이한다 할 때에는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지금 대부분 분들이 쓰시고는 소화가 잘 되고 위가 아프던 게 아예 아프다. 이거는 우리 인체에서 소화효소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영양물질들을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소화기능에서도 이렇게 효과를 봅니다. 예, 우리 소화효소라든가 혹은 대사효소라 할 때에는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돼서 태어납니다. 예, 만약 우리 이런 후천적인 관리라든가 후천적인 보충이 따라 못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소화계통 질병이가 쉽게 발생하고 또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예, 근데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대사 질환이라든가 혹은 예, 평상시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인데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 함유된 이 다당체하고 만니톨이라는 성분은 이 항암 성분으로서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종양의 억제률도 많이 높으면서 또 암을 예방하는 데서도 탁월한 이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간기는 향상하고 회복에서는 아주 효과적이고 풍부한 아미노산하고 예, 그리고 단백질이 많이 풍부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전통의 동충하초도 쓰면은 피부 개선에서 좋습니다. 근데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 피부 피로 회복하고 피부를 자양하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 보면은 비타민 B12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 좋습니다. 예,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해도 예, 우리 이런 분들이 냄새가 있으면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지도 못하거니와 또 흡수를 제대로 못하죠.
1: 네.
0: 예, 그러면서 또 영양실조도 생기고 빈혈이라든가 지금 로이성 빈혈이가 많습니다. 예, 때문에 항상 맥이 똑 떨어지고 피곤하고 좀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할 때에는 빈혈 검사를 해볼 필요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 균분을 드신다 할 때에는 이 비타민 B12가 보충되면서 우리 비타민 B12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도 없고 또 체외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이런 비타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이런 영양실조라든가 빈혈에서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식물성으로는 유일무이하게 동충하초에만 들어있는 이런 성분입니다. 예, 다른 약재에는 없는 성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과 체내에서 효소작용을 촉진시켜서 세포로 인한 이

0: 세포 각질이란 게 또 있습니다. 이 세포 각질도 제거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탁월한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예, 우리 노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이 발생하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능이 저하된다 할 때에는 우리 체내에 독소가 많다는 거 말합니다.
1: 네.
0: 예, 근데 발효동충하초균분 쓰시고 많은 분들이 아, 어째서 이거 쓴 게 다르냐 그렇게 써도 낫지 않던데 낫은가 이거는 예, 우리 체내에 쌓여있던 이런 나쁜 독소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특별히 우리 디만니톨이라는 예, 이 성분은 신장을 거쳐 체외로 배출하면서 신장에 흡수되지 않으면서 리뇨 작용을 돕기 때문에 신장 기능 강화에서는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이 혈당 조절에서 효과가 있는 거 모두 이런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동충하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주면서 췌장의 기능까지 강화시켜 줍니다. 예,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이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낮춰서 당뇨병을 개선합니다. 예,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낮추면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지 관심병이 있거나 예, 그리고 중풍 후유증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압을 정상적으로 예, 정상화시키는 이런 작용도 있고 꾸준히 섭취한다 할 때는 동맥경화하고 고혈압 개선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연.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 창작된 김경련 작사 허원식 작곡의 문명건설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아름답고 문명적인 삶의 도전을 가꾸어 가는 모습,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시대 정신이 선율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가요입니다.

살기 좋고 정겨운 풍경, 연변에 대한 자긍심이 애성이 가득 느껴지는 가요입니다. 리상각 작사 최삼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행복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가요. 김인준 작사, 김우찬 작곡의 왕처녀 시집간에 보내드립니다.

요새 1980년대 창작된 석화 작사 리성재 작곡의 노래를 부릅시다.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삶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깊은 정이 깃든 고향 풍경, 평생 간직하고 싶은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진실하게 담긴 가요입니다.

이어서 전청성 작사 류광준 작곡의 농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땅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며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가는 농민들의 고결한 정신과 알찬 삶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수도 북경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수도의 모습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 담긴 가요입니다. 연변의 가야금 병창 초창기 작품,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우리 수도 북경 보내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김학성 작사 박항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준비했는데요.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향 사랑,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소중한 정과 추억, 세월이 흘러도 늘 그리운 곳, 가보고 싶은 곳, 그것은 바로 고향일 것입니다. 류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을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첫 곡으로 박홍렬 작사 박준현 작곡의 사랑꽃 한송이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시작과 도약이 땅입니다. 날아치는 연변처럼 우리 꿈도 자유롭게 펼치길 기원합니다. 김동만 작사 남유령 작곡의 날아치는 연변을 도명일 전혜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리움은 마른 장미 같다. 형체는 시들어서도 향기는 오래갑니다. 아래 유영호 작사, 조령원 작곡의 그리움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속의 고향길은 마음의 지도가 되어 현실이 길라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 김광현 작사, 문영덕 작곡의 고향 가는 꿈길을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개인의 기쁨을 넘어 주변을 밝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아래 설병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웃음은 축복을 김문우 최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 사랑이 발효된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아래 황원선 작사, 이찬수 작곡의 김치 타령을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조사 하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난 아프지마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이 오행학 각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 해 나쁘면 그냥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 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상승시한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뇌보신환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일을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장건이 것이 아니라 콩팥이란 신입니다. 예, 신.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콩팥은 우리 중에서 말할 때는 쓴주 장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이 정기를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저축해야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전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 다음 콩팥은 주성파,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발육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 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뇌보신 하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는가 뭐, 예, 내간 질세 있어가지고, 예, 녹공세 부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잘 안 돼도 이래서, 예, 머리가

0: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모가 그렇단다. 이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 머리가 어지럽고 이 거리 행함이 눈이 뻥하고 이렇습니다.
1: 이래서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하게는 예,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0: 예, 이거는 이거는 된다. 그래 약 먹으면 먹을 때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1: 약이 그럴 경우가 잘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0: 예, 그래 건여보시 나는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넉 달 넘어 이건 다섯 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지라서 소리 잘 된다.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허리 힘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동시 행하던 것도 나사지고 예, 동시 네. 예, 허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라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0: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데는 예, 한 날에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예, 우리 서빈이 사다가도 옷을이 하루 저녁에도 얼마나 못하는지 모른다. 그게 네. 밤에 더 합니다. 밤에 네. 더 잘 수 없습니다. 어제 못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다지 못하겠습니다.
1: 수연씨 곰팡이한 사람들 밤이면 더 합니다.
0: 그래 그렇습니까?
1: 네 예, 밤을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털 싸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 합니다. 곰팡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0: 아 곰팡이 허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1: 네 그럼
0: 식은 땀이고도 맨안에 용떼기 납니다.
1: 네. 곰팡이가 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0: 예, 그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돼서 예, 밤은 그래도 톡 잘 간다. 한
1: 직접적으로 치료된다.
0: 예, 이거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심함이 어떤 때는 맨안이 두근두근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이건 지금 많이 해결보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어질까.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담을 달다고 하니까 되나 이 그래 정신하고 이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단원민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서 예, 약은 많지 않아서 예, 단원민들 활동에 참가해서 예, 약 달려고 합니다. 예, 네. 꾸준 치료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수고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뿐만 아니라 쓴주구승수입니다. 곰팡이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에, 우리 몸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면서 쓴주구승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에? 골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곰팡이 건강해야 되고 곰팡이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2: 네.
1: 곰팡이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2: 땅콩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저도 이제 뇌경색 후줄에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귓골이 뻣뻣하네. 아 그래서 소리 영 자주 나옵니다.
1: 네.
3: 예, 가슴도 떨림도 나고, 이래, 고생하다가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네보셔 듣고 먹고 있는데, 아, 듣고 왜, 어둠증하고 가슴 떨림증 이게 듣고 왜, 많이 나타냈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나는 밤섭에는 내다 뻗어서 화장실 당했는데, 예, 건네보셔 하는 방법도, 이전에는 선을 한번 봤다고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려고 하는데, 예, 근육보상수 후부터 한번 서방량이 많아지면서 고면 다소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3: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면 머리 막아지고 사람이 정신 납니다.

0: 우와.
1: 예. 아니, 이게 허가도 떼냐, 좀 더 구조를 계속 몰라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0: 예.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 활동 좋아나서 이번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1: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예. 예, 콩팥은 100만 단계 선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선당어라는 거는 우리 선효출,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선효과. 이런 선당어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2: 네, 단분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대 봤지만, 오늘 환갑니다. 내가 저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먹기 전에, 그냥 어떤 저녁에 자자,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더 한다. 근데 그 둘이 자지 못하지. 그리고 그런, 소변 자수가서 하나 접히고, 내가 건사하니까, 썬이 영 나쁘다 하겠다. 썬이 나쁘고, 소변 자수 하려니까, 저는 그때 저녁에 한 100번 나간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건망증이 있으라서야.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제가 해놔서 한참 지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 살아갈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면 딱 한 싸우면 싹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은 좀 적응하다 생기면 적응하다 생겨도 어때는 적은 거 고정 딱 잊어먹고 싸고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억력이 약간 제가 되는지 어쩌면 기억력이 영조하듯이 무슨 적응하지 말 생기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려고, 거리가 나는 지금 아프고, 이렇게 어떻게, 기운도 있었겠어. 그러는 게 지금 요즘에는, 이거 먹은다, 벌써 한 달은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떠가지고, 기운도 약간 시트가 되더란 말이야. 그러다가 또 나는 저는, 그냥에, 허리 아프게 왜 큰 문제인데, 이게, 우리 아픈 거 가서 검사하니까, 병원에서 써놓는 것 같아. 나는 골골로 그런 거 해서, 골골 치료를 했는데, 아이 되고, 써놓는 허리 아프지. 그래, 근데, 거기다가 또, 항상 기운하고 신장도 하면서 과이도 했지. 그런 게, 이 약 먹고, 요즘에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하나 좋아져서 얼마 써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에, 바람을 그걸 할 때, 주머니 싼 게 좀 느낌이 있으면 바람을 그걸 할 때, 그걸 썼다는데, 요번에 또, 그래, 난 이번에는, 말 썼다, 그런다. 일곱 통 싸겠습니다.
0: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셔서도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싸면은 내 돈에 맞춰서 제일 감지하게 싸겠는가에 전화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 다음,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게 콩팥에 있는 우리 콩팥이란 게 이 열콩은 납작한 거 딱 떼게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신이란 게 있습니다. 선상신 여기에서 선상신수라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우리 아저씨, 금년봄에, 도지질 나가다 둘이 번개졌습니다. 그러네, 일부다 이쁜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병원에 박박 갔는데, 가서 CT 할까, 녹음 사이와 닦이라.
0: 네.
4: 그래서 치료했는데, 그 후에, 그냥 골이, 그러시 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다. 그래서, 야, 뭐, 다른 거 써도, 그래서, 그랬을 때다, 예, 그냥 점시 아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점시 어지럼증이 나고, 예,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덜이 알겠대다. 그래서, 예,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고리시하고, 고리에다가 두고 위시어랑 갖고, 예, 고리 무겁고, 점시 아이 나던 게, 그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맥이 없어서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사파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것도 쓴 다음에는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 신기하게 그냥 보시

0: 한이도 내기 나들 한다.
1: 그리고 내기 나는 양입니다.
0: 예. 아, 그래가 그래서 예. 놀라람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인이 또 잘랐습니다. 남자들이 네. 또 어제 거진 다 전열 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약속남에 네. 우선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 예상은 폭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골이 좀 신한단다.
1: 그렇지.
0: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에 맥이 온단다. 그것도 그렇죠.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 당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이 건네보신 한이 이 니경사기랑 온 사람에게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효과 영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대할도에 좋을 때에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겁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도에 좋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건네보신 한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진 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 대증이라며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건네보신환 우대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익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뒤정치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의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 아이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0: 그러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석 달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돼 있죠. 예? 이래서 혈압약은 정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로 해서. 예?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뚜정 주려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수고해야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0: 예.
2: 예, 손도에, 그것도 섭이 달라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그것도 소리도 놀라고, 발짝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놀라서리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며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답문 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자가 한답니다. 예.
0: 네.
2: 예, 이런 분은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녀독증입니다. 예. 시위지간이 7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질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뇌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시토하는 분들, 간경화로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게요.
0: 예.
2: 네.

0: 그래서 이 입간 구보객은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싸이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에 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지,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아이디 등에 이분이 입간 구보객은 후에는 기본 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좋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등에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소리라 자꾸 먹을까, 예, 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지금까지 지금. 이 간이.
1: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0: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깨든 것은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제는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할 때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강정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봤죠. 예. 그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맞이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댄 데서 생태 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3: 안도 경제개발구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우수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사슬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AI진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의가 연일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 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을 전면 추진한 이래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역에서 힘을 낸 데서 생태 환경과 도시 품질이 뚜렷이 향상됐습니다. 오늘의 연변은 창문을 열면은 녹색을 볼 수가 있고 문을 나서면은 공원을 볼 수가 있는 등 생태 혜택이 전문 만호에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의 연결시에서는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계기로 전역에서 힘을 내 도시 녹지량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경관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시정시설 완선과 주거 환경 정돈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연결은 생태 바탕색이 더 짙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과 지리 수준도 함께 향상이 되면서

0: 도시와 경관이 서로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수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지파 강반의 가정주재 유원입니다. 연길 녹화미와 행동을 통해서 이곳은 유휴 공간을 생태 경관, 가풍 문화, 친자 리에자가 일처분된 특색 소형 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초목의 푸른 기운과 문명새의 기풍은 서로 어우러져 주민들의 친환경 레저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풍이 은연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유원은 현재 도시의 따뜻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하나의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 연결녹화미화 행동을 전개한 이래 주당위와 주정부에서는 이를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질순으로 간주하고 1년의 돌파, 2년의 새 모습, 3년의 큰 변화를 목표로 수변 녹화, 유원 건설, 거리 미화, 빗물 오수 분류, 문화 관광 새 지표 등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생태 품질과 문화 관광 흡인력을 전면 향상시켰습니다. 3년간의 노력을 거쳐 녹색 생태와 도시 발전이 깊이 융합됐고 수부도시 연길시의 도시 면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도 부단히 제고됐습니다. 연길 주민 왕여사입니다. 생활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녹화 환경이 많으면 공기도 좋고 사람들의 건강 등 여러 면에 다 좋지요. 연결 주민 위 선생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것도 이 광장이 있어서입니다. 한가하면은 나와서 산책을 하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3년 내 연결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목과 관목 5만 6천 그루를 심고 도시 녹지 65.5헥타르를 증가했으며 유원 광장 58개를 신축 개조하고 거리 28곳의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특색 거리 3갈래를 알쓸들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 빗물 오수 분류 개조 105km를 실시하고 단절 도로 15가리를 관통시켰으며 도시 주요 간선도로 26km와 길가 건축물 24곳의 조명을 승격했습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농촌 건설처 3일군 한재림입니다. 연길 녹화 미화 행동과 결부해서 전주 각 현시에서는 계획적으로 녹지를 건설하고 담장을 허물어 녹색을 드러내며 여백을 남겨 녹색을 늘리는 등 방식으로 도시 원림 녹화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목전 전주도시 건설구역 녹지 면적은 7,924헥타르, 건설구역 녹지률과 녹화 피복률은 각기 39.84%와 42.82%,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6.98평방미터에 이르러 도시의 생태 기반이 더 두터워지고 녹색 공간이 더 충족해졌습니다. 곳곳에 유원 녹지가 도시 생활을 장식을 하고 한 장 한 장의 민생 다반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 녹화 미화 3년 행동의 순조로운 마무리는 전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 사업이 공고 향상과 정밀화 관리 보호의 새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한재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길 녹화 미화 행동 성과를 일층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깊이 추진하겠습니다. 각 현시에서 지역 특색을 갖춘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과학적으로 계획하도록 조직하고 도시 기초시설 갱신 개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수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푸르고 아름다운 정품 공사를 다그쳐 실시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 구역과 푸르고 아름다운 사회 구역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해 도시의 주거지를 전면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유람하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힘써 건설하겠습니다.
1: 안덕경제개발국 기업들이 장백산 생태자원 5세에 입각해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의약건강산업 사슬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주식원 회사 생산작업장 설비가 고효율로 작동하는 가운데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작업일꾼들이 능숙하게 작업하면서 주문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단열레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 주식위원 회사에서는 특수

0: 생민족의학 제조 분야에 전념하면서 합제, 알리학, 과립약, 외형물리학, 경질교갑, 연질교갑 등 7가지 류형 47개 의약품 승인 번호를 보유한 현대화 제약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2021년 기업은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했고 2억 3,600만 원을 투자해 현대중약진흥화 생산 흐름선을 내와 생산 효율과 생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확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회사는 2025년에 생산액 1억 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먹전 기업의 생산 판매는 모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집단 금해발 야급 주식위원 회사 부총경리 왕덕입니다. 15 시작의 해에 회사는 연구개발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통평환과 복합금은화 2차 개발을 했는데 올해도 시장에서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생산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전자동 바이오펩타이드 생산 흐름선이 만보하로 돌아가면서 인삼펩타이드, 해삼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합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생물활성 펩타이드 원료와 식품,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주력하는 국가 고도 기술 기업입니다. 기업은 2018년에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해 2021년 9월부터 조업했습니다. 단연 내 이 기업은 펩타이드 산업의 과학연구, 혁신에 전념해왔으며 주로 특수선식, 인삼펩타이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30여 건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기업은 인삼 심층 가공 산업 발전과 혁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국가 올림픽 체육 중심의 공급 업체로 됐습니다. 기업은 또 농업 산업화 중점 선두 기업,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기업에 진입했으며 국가 지적재산권 우수 기업에 들고 조급 기업 기술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약 태국 유한회사 판공실 주임 고걸입니다. 올해 국약 태국 유한회사는 인삼 관련 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인삼 관련 제품 생산 양도 늘려 생산액 2억 원을 넘기려 합니다. 올 들어 안도경제개발구에서는 요소 포장을 강화하고 수요에 정밀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업 생산 경영을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경제개발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동길목원 생물질과립 연료가공, 금도농업 장백산 특색고급 음료가공, 삼보야급 중약가공약 생산능력 확장 등 4개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조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안도경제개발구의 년간 생산액은 7억 원을 넘겨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1: 33년간 변강 교육을 선에 몸담고 과학 흥농을 위해 초심과 사명을 실천한 리가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스승이자 친구로 농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곽기술 조력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바로 2026년 전국 5일 노동상장 수상자이며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 전공 2급 교수인 장설매입니다. 연변대학 농학원에 들어서면 장설매 교수의 강의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교표를 잡은 지 32여 년, 장설매는 변강 교육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6천여 명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전국 고등교육계 교재와 세계 고전 저작 번역서 등 6부를 편찬 출판했으며 석사, 박사, 연구생 100여 명을 정성껏 지도해 배양해냈습니다. 현재 그가 키워낸 많은 졸업생들은 기층에서 축산수의 분야와 목축기업의 중견 역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성과학기술혁신팀 인솔자이자 성중점실험실 책임자로서 장설매는 국가축산수의 발전전략 수요에 부응하고 연변지역 특색축산업 발전 실제와 결과하여 장백산 산지 북약자원 우세를 살려 친환경 생태의 목축, 종수의학 표적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에 매진했으며 관련 과학연구 성과는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국가자연과학기금 한국 5건, 성중점

0: 과학기술 난제 돌파 항목 등 12여 건을 주관했고 국가 발명 특허 4건을 획득했습니다. 국제 고은이 학술지의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논문 근 50편을 발표해 우리나라 친환경 생태 축산과 동물 전염병 예방 통제에 든든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수년간 성 과학기술 특파원 동물 전염병 예방 통제 전문가로서 장설면은 늘 학생들 데리고 현장에 심입해 기술 지도와 전염병 예방 치료를 함으로써 과학기술 힘으로 산업 효율을 높이고 농민 수입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연변대학 농학원 동물의학 전공 전임 교원이고 박사생 지도 교원이며 2급 교수인 장설면입니다. 변경에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바로 저희 학생들이 배운 지식으로 목축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지요. 농가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을 하고 과학 연구 성과를 목축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계 실제 활용함으로써 실천으로 삼농을 위해 봉사하고 향촌 진행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장설면은 덕으로 인재를 가르치고 신농과 수업 현장 결합, 특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을 하여 삼농 정감을 두텁게 하고 향촌 발전을 위해 봉사는 리상 신념을 일상 교육에 깊이 녹여냈습니다. 뛰어난 교수 개혁 성과로 장설면은 길림성 우수 교수성과 2등상 수상을 했으며 올해는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지켜온 구수와 탁월한 공헌을 인정을 받아 전국 5일 노동상장을 수상했습니다. 장설면입니다. 이 영예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신시대 교육 사명을 짊어지고 계속해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사명과 담당을 다하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을 해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축산 현장까지 교단에서 향촌진흥 일선까지 장설면은 사랑과 관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과학연구 혁신으로 산업에 힘을 실어주며 성실한 실천으로 구향에 보답했습니다. 전국 5일 노동상장은 변강의 뿌리를 내리고 교육과 과학연구로 나라에 보답하려는 그의 초심을 증결해주며 신시대 고등교육 종사자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향촌진흥의 분진화폭을 펼쳐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1: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주최한 AI 지능체 기업 조력 공익선전 강연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우리 소민영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초청을 받고 선전 강연회에 참가한 OPC 중국 개원 사회구역 고급 강사 당우흔이 현장에서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 플러스 현장 실제 조작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서의 AI 지능체 응용 효과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계약 위험을 초단위로 심사하고 수정 방안을 표시하는 것부터 몇 분 만에 고화질 포스터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이력서를 자동 선별, 채점하며 출근 정황을 실시간으로 경보하고 재고 조사 수치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일련의 실제 조작이 진행돼 기업 대표들은 과학기술이 가져온 효율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번 선전 강연회는 조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 디지털 경제 새 프로젝트를 유치한 종료 조치입니다. 올해 조당위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 투자 유치 추진 하에 항주 구신지능체 교육과학기술 유관회사와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가 합작해 OPC 1인 기업 슈퍼 개체 부화 대상을 설립했으며 해당 대상의 길림성 본부를 연결해 뒀습니다. 길림 서면오 가사집단 주식위원회사 리사장 고홍명입니다. 이 대상의 락착은 기업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AI 지능체 선진 기술로 기업의 기존 업무 방식을 최적화하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대학생 인재를 무료로 육성합니다. 우리는 연간 3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주 과정의 학습을 통해 그들이 최신 AI 지능체 구축 기술을 익히게 하고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당위 통전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이 대상에 의탁해 각종 기업 지원 공익 활동을

0: 지속적으로 펼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AI 디지털 해결 방안을 제공해 우리 소 민영 기업의 지능화, 디지털화 전환 승격에 일층 조력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 화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입니다. 집안이 아주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서사양장의 충목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남북이 통한 집이라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북쪽 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집을 팔겠습니다.
1: 네.
3: 집 종북은 대외 저치 4층 58평입니다.
1: 네.
3: 그 부분의 집입니다.
1: 네.
3: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1: 네.
3: 전기 전화 136-3433-2636.
1: 그래요?
3: 12만 원에 네. 팔겠습니다.
1: 받을 가격은 12만 원이고요. 알겠습니다.
3: 네.
1: 전 소식 기다려보세요.
3: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네. 연결시 철남에 사시는 한 여성분이 이륙형 여성용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1254번, 155-2678-1254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0061번, 1884430061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지구시를 들어갔나?
1: 네.
4: 위치는 주목대 시장남쪽에.
1: 네.
4: 남성 집의 평파가 한 100평방 되고, 2층 집에 한 4, 500평방 되고,
1: 네.
4: 마라 한 3,000평방 되고,
1: 네.
4: 이게 주로 장바하고 창고하기 필요합니다. 큰 길래 돼서.
1: 네.
4: 그 가순 시장 옆에, 5층 집에 쉐를 두게 하나 있습니다.
1: 네.
4: 소형 시장 동쪽에 또 10층짜리 그 땡티로 팔 게 있습니다.
1: 네.
4: 연계도 나는 1로.
1: 네.
4: 6, 7, 8, 3, 2, 77번.
1: 네. 소형 시장과 가순 시장 집의 면적을 알려주세요.
4: 소형 시장 게 100평방 안 됩니다. 거의 됩니다.
1: 네.
4: 예, 가순 시장 거는 한 60평방 됩니다.
1: 60평방미터 정도. 소형 시장의 네. 집은 파는 거죠?
4: 예,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연락 기다려 보시고요.
4: 감사합니다.
1: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여름에 남사리가 꿀터밭도 넉넉하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보관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2,6형 자전거를 200원에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2,2형 자전거와 환자용 침대도 있습니다. 연락번호 136-2071-7541번 136-2071-7541번입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직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교 세기화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소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과장입니다. 산화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여서 냉이 100명이 능력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있는 6층 집을 팝니다. 새로 지은 집이고요. 면적은 92평방미터입니다.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있는 3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5층의 단칸방도 세웁니다. 면적은 2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집을 파는 정보를 내려갑니다.
0: 말씀 주세요.
2: 네, 집 위치는 천란의 펜시시오치 3층입니다.
0: 네.
2: 네, 면적은 62평 좀 안 되고요.
0: 네.
2: 양수 1층이 남북집입니다.
0: 네.
2: 집 근처에는 연남중학교,

0: 곳이 좀 있고요. 서촌 네.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네, 랭기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길교로 해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성.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이외 중고 선품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위치한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 되는데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외에 연결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현에 위치한 흠전빌딩의 10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7592번 1370438-7592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쪽현 기력 2층에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원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잠을 잘못 자면 성격이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와 심내혈관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밤에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권장합니다. 바로 아침에는 담경을 두드리고 저녁에는 심경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담경을 두드리는 것은 하루의 양기를 깨우는 것입니다. 아침은 양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때가 담기가 온몸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담경을 두드리는 것은 마치 몸의 시동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머리와 눈이 상쾌해지고 동시에 담즙 분비를 자극해 음식이 기혈로 더 잘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담경은 허벅지 바깥쪽 바지 옆 재봉선을 따라 내려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드릴 때는 앉거나 서도 되며 주먹으로 환도혈에서 시작하여 허벅지 바깥쪽 정중앙을 따라 무릎 바깥쪽까지 가볍게 두드리며 좌우로 각각 5분 내지 10분 두드려줍니다. 시간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이때는 위경이 적당하고 양기가 점차 왕성해지기에 담경을 두드리면 위기의 추동력을 받아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심경 두드리기는 하루의 정서를 다스립니다. 심경은 심신과 혈맥을 주관합니다. 해질녘부터 잠들기 전 사이에 심경을 소통시키면 치밀어 오른 우라가 가라앉고 심경의 기혈이 조용히 내려가 불안을 완화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은 팔 안쪽 뒷부분을 따라 겨드랑이에서 새끼손가락까지 이어집니다. 두드릴 때 팔을 곧게 펴고 손바닥을 우로 향하게 하며 반대쪽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극천혈 즉 겨드랑이 정중앙에서 시작하여 팔 안쪽을 따라 손목까지 가볍게 두드리며 좌우로 5분 내지 10분 두드려줍니다. 시간은 잠들기 전이 좋습니다. 이는 몸을 이완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을 두드린 후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안쪽에 신문혈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의 원혈로 정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 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지금 발견한 새를 주례합니다.
1: 네.
2: 2층은 대화 화원이고,
1: 네.
2: 4층이고, 43평선 넘습니다.
1: 네.
2: 예,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윤리 전화는,
1: 네.
2: 139,
1: 네.
2: 4339, 4745번입니다.
1: 4745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려보세요.
2: 네.
1: 네.

0: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기온이 급등하고 기압이 오르락내리락하여 많은 사람들의 몸에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잠을 깨기 어렵고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체중이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목 주위가 은근히 조여오는 불편함까지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환절기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바 이러한 증상들은 갑상선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은 인체의 중요한 내분비 기관으로서 비록 크기가 작지만 인체의 신진대사, 심박수, 체온 등을 조절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고 더위를 몹시 타며 땀이 많이 나고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나타나며 감정이 예민해져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며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대변을 보는 횟수가 뚜렷이 증가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있는 사람들은 목에 은근한 통증, 이물감 또는 압박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위를 타고 온몸에 힘이 없으며 하루 종일 졸리고 항상 잠이 부족하며 얼굴과 눈이 붓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반응이 느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며 탈모 문제가 뚜렷하게 악화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감기나 인후통, 한두 주 후에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증상은 목 부위에 뚜렷한 통증입니다. 귀 뒤쪽이나 턱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일부 사람들은 오후나 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두 가지 경미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일상 상태와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목에 종기가 생기거나 통증과 불편함을 동반할 때에는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0: 사람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합니다. 하루 약 10만 번 이상 뛰는 심장은 우리 몸의 에너지와 생명을 책임지는 중심축입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 운동, 스트레스, 수면 등 일상의 습관을 통한 예방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식단은 되도록 가공 음식을 줄이고 자연에 가까운 식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새, 과일, 통곡물, 콩류를 충분히 먹고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에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일, 남새, 전곡류, 견과류, 씨앗류 등은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참치와 아보카도, 올리브유, 콩류 등의 건강한 지방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및 나트륨, 당류의 과다 섭취는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중강도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원활하게 공급하며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산화 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꾸준한 운동은 심장 건강 외에도 체중 관리, 뇌 건강 등 다양한 리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당 최소 150분의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주당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 병행 등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과식, 흡연 등 건강에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가, 명상, 산책, 심호흡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신만의 마음 챙김 루틴을 만들어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면 좋습니다. 사회적 교류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음의 평온은 수면질 향상과 혈압 안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지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건강 지표 살피기입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다면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은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요인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 꾸준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심장 건강에 좋은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0: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3: 네, 시간 성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리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경찰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사지문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시사지문외과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입은 귀해가 특수한 귀해라 하겠다며 우대 정책이 다른 때 없었던 특수한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마련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지원의 한 가게 124원인데 60각을 사면 80각이 여러분들한테 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 무료로 주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60각에 80각을 그러니까 30% 또 무료로 더 많이 평소보다 주는 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접수하기 허란 이런 가격으로 그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이지만 해도 10각에 보통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각을 더 얹어드리라는 것은 1200원에치도 평소보다 더 무료로 주게 되었다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1200원을 여러분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나 다름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각에 12각이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눈병치료약품 그리고 사지원의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서 눈에 불편하거나 혹은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면역력을 올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고 삼고증을 해결하는 데 좋은 사지원외과 명서방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되 501-7766번 이용하시겠다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원에 쓰는데 어전에 반년 썼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혈압 파도가 너무 심해서 늘 어림짓을 하고 미스겁고 영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이거 반년 쓰니까 기본상 정상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여러 면에서 쉬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몸이 편안합니다. 이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몸이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고 이 소화 그렇게 아이 되더니 지금 소화 잘 돼, 밥 잘 먹고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그래 왜 특히 이 사지원의 특징이 소변이 내 밤이 자주 못했습니다. 들락날락함이. 근데 지금 어제는 한 번만 누지 않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던 게 어제는 완전 이롭게니까.
1: 예, 예, 그렇죠. 콤파치 든든해지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노경이 5배 효과니까 노경은 콤파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노경은 콤파치 관리합니다. 예, 예.
2: 그리고 민서방 우리 언니 쓰는데 우리 언니 그런 병원에 가서 이 수술 백내에서 수술하라는 거 수술하지 않고 내 이 약 썼는데 지금 한 달 썼는데 좀 효과난 게 알긴다. 조약에 눈이 부었고에 눈물이 바람 부면 눈물이 자꾸 나고 이 눈이 침침하고 영 답답하답니다. 그래 쓰기 시작했었는데 눈약 쓰던 중간에 제일 좋다 됩니까? 영 좋답니다. 그래 오늘이 우리 활동이 좋을 때 두 분 이렇게 배달받자고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아무튼 사지원의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0: 효과로서 여러분들한테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 지금 사지원에 그 녹달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아, 이야기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남은 일도 없죠.
3: 생각밖에 이야기 먹은 게 내 위축성 위험이 돼 밥이 맛이 없었습니다.
0: 예.
3: 근데 이게 생각밖에 밥이 영 맛있습니다.
0: 아, 소화가 그러니까 잘 된다고. 그러네.
3: 예, 소화 예. 잘 될까? 이게 숟가락 넣기 딱 싫은 게 살이 너무이나 올랐습니다.
0: 아, 너네는 살이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게 예. 그게 좋습니다.
3: 그래 그것도 좋고 또 예, 나는 혈압소글이 너무 아이돼서 연대병원에 가서 예, 또 그 단자문진 배우소리 또 약 다른 거 가져다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려 했는데 이번에 이 사지원에 그 먹었는데 예, 혈압이 그냥 그도 120 초과해합니다. 높은 게
0: 그리고
3: 그 대혈압은 그도 75나 이렇게 정사이 될까에 아 영 좋습니다.
0: 이상적인 혈압입니다.
3: 높은 게 이게 혈압이 확 높았다가 움직이 중풍이 올까봐 무섭던 게 이런 근심이 사지원에 먹은 다음엔 다 없어졌어.
0: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3: 예, 그리고 예. 이 골이 정신하고에 아침에 일어나면 거뿐하고 영 좋고 그리고 나는 콩팥치도 이사들이 보면 싫어하단다. 그러니까 밤에 소변사들 보던 게 어둠이 한 번밖에 안 일어난다.
0: 예.
3: 그러니까 이 얼마에 돈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그리고 이게 선생님 말씀 맞다나 인삼로 경미 다섯 배라 말이 옳습니다.
0: 바로 그렇죠.
3: 이게 내기 난다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러니까 나는 또 예, 인삼이나 홍삼이나 그런 거 못 먹는
0: 직접 드시기는 힘든데
3: 내기는
0: 예.
3: 딱 맞습니다.
0: 예.
3: 그리고 우리 언니 민서방 쓰는데 우리 언니는 원래 이 백내가 너무 심해서 수술했습니다. 근데 다시 갈까에 머리도 색하야 지지면 늙어보일까에 러문했다고 아이 해주더란다.
0: 위험하다고.
3: 그러네 여기 민서바이 영 좋다고 수술하여 해도 된다고
0: 그런 분들한테 맞습니다.
3: 우리 잡사는데 우연이래지 뭐 예, 잡을 때 내가 또 텔레비 마사를 봐도 좋겠다 했는데 아이 이거 잡순 다음에 우선 텔레비를 봐서 살 것 같단다.
0: 예.
3: 예. 그래서 우리 언니 영 좋아한다.
0: 예.
3: 이게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며 수술하기보다도 얼마 편리하고 좋습니까? 수술하자면 일로 끌이래야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0: 그렇죠.
3: 또 임차 1년 있다 재발하지. 그래서, 나도 이거에, 사지원에 그 배달받고, 우리 언니는 이명서방 배달받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개입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제품 선택에는 기본적으로서 다른 후회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너무 현명한 선택으로 되어 있어서 건강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을 겁니다. 건강기원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저도 지금 이 사지 원예하고 명서방 두 부부가 지금 같이 지금 두 자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네, 이 처음에는 내가 쓰고 사지머니 쓰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거네. 그래, 눈도 또 있으니까 당연히 아마 더 바르고, 이래서 둘 다 똑같은 병이니까 썼는데, 확실히 내가 써보니까니, 아이, 항상 머리가 혈압 높으면 어렵지 나고, 이러면 흐리멍텅하고, 그 다음에 그 위도 소화해야 되고, 관절도 아프고, 피곤하고, 이러면 소변나, 이게 다, 신체가 연도 노화가 되니까.
0: 아, 그럼요.
4: 예. 이러니까, 둘 다 나의 비슷한 게, 어쨌든 몸에 피해는 똑같다만, 네, 증세가. 이래서 내가 쓴 게 확실히 써보니까, 지금 많이 효과 좋다만.
0: 예.
4: 눈도 댄스도 못 보고, 옛날에 그 사람들 발 가리지 못하고, 막상만 듣고서 알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약을 상당히 써보니까, 벌써 어디는 일이 거의 된다 말면서 봐야 하나.
0: 아, 예, 예.
4: 이러니까 둘째 승기가 약이 항상 지금 좋으니까 그 둘째 똑같으다며 떨어지지 말아야 하나만.
0: 아, 예. 그렇죠.
4: 표현이 맞지. 예. 이러니까 이거 없애다 정말 헐쳤다만 지금 약들이. 이래서 이 좋은 약이 지금 배달받다.
0: 예, 사지원외과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에 공개하는 이상 이 제품에 대해서는 시의 본실에 신심이 있습니다. 써보신 예.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다각도로 좋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다른 예. 큰 뭐 돈을 팔아서 뭐 한 번 1차적으로 해결하는 가치만 해도 뒤를 공고히 하기는 오히려 이 제품 자체가 길게는 좋은 제품입니다.

0: 그러니까 열심히 절 선택했으니까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안녕.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나는 예수 아직 보내고 쓰는 환자입니다. 오랫동안 썼는데, 예, 전에 뭔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학원은 428가지 영양제 들어 있다.
0: 영양, 예, 활성소가. 아이고, 잘 기억하셨네요.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또 이거는 정말 식물이 이때까지 이 남았으면 이것이 막 얼마나 그 식물이 강하다고 우리 알 수 있겠구만.
0: 장수 식물의 열매에 속하니까 장수 그 비결로 바로 여기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 잘 이해하고 아, 계십니다. 예.
3: 예, 그리고 또 국제대회에서 또 세계대회에서 또 이렇게 싸지 대회가 열렸다가 이 약은 어쨌든 사람 몸이 좋고 사람 몸이 어떠한 치료하는 비밀이 있겠다고 생각하니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0: 현명합니다.
3: 확실히 싸지 원래 좋습니다. 첫째, 내내는 높아 감기하여 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인삼독액이 5~6배니까.
3: 예, 그러니까 428가지 그 영양제를 몸을 보충할까, 우리가 거기서 채소나 과일 먹어 그런 영양제를 보충하면.
0: 모자라지요, 절대 안 되죠.
3: 많이 모자라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하고 그렇게 428가지 영양제를 보충할까, 감기 첫째 걸리면 면역력이 높아서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기 걸리면 얼마나 난소화됐고.
0: 아, 그렇죠. 예.
3: 야, 뭔가 기차지 않겠구만. 그러니까 지네 돈은 그렇죠. 아직 기차지 않고 무슨 딱 갖고 어디 손도 씻고 딱 조용해야 되고 어디 조용한 곳이 있으니까.
0: 그렇죠.
3: 그래 쓰기 전에 감기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눈도 밝아지고 예, 그 다음에 이 머리 어렵지 않은 게 낫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맥이 납니다. 첫째 맥이 났다. 그 다음에 산짝을 걸어도 예, 좀 걸어도 걸은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또 내리막이니까 헐프 예, 다시 또 올라가기 싶어 다시 올라갈 때도 또 있습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3: 그러니까 내 저도 생각이 아,
0: 자신감이 있다는 걸 말하지.
3: 예, 이 사주 원에 정말 좋습니다. 이 예. 이하고의 이 젊은이들도 이거 예, 한 30~40대도 먹어도
0: 되겠다. 다 됩니다. 애들도 예. 다 됩니다. 예, 예. 앓고 이러던 애들도 예. 다 됩니다. 예.
3: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부작용이 없지 먹어도 예. 무슨 아무런 부작용이 없으면 예. 몸, 사람 몸을 처세우네.
0: 그렇죠.
3: 피부도 또 엄청 좋아지고 젊어지고.
0: 선생님.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젊어진다. 얼굴이 예. 용이 윤기 나고 예, 벌써 이렇게 죽을 살이 없어진다.
0: 그렇죠.
3: 방송 잡는 것도 없어지고, 예.
0: 그렇죠.
3: 선생님.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 우리 하도 나 좀 멀리서 왔는데, 내 동생 또 한국에 갔다 와서 또 매겹다. 되게 매겹된 이야기 치고다. 니가 알아라. 이랬잖아. 걔 뭐, 언니 걔 뭐, 얘기해보라면 걔를 좀, 조금이라도 좀 싸다. 그랬나.
0: 예, 여기 밤대서
3: 먹어보겠다. 예, 여기. 조금 싸서 먹어봐.
0: 아, 되죠. 예, 얼마나도 되죠. 이번에 뭐, 우대성 책도 좋게 나가니까.
3: 예.
0: 30각 싸면 30각 주니까 한 가게 뭐, 한 5~60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3: 예.
0: 그렇죠. 예,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시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제사지대회에서 인정을 하고 중앙 그 10프로 과학기술 그 프로에서도 이 절목이 나간 걸 제가 두 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범 프로에서도 한번 나가는 거 봤는데 이 제품 자체는 사지라 하게 되면 장수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고 모색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세근이 많은 그 식물 가운데서는 인삼 같은 게 모세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땅 속의 모든 영양을 자기 몸에다 올리 흡수해서 과일에 다 전도하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사지원에게 속하는데 싸라는 건 모래사자, 지라는 건 가시나무, 가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인데 2억 3천만 전에 고로한 시, 제일 지구에서 고로한 식물이랍니다. 고로한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분이 아주 뭐 넓은 범위에서 깊게 리얼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식물에 속한다. 인삼녹행이 5~6배 효과, 은행잎이 20배 효과, 우리 나이가 들면 혈관성 노화로 인해가지고, 심장에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이, 제일 분해산물이 아미노산이라는 게인데, 18가지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 내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이 8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억이 잘 되고 훌로버스가 또 이게 포함되어 있고 미량원소가 36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우리가 되돌아간다면 너무 아쉽죠. 대사연의 인류를 당신을 돌봐주는데 나는 싫다고 되돌아간다면 너무 기회를 놓치는 걸로 아쉬운 기회인데 이래서 이 사지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특히 우리 노년기에 들어가서 인시치료하고 음이하고 기가 약한 이러면 그러니까 인시치료 음이하고 기가 약하다는 것은 많게는 맥이 떨어지고 뭐 잔다면 너무 자고 못 잔다면 뭐 너무 못 자고 도둑담이 나고 그리고 쉽게 그 여러분들한테는 손바닥하고 발바닥 중간이 뜨거워나거나 이런 걸 해결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벌써 상초 중초의 그 열이 당신 몸에 감아든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 사지원액은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쓰시게 되면 당신의 건강장소는 사지원액 내가 책임진다. 바로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원소가 좋은 원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일단 우리가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은 여러 가지 모병을 불러옵니다. 증상도 물론 물체가 두 개를 배운다든지 쉽게 피가 눈에 피가 진다든지 혹은 물체가 뭐 그 쌍광이 생긴다든지 가렵고 이런 증상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황막 색소변성 같은 무선 안과 질병을 풀어주는 데는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이 명서방이니까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1: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4: 한 해의 중앙에 자리한 6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상반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네 하는 탄식이 어김없이 따라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게 두렵고 젊은 세대와의 단절이 느껴지며 한때 우리 안에 넘쳐나던 생동감과 열정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아서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직시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오직 현재만 살아도 고민은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불필요한 후회와 불안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 주변의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자이자 든든한 스승이 돼주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정신적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인생은 늘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던지곤 하죠. 30대 내내 자신만의 속도와 계획으로 단단한 성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채 앞으로 나가다가 인생의 거대한 변수가 불쑥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40살 여성입니다. 너 그러다 혼기 놓친다. 남들 다 하는 결혼 너만 왜 그렇게 유난이야? 명절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친정엄마의 잔소리는 제 40번의 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애타는 닦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제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요즘 기준으로 치면 좀 신중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나이였고, 예전 기준으로 치면 저 집 딸은 대체 왜 안 간대? 라며 수군거릴 한참 늦은 나이. 그렇게 35의 끝자락에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그리고 올해로 어느덧 결혼 5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는 누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멱살이라도 잡고 대들 만큼 이 직업이 소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단단히 쥐고 있던 제 커리어의 멱살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존재에게 잡혔지 뭡니까? 아주 작고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게 말입니다.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갈 당시 저는 예비 신부들이 흔히 하는 드레스나 웨딩홀 고민 따위는 접어두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어요. 거의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최종 통보나 다름없는 어조였습니다. 내 커리어가 끊길 바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든 상관없이 나 이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아이를 가지자는 말은 당분간 하지 말아줘.

그렇다고 보였겠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딩크를 선언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반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그리고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지금의 나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의 이 확고한 생각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면 결혼을 진행하고, 만약 남편의 인생 계획에 아이가 무조건 1순위라면 지금 당장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세상 단호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 분이 정말 좀 당돌한 편인 것 같은데요. 당시 남편은 저의 기세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뜻을 존중한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은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제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일이 좋고 저의 주말이 좋고 저의 통장 잔고와 커리어 궤적이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석 달 전 제 완벽한 계획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작디작은 가능성을 뚫고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후라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 축복이다 라는 감정이 아니었죠. 이런? 어쩌지? 올해 하반기부터 치고 올라가야 할 큰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기뻐서보다 무섭고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앞섰죠.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거의 동네 잔치를 열 기세였고요. 시댁에서는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과 영양제들을 택배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저를 복잡하게 만든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사실 남편은 작년부터 은근슬쩍 지나가는 말로 아이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내 친구 상사의 애기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 우리도 나이도 먹기 전에 한 명 있으면 집안이 북적이지 않겠어? 진짜로 아이가 생기니 남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퇴근길에 뜬금없이 아기 신발을 사들고 오질 않나. 배에 대고 혼자 조잘조잘 말을 하지 않나. 저 빼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예요. 다들 환하게 웃으며 저를 축하해주는데 그 축제의 중심에 선 주인공인 저는 혼자 가면을 쓴 것처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까지 남은 몇 달, 그리고 출산 이후 적어도 1년의 시간 동안 과연 내 일자리가 나를 그대로 기다려줄까? 이 차가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흔이라는 나이에 팀장급 혹은 핵심 실무자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같은 위치는 더 고약하거든요. 제가 자리를 비운 1년 사이에 제 밑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서른 중반 화로 같은 후배들이 제 의자를 차지할 거거든요. 1년 뒤에 복직했을 때 제 책상이 화장실 앞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더라도 핵심 프로젝트에서는 배제된 채 애기 엄마니까 편한 부서로 가세요 라는 배려를 가장한 유배를 당할 확률이 99%입니다. 그 배려를 받는 순간 제 커리어는 생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회사 밖의 목소리들이었어요. 벌써부터 제 귓가에는 이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이나 부모님들 또는 부모에게 맡겨두고 허겁지겁 출근하려는 저를 향해 쏟아질 사방의 비난들. 애엄마가 돼서 극성맞게 일만 챙기네? 아유, 애가 불쌍해. 부모님들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엄마가 돼서 이 정도 희생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해. 자식의 행복을 위해 엄마의 자아 정도는 기꺼이 갈아 넣어야 정상적인 모성애라 규정짓는 사회적 공기 속에서 제 직업을 지키겠다는 욕망은 순식간에 이기적인 독종 여자의 욕심으로 둔갑해버릴 것 같으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 죄책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4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게 찾아온 이 아이를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밤잠 설쳐가며 잘 키워낼 겁니다. 그런데 뇌와 행동은 그렇게 세팅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의 저울은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현재 저는 솔직히 제 배

속에서 세포가 분열하며 자라고 있다는 아이에 대한 애틋한 모성애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일자리는 잃지 않겠다, 내 커리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엄마가 될 제목인가? 이런 냉정하고 이성적인 마음 상태로 어떻게 한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고 덤비는지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돼요.

이러다 정말 이름만 미친 냉정한 엄마가 돼버릴까봐 덜컥 겁이 납니다. 아이의 기억 속에 제 존재가 그저 맨날 피곤해하면서 일만 하던 사람, 돈은 벌어오지만 온기는 없던 엄마로 비추어지는 쓸쓸한 어른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밤마다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어요.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생각을 바꿔보기로 노력하고 있어요. 일에 미친 냉정한 엄마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일에 미쳐서 자기 분야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은 40살 커리어우먼 엄마라니 꽤 멋진 캐릭터 아닌가요? 아이의 동년에 하루 종일 집에서 간식을 챙겨주는 엄마는 못 되더라도 자기 일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해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 근사한 조기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끼어들었어요. 이 아이는 제 일자리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제 밋밋했던 안정적인 삶에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후자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제 몫인 것 같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일 포기 못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인 것을. 저희 좋은 인생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사연 듣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게 사연자가 엄마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지극히 평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성애라는 게 하늘에서 번개같이 듯 찌르르 하고 한순간에 완성돼서 내려오는 절대적인 마법 같은 게 아닌데요. 핏줄이 당긴다는 말도 결국 키우고 살을 부비고 그 아이가 내 인생 루틴에 스며들면서 서서히 다져지는 정감의 또 다른 이름일 겁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온 사연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스러움은 지극히 당연한 방어기제인데요. 스스로를 뭐 냉정하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일도 인생의 타이밍도 자신의 뜻대로 돌파해온 사연자의 내공 믿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스러운 방해꾼과의 공존 역시 사연자만의 가장 쿨하고 멋진 방식으로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 남겨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2대의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대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두골대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근을 한근으로 농축해서 만들어진 우수한 여러 가지 질병,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좋은 제품 한 가게 398원인데 지금 15가게 20가게를 드리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15가게 보통 15가게를 100% 무료로 주는 게 기본 우대할도였는데 이번에는 5가게를 더 얹어서 주게 되었기 때문에 5가게라 하게 되면 4,5,20 거의 양천원 현금권을 드리는 셈이 되지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15가게 20가. 그리고 지금 두골대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제품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특수한 좋은 치료 제품에 속하는데요. 한 가게 490원인데 24일간 구복약과 외용약을 구복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12가게를 사면 15가게를 무료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12가게를 주면 잘 주는 건데 거기에 3가게를 더 얹어서 주니까 1,500원 현금권을 더 받는 이런 셈으로 되어 있죠.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외용약으로 바르고 마사지 해준 결과 지금은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에 속하더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백자방 구호액과 두골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들으시고 제때 파악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접 사실 분들은 501-775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여기 제하소, 인양화, 황정구기자, 황계단삼 이런 조합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능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면서 보통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한 것만 불편하면 그것만 딱 약을 쓰면 되겠는데 보통 아프다는 게 한 것만 아픈 것이 아니라 뭐 여기도 저기도 상처도 중처도 하처도 걸고 소화계통도 호흡계통도 심장도 그 외에 또 뭐 여러 곳으로서 뭐 많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고 있어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어혈이 잘 숙성되지 못하고 간과 콩팥 공능이 저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고 비위가 함으로 인해서 소화 공능이 저하로 인해서 면역계통이 저하와 더불어서 많이 드시지 못하니까 맥이 날 길이 없고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니까 만병을 내 몸에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떤 약을 써서 이 여러 가지 질병

0: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여기에 응해서 나온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박약인데요.
1: 백자방. 잠시만요. 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지금 두월 펜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야,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0: 정말 좋죠.
2: 예, 난 이게 여수간밤 탈출해서, 예, 엉심이로 또 신다리 내리, 줄이 내리 뻗침에 통신하고, 예, 저리고 해서, 걷기 영 힘들었습니다.
0: 예, 예.
2: 그리고 또 이거 허리 지내 아파서, 예, 전화기만 돌아 눕기도 힘들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도 볼펜을 먹고 바른 게, 야, 정말 효과도 좀.
0: 아, 그렇죠.
2: 예. 예, 통증이 없어졌지. 저리고 통신한 이런 증상이 없어졌지. 아까 마음대로 그래서 아무리 먼 거리 거려도 아, 다리 아픈 줄은 모르고, 허리도 아예 어든 아프지 않고, 허리도 꼬꼬지에 패고 그럴 수도 있고.
0: 그럼요. 예, 대단하죠. 예. 다른 제품과 예. 대처하기 어렵죠. 예.
2: 예. 이따가 어제고도 정말 수탄 과자량 먹어도, 아, 위를 손상해서, 예, 먹다가도 막 버리고 했는데, 이 약은 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위를 도와줍니다.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2: 예, 예. 그래 놓으니까, 예, 치료 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관절통전에 이 같습니다.
0: 그렇죠. 관절통전에 예. 이 제품이다.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됩니다. 예.
2: 예. 그래, 나는 이게, 예, 계속, 예, 바닥바닥 꾸준히 쓰려 하면 이 백자방 구백 문의하다 겠다.
0: 예.
2: 우리 집에 남편이 어제 자꾸 어지럼지 나지, 또 소화도 안 되지, 소변도 자꾸 해서 지금 이 약 썼으면 했는데 지금 선생님과 문의하고 쓰다 그럽니다.
0: 아,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이 제품 자체를 기본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기혈 보충을 해줄 뿐만 아니라 감각, 콧밧줄 도와주고 이제 오줌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노인성 질병 가운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줌증이 났다가 어느 정도 훌러머지며 뭐 골격을 상하는 것도 뭐 큰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라는 데서 오줌증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제품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밤에 깊은 잠을 자고 그리고 깊은 잠을 자는 어간이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간에서 완전히 피를 소독할 수 있고 해독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완성하는 제품 자체가 백자방 구복이니까 집에 남편분께서 백자방 구복에 말리시다가 하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이 좋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퍼센트를 많이 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활동할 때 지금 배달받아게 쓰겠다
0: 합니다. 아, 그렇게 하세요. 예.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두월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3: 어째 이거 복용하는 건 나는 이 풍습성 관절염이 와서 예, 이 걸기 영 바빠서 어찌도 다리 아픈지 예, 비 오거나 예, 눈이 올 때 대가 세게 아팠단 말입니다.
0: 예.
3: 길에 걸른 것도 가다듯이고 층계를 올라가다듯이고 안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0: 뭐, 네, 많이 힘들죠. 관절통으로 예. 인해서 힘들다면 남들이 내려가기 어려울 정도로서 힘들죠. 예.
3: 예. 지진에 아파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예. 그런데 병원에 가서 배운 게 이 수술해라 합니다. 그 수술하지 않고
0: 예.
3: 예, 이 두월대를 저는 한 반년 넘었었는데 확실히 통증이 덜해서 밤 잘 잔다 나는.
0: 그렇죠. 예예. 예.
3: 예. 그다음에 이 그런 가다듯이고 하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래 이 두월대는 확실히 이 나와같이 뼈 아픈 사람들에게 최고라고 봅니다.
0: 모두 그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네.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골격이 네. 노화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골가마병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주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3: 네, 확실히 좋습니다. 이번에 이 할도에 좋을 때 전마이 이렇게 또 사자고 그랍니다.
0: 예, 12각을 싸면 15각을 줍니다. 구박과 외용약이 같이 따라가니까 기회입니다.
3: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건 우리 언니가 지금 예, 이 그 백자방 구박에 그 복용해서 아이들이었는가 지금 우리 언니는 이 뭔가 뭐 심자에 어째 자꾸만 아이 좋고 그 다음에 이 밤에 그런 그 다음에 자지 못하고 소변 자꾸 보고 예, 그 다음에 이 위가 아파서 소화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 백자방 구박액을 복용해 이렇게 하는가 자문해달라.
0: 아, 잘 모르셨는데요. 언니분이 예. 백자방 구박액을 빨리 복용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한 그 사정 들어보니까 콤파체 문제가 있고 소화계통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네. 밤잠 자기 힘들어지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백자반 구복액입니다. 이제 드셔보시겠다면 와 확실하구나 그런가 하면 우선 밤을 깊이 자게 돼 있고 밤을 깊이 자게 되니까 충분하게 간, 주, 장, 혈인데 잠을 아주 무난하게 잘 자야 간주장에 네. 일체 온 하루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일을 하고 난 그 피가 간에 들어가 저축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 다시부터 아침 다시 그 좌우를 해서 다시 그 심장 심방에 들어가서 다시 또 심방의 심실을 통해가 각 기관에 전달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원만하게 완성할 수 있는 보증으로 되는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복액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제 그 몇 가지 점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3: 예, 그래,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이제, 그거 사겠답니다.
0: 그래라시오.
3: 드시겠답니다.
0: 이번에 우대정책이 또 특수하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백서방 900 어둠에 한 넉 달 넘게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예, 어떻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그리고 왜 안 잤다 일어나면 눈앞에 그저 불꽃이 그나 뛰는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뭐니까 귀에서 전기 소리가 막 나고 그랬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손발 있잖습니까. 또 특히 손발이 어떻게 차가운지 이 여름에도 가장 차가워서 그런다 손발이 가장.
0: 예. 음양 조절이 상당할 정도로 순환 장애가 있고 예.
4: 예, 그리고 이 밤섭외라는 게 이 전력선 비를 내서 한순하게 몇 번씩 걸어 일어나고 이렇게 좀 반짝이냐 못 잡냐 이러니까 더 바쁘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내 넉 달 꾸준히 손바닥에 지금 이러한 증상 완전히 지금 밤섭외 넣으면 저도 한 번 딱 봅니다.
0: 아, 이상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예.
4: 예, 이렇게 잠 통잠 자고 얼마나 편안한지 그 다음에 내 머리 이 전기 소리 안 나고 이러던 증상도 기본 얻으면 이렇고 어지른 순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예, 큰 문제 해결입니다. 백자반 구복액이 바로 그런 걸 풀어주는 제품입니다. 여기 성분 예. 자체가 좋으니까, 예.
4: 그리고 몸도 지금 많이 온온해나고, 예. 지금 손발도 지금 예. 옛날에 이렇게 지금 많이 떴는데, 지금 예. 어제는 이 저녁에 한 달치기 하면, 이 여름에도 두꺼운 이불 덮었는데, 어제는 안 덮어도 예. 지금 한 보혈이 나고 그랬어요.
0: 아, 예, 예, 예.
4: 혈이가 안 죽고 참
0: 그렇습니다.
4: 나중에 정신만 내게 나가지고 다리 힘이 어디 어디 어느 한 나가서 반 시간씩 쭉 아마 걷어와도 내가 문제를 모릅니다 지금. 예.
0: 그게 바로 원기 보충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인삼도경을 초과할 정도로 여기 성분 조합이 바로 원기를 돋아주는 그런 역할 콤파지 원기를 돋아주는 데는 여기 이 제품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4: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 요번에 특수활동 일이 솔직히 오늘 좀 대가를 받으려고 했나, 또 살려고 그러지.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활동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15가게 20각 주는데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는 이 백자반 어금 타고나 어려서 어금 7달 썼습니다. 나는.
0: 아, 그래요? 예, 예.
5: 예, 처음에 이거 쓰기 전에는, 아, 이게 좀만 뭐, 한 가지 약 가지고 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치료될 때 좀만 생각 못 하고 밤에 딱 자겠더니, 아니, 딱 한 번만 먹을까? 얼마나 좋습니다.
0: 그런 약이 지금까지 나온 가운데 드물 겁니다. 예, 예.
5: 예, 그리고 또 농축액이고, 또 이거는 또 뭐 백근전이 하고 또 이렇게 걸어 조금만 병사이래다 그렇게 하고 아예 물약이 푸르면 물약 비해서도 요건 또 빨대약이가나 더 농축된 게 됐을
0: 거예요. 어, 그렇죠. 예예.
5: 예, 더 농축됐지 더 진하고 예 먹으면 그 좀만 예 물을 약간 이렇게 그거 먹고서 물 한 모금만 딱 먹거려서 뭐 예 잡으려면 용자로운 바.
0: 그게 노인성 질병 해결한 데 큰 문을 열어주는 과세입니다.
5: 아.
0: 예, 예.
5: 진짜 예, 잠 잘 자야 병이 떨어지지
0: 잠 잘 자야 병이 떨어지지 잠 못 자면 아무런 별 약도 말 아이 듣습니다.
5: 병이 치료해야 됩니다. 밤 잘 자야 이게 병이 치료되지 내 약 먹을 거네 이게 이제 내 그거
0: 그건 늦겠죠.
5: 네, 그러니까 이 약 이렇게 우리 노인들에게는 이 약이 정말 최고 약입니다. 다른 약이 최고 게 아니라 약이 용도 없습니다. 먹으니까 어제 처음에는 한 숨은 안 막 별이 다 먹은 것도 자꾸 그랬던 게 기다리고 또 별이 떠나는 그랬을 때다. 이 처음에는 깨진 게 어찌어찌 해서 그냥 또

0: 그다음에 도달 섞다 이렇게 물가 그다음에 그래서 먹으면 적자 다음에 어쨌든 한 번도 일 안 할 때 있습니다.
1: 그렇죠. 그게
0: 다음에 깊이 물을 재니니 아니 뭐 그 약을 먹어서 물을 다 먹으면 예. 자꾸 일 나기 싫어서 통돈자기 또
1: 세금을
0: 다해.
1: 그렇죠.
0: 4시 뭐 4시 반에 하면 4시 그때 일어날 때지. 그래 그때 일어나 서면 보면 서면 숫자 요만큼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뭐 염소수다. 예. 예. 경 맥이라고 예. 그다음에 이 피부도 염소하신다 선생님.
1: 아 그렇죠. 예예. 예.
0: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니까 머리 흐리투분한 것도 낫고 예. 그다음에 또 머리 나 순간 이 손톱에 바톱이 윤기 납니다 이야기.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황기나 아. 성분 자체가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단삼이 경락을 수통시켜주게 돼 있으니까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데는 이렇게 우수한 성분 자체가 드뭅니다.
0: 예, 알았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고 춥지 않고 또 춥기도 타고 그래야지 춥지도 않고 예.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 무슨 나는 주탄약 다 써도 계속 이야기는 내 맞고 영소 잠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도 이제 주머니 쌌는데 우리 또 뭡니까 우리 언니 이건 한 47인데 이런 여자들 먹을 이럴까?
1: 아 그럴 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갱년기 전후로 77이 49세가 보통 여성들이 갱년기 남성들이 78이 56세가 갱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갱년기 좌우로 인해서 딱 갱년기 월계 딱 끊어지거나 이럴 때 쓰는 것보다 그 좌우로 해서 이 제품 쓰시게 되면 약 말 너무 잘 들을 때입니다.
0: 아, 예. 그래, 예, 어찌가면 이 정도에 자꾸 왔다 갔다 그랬단다.
1: 몰라요.
0: 자꾸 신경질 냈다고,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잠 못 자지, 그랬거나.
1: 예,
0: 자꾸 신경 민감해지.
1: 그렇죠.
0: 그래, 이 약은, 뭐, 잠 잔된 이야기 최고 이야기라, 네, 그랬거나. 지금 자기 그 조금 먹어보겠다. 싸겠답니다.
1: 아, 싸라하셔. 예, 7가게 5가게 주는 정책도 있으니까. 15가게 20가게 주는 정책.
0: 아, 먹어보고 조금 있다면 많이 싸지.
1: 그렇죠. 예, 예.
0: 예
1: 잘 좀 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3: 녹음실, 예. 예. 녹음실 부수대 그런지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고, 예. 어머, 어림지가 심하고, 예. 그래서 이래 앉으나 서나, 그래서 어림지 나서 꼼짝 못하고.
1: 그리고 노인성 어림지 받아야 되고,
3: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백년 장수 약이 돼 그런지 인사 효과를 빨리 보고 예.
1: 그렇습니다.
3: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얼마
1: 그렇죠.
3: 간편하고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저 반 시간 두고서 먹으면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른다. 어떨 때는 좀 소변도 안 보고서 그래보자고 하는 게 몸이 헷갈아지고 그리고 기억력이 상실되던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그리고 뭐 소화가 잘 되니까 밤잠 잘 잡니다.
1: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예. 몸이 무겁던 게 헷갈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월패는 같이 한 대 씁니다.
1: 예.
3: 야 경추 무슨 어님이 아이 아픈데 없이 주사는 얼마 맞고 친구는 얼마 맞았겠어.
1: 아 펑비 주사도 맞고 친구도 얼마 맞고
3: 얼마 맞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던 게 약을 써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사이 두골배를 쓰고서 먹고 저 그런 위를 자극 아이 할까 얼마 좋습니까?
1: 그러면
3: 그 먹고 마사지하고 바르고 해놓을까 야 정말 난생 아파본 사람이 좀
1: 그렇죠.
3: 아파가 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몸이 헷갈아지고 우선은 다리 그렇게 무겁던 다리가 헷갈아지고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할까 야 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래 활동도 이번에 영 좋은 아 먹게 조금 있는 것도 예 그 장기석을 좀 써볼까 해서 그랬다.
1: 이거 장기석으로 쓰면 쓸수록 간과 건파지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두골대 제품 자체는 간을 상하고 건파지 상하고 위를 상하는 게 관절 제품이 문제인데 이 제품이 오히려 그거 도와주면서 치료하게 돼 있으니까 약 힘이 세고 굽혔다 폈다 마음대로 관절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많고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야만이 이만한 국가 발명 특허를 나라에서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 때문에 노인이 움직이기 힘들어지던 분들의 기본으로 정말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기 싶은 일을 하고 우수한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무슨 말이요? 살체명 다쓴 것 같더랍니다.
1: 그러면 예예. 예.
3: 예, 그래 좋은 약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저도 뱃살 900하고 싶은 게 우선은 거의 5달이 됐다.
0: 아, 그래요? 예.
1: 예, 예,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뱃살 900하고 싶은 게 확실히 효과가 빠르고 다른 약보고 이 특별히 구복에 대한 비용 빠릅대다.
0: 그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한 번 드시는데 두 번 세 번 그 이상 드시는 약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백자반 구복액이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그 저는 어때 그랬는가 뭐 잠 자다도 서면 보면 잠이 들기 영 힘들어.
0: 예, 그게 큰 일이죠.
1: 예, 큰 그래서 일이죠.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예, 지금 이거 복용한다면은 예. 잠을 저기 자기 전에 이 약 원래 30분 전에 먹고 예 너무 인차 잠이 또 소변도 몇 번 걸어 딱 한 번밖에 안 해봅니다.
0: 예, 예.
1: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선발 시리던 게 이것도 지금 오래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여기 인양화라 성분 자체가 한숨을 몰아내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덜 예. 있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기억력이 모자라서 저기 항상 무서워 약을 먹었던지 어쨌든지 빈사에 뭐 가시려 갔다 이러던 게 지금 기억력이 돌아서서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0: 아, 불면증과 건망증을 해결한다 공동주체 명확하게 제기했습니다. 맞습니다.
1: 확실히 백사법 구액을 복용해볼까 약 수분 돼서 이게 최고였대다.
0: 약중지왕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간절 다 붙은 것도 많이 나서서 등기를 오르는 게 어렵다.
0: 예, 예,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저는 전번에 이거 활동할 때 같이 쌌습니다.
0: 예.
1: 계속 복용하길래 해서.
0: 잘했어요.
1: 어쨌든지 여러 가지 비용 많으니까 계속 복용해야 됐지.
0: 그렇죠. 예. 예.
1: 그게 한 번만 딱 잘 때 복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얼마나 편리하고 약 효과는 약 힘은 세고. 예, 예. 그렇죠.
1: 이 너네네 백년 장수라도만 얻게 넣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예, 앞으로도 어쨌든 계속 저는 다른 약 할 수 이것만 계속 쓰겠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길게 쓰면 길게 더 효과를 보게 되겠으니까 안전한 제품 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쓰시면 됩니다. 인삼녹용이 몇 배 이런 효과를 보게 돼서 인삼녹용은 혈압이 걱정되고 부작용이 걱정되지만 해도 이건 그런 걸 피해가면서 아주 안전하게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풀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0: 특히 우리 관절 제품 자체는 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이런 폐단이 있죠. 그리고 간과 콩팥이 부담이 가는 것도 있는데 이 제품 자체의 특점 자체는 효과가 확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거의 없고 부종을 빼주고 이러면서 제 관건의 관건은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위에 도움이 갈 정도로서 위를 상하지 않는 이런 우수한 그 관절 치료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생명자유운동이라 생명을 움직이는 데서 진행된다. 이런데 그리고 사람이 노화는 골격의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골격의 노화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당신은 장수는 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고 움직이지 못하면 모든 공능이 내리막자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포기하시면 확실한 관절 지통 역할

0: 색깔은 또 예, 그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19일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단오절인데요. 단오를 중오절, 천중절, 단양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단오절의 풍속습관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숲속의 새집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단어는 여름철에 중요한 명절인 것만큼 민속 활동도 여러 가지로 많답니다. 룡주 경기가 단오절에 가장 중요한 민속 놀이 중 하나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남방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방 지역에 강이나 호수가 있는 도시에서도 룡주 경기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룡주 경기는 한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 배에 나란히 앉아 목소리에 맞춰 같은 박자로 노를 힘껏 쳐야 하죠. 그래야 배가 앞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는데요. 때문에 룡주 경기는 단합과 협력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정신도 배우게 해주는 운동이랍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위룡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민속놀이 콩짜짜를 보내드립니다.

단오절쯤은 쑥을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단오절이면 사람들은 쑥을 뜯어다가 대문에 걸어두기도 하지요. 쑥은 중요한 약초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쑥에서 나는 향기는 벌레를 쫓고 병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문에 쑥을 걸어둔다고 하는데요.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기버섯을 보내드립니다.

단오절 사람들은 애호를 만들어 머리에 꽂거나 아이들의 등에 살포시 달아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애호란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만든 호랑이 모양의 장식품을 말합니다.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엮어서 애호를 만들 수도 있고 색종이로 호랑이를 오려낸 다음 그 위에 쑥잎을 붙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단천으로 작고 귀여운 호랑이와 종자 모형을 만들어 알록달록한 색실로 꿰어서 애호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네, 최수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니스를 보내드립니다.

단오절에는 장명사를 손목이나 목에 차거나 침대에 장막에 걸어두는 풍속 습관도 있습니다. 장명사를 송명사라고도 부르는데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검은색 등 다섯 가지 색깔의 실로 짜서 만든 장식품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답니다. 리룡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연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내 동생을 보내드립니다.

단오절 민속 음식하면 종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종자의 주재료는 종잣잎과 찹쌀 그리고 소입니다. 소로는 팥, 대추 그리고 견과류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이 찹쌀과 소를 갈대잎이나 대나무 잎으로 감싸서 만드는데 그 모양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사각형 모양의 종자가 있는가 하면 사각추 모양의 종자도 있는데요. 밑바닥이 네모나고 꼭대기가 뾰족한 것을 사각추 모양 종자라고 합니다. 마치 작은 피라미드와도 같죠.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름다운 꽃을 보내드립니다.

조선족은 단오절에 쑥떡, 찰떡, 시루떡, 녹두지짐 등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요. 쑥떡에는 쑥절편, 쑥성편 등이 있습니다. 쑥으로 만든 쑥떡은 단오를 상징하는 명절 음식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특색 있는 계절 음식인데요. 향기롭고 독특한 맛과 고운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오절에 쑥떡을 먹는 풍속은 여름철에 몸을 보양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지역마다 문화, 자연 환경,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오절 풍속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하지만 모두 소중한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아름다운 삶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친구들, 스스로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단오절의 기타 풍속 습관을 더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박홍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덕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넌 정말 좋은 친구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관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존의 각 현시 회원분들을 대상

0: 위치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

얼마 후에 오는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서북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점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그러나 사실 이웃집 바깥 양반은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군인이었다. 해방전쟁 시기 동북 야전군의 참군에 금주 전역 때 부상당했고 나중에는 해남도 전역에도 참전했다고 했다. 어린 나는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전쟁판까지 나갔던 군인이 어떻게 마누라의 말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마누라를 대하는 일과 전쟁을 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렇지 하는 미심쩍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이웃집에서는 몇 번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대개는 맏딸과 어머니의 대결이었고 가끔은 그 용해 빠졌다는 바깥 양반도 목소리를 높이는 듯했다. 그래서 아무리 물렁 팥죽이라고 해도 사내는 역시 집에서 가끔 큰 소리를 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싸움이 한참 지속되다가 끝나고 나면 아재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김선훈의 집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걸쩍지근한 악다구니를 퍼붓곤 했다. 그럴 때마다 김선우는 집안에 조용히 머물렀고 외부의 욕설에도 응대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녀가 또다시 포다를 부리는데 김선생이 동생네 집에서 나왔다. 김선생을 본 아재 어머니는 화닥닥 된겁을 하여 집안으로 쑥 들어갔다. 아무리 시골 아낙네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 앞에서는 위축되는 모양이었다. 나루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이는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은 마을의 단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루 마을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웃집 맏딸이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버둥거리는 것을 마침 물 기르러 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발견한 것이다. 나중에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아재가 자신이 오는 것을 흘금 확인한 뒤에야 우물에 빠지는 신웅을 하며 아부제기를 치더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아주머니가 아재의 허리를 힘껏 잡아 끌며 말려도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아주머니가 힘이 부쳐 버티지 못하고 사람 살려 하고 외쳤을 때 아재의 상반신은 이미 우물 안으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뛰어나오고 아재의 어머니도 어마치 뒤에 달려왔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맥이 지나여 잡고 있던 처녀를 놓쳐버리며 뒤로 벌렁 엉덩방아를 찧었고 처녀는 깊은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 모두들 불맞은 노루처럼 허둥대는데 아재의 어머니는 순자야 하고 절규했다. 그때 누군가가 쏜살같이 달려와 망설임 없이 우물에 훌쩍 뛰어들었다. 김선우였다. 우물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입구가 좁아 두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물에서 나온 김선우는 이를 똑똑 쪼으며 너털었다. 여름이지만 우물물은 차가웠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아재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우물에서 건져올린 처녀는 울컥울컥 물을 토하더니 정신을 차리고는 아까의 울음을 계속 이어갔다. 그제야 김선우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한편 사람들이 아재를 달래고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법석을 떠는 사이 그 사람 용한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맞다를 둘쳐엎고 집으로 들어갔다. 마누라 말이라면 나 죽었소 하던 이웃집 아저씨가 처음으로 돋보였다. 그제야 떠들썩거리던 동네가 조용해졌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다.

다음날 우물물만 먹고 사는 우물집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찾아와 생산대에서 우물을 가셔줄 수 없겠느냐고 청을 들었다. 그것마저도 남이 들을까봐, 특히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잠옷 목소리를 낮추었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고 신성한 힘을 지닌 모양이었다. 사람 둘이나 빠졌다 나왔으니 물이 흐리고 우물벽에 이끼들도 부스러 떨어져 우물을 가셔내지 않고는 먹을 수 없었다. 다음날 주변집 남종들이 나서서 우물 가시는 작업을 시작했다. 물이 바닥날 때까지 드레박으로 길어냈고 마지막에 우물바닥을 청소할 때는 김선우가 자청하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아이들도 무슨 보물이라도 나올 듯 주변에서 뛰놀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긴 우물바닥에서는 보물은 아니지만 오만 희귀한 물건들이 다 나왔다. 끈이 끊어진 드레박에서부터 라이터며 동전까지 그동안 부주의로 떨군 오래된 물건들이었다. 가시기는 가셔야 했구만. 10년은 안 가셨지, 아마? 누군가의 말에 모두들 말없이 웃음을 지었다. 그 일이 끝나고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다.

얼마 후 유집 아재는 김선우와 결혼했고 반년이 좀 넘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김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재는 이미 임신을 했고 부모가 죽어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니 운물에 투신하는 활극을 연출한 것 같았다. 세상 일이란 그처럼 복잡하면서도 단순했다.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지니 죽자 살자 하던 이웃집 아주머니도 조용해졌고 외손자가 생기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딸집을 잘 틀락거렸다. 아재만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수알거리던 마을 처녀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안가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김선우와 아재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똑똑하고 잘생긴 김선우가 외모도 평범하고 딸만 있는 집 맏딸과 결혼한 것은 사실 약혼 뇌물 때문이라는 소문이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 것은 당시 소문에 한족 총각들이 장가를 들려면 반드시 현금 600원을 신부집에 보내야 하고 처녀가 쌍꺼풀이라든지 하는 조건에 따라 1,000원까지 오른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이라면 당시의 시골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오죽하면 아들이 장가 들기 위해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말이 전해졌겠는가. 김선우는 형님 누나 외에 의지할 데가 없었고 형님은 소학교 선생님으로 월급이 적었기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재와의 약혼에 현금 200원만 들고 갔다는 소문은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었다. 어쨌든 한족과 조선족이 결혼을 하여 잘 살아가니 나루 마을의 풍파는 자연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졌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웃집 아재가 첫 아기를 해산하던 날에 김선우를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김선우네 집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있던 김선생의 부인이 모처럼 김선우네 집에 찾아왔고 잠시 후 김선우가 나이 지긋한 여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말로는 대대의 조산원이라고 했다. 이웃집에서 아이를 사온다는 것이었다. 이어 김선우네 집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반나절이 지나는 동안 집안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괴로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호기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나를 본 어머니는 연신 밖으로 내모는 신용을 했다. 얘야, 오늘은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놀거라.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할 수 없이 친구들과 놀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왔더니 김선우가 바깥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눈시울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집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더 크게, 더 자주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선우의 몸이 채찍에 맞은 듯 경련했다. 그는 두 손을 맞잡았다가 머리를 쥐어 박았다가 후 하고 긴 한숨을 쉬었다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일어나 바장이군 했다.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달달 떨렸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는 나를 보고 억지로 입귀를 실룩이며 웃음을 지었으나 우는 것보다 더 애잔해 보였다. 돌처럼 단단했던 그는 당장이라도 물먹은 토단 마냥 스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어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할 무렵 이웃집에서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커졌다. 잠시 후 김선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들이요! 아들이랍니다. 에휴, 낫구마. 잘 됐어. 어머니가 얼굴에 웃음이 활짝 핀 김선우를 보더니 마치 자기 집 경사라도 되는 듯 급히 고무신을 질질 끌며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동생이 태어날 때 나를 친구의 집으로 쫓아보내서 나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다. 그날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기 사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전에 없던 김선우의 농당한 모습은 지금까지도 눈앞에 선하다.

셋째의 연길 진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중국 변방의 작은 도시지만 조선족에게 연길은 동경의 땅이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성공이었다. 사람의 운은 3년을 주기로 변한다더니 셋째의 인생은 붓글씨로 하여 새 국면을 맞이했다. 그날 위형의 아버지는 그의 붓글씨를 보고 돌에 글씨 새기는 일을 제안했고 셋째 또한 자기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주저없이 응낙했다. 그 일을 주관하는 진괴립은 다른 노동자들

0: 모습과는 전혀 다른 풍모의 사내였다. 더부룩한 머리에 길게 기른 수염, 형형한 눈길이 인상적인 예술가 스타일이었다. 말수는 적었으나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정확하고 무게가 있었다. 여긴 주로 한자 비문을 새기지만 가끔 조선글도 다루지. 진괴립이 말을 이었다. 조선족들도 예전에는 한자를 주로 썼지만 요즘 들어 점차 변하고 있어. 한족들이 조선글을 잘 모르다 보니 컴퓨터로 출력한 걸 그대로 새기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지. 다른 공부는 몰라도 셋째에게 있어 붓글씨는 취미이자 재주였고 심지어 고집이기도 했다. 다른 형제들도 습자는 했지만 유독 셋째만은 방과 후에도 신문지를 펴놓고 붓글씨를 쓰곤 했다. 마을에서 명필로 소문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에게 한 획 한 획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붓글씨 책을 구해다 주시기도 했다. 그렇게 이련만 붓글씨 실력이 고중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셋째에게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는 진괴립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셋째의 직속 상관이자 전시회 출품하는 소예가이며 조각가였다.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지 의아했던 셋째는 그의 작업실을 보고 그 의문이 무너져 내렸다. 탁 트인 공간에 여러 가지 소예 작품, 전통 그림, 돌 조각들이 줄무더니 진열되어 있었고 갖가지 도구들이 구전하게 갖춰져 있었다. 시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좋은 작업실을 공짜로 쓰며 작품 창작과 수익 창출을 병행했으니 꼭 먹고 알먹기였다. 작업실의 완성작과 미완성작들은 셋째에게 예술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용기를 내어 시내에도 작품이 있느냐고 물었고 진괴립은 형형한 눈으로 셋째를 보며 시내 어느 가도 공원에 글을 새긴 돌 조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1: 아, 배우고 싶어서요.
0: 세제는 난참을 감추려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는 합장까지 하며 머리를 숙였다. 진짜 배우고 싶기도 했고 사과의 의미도 있었다. 진괴립은 개의치 않고 가르쳐 주었다.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기초부터 붓글씨의 원리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명가의 습자책도 빌려주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셋째는 그때가 자신에게 큰 행운이었음을 깨달았다. 고중도 마치지 못한 그가 예술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예와 조각을 배웠으니. 비석 조각 작업을 익히던 중 그는 진괴립의 작품이 있다는 공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눈앞이 확 트이는 경험을 했다. 작업실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화강암의 불규칙한 형태와 초서의 유려한 곡선이 주변 자연과 하나 되어 숨쉬고 있었다.
1: 이런 예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 그때였다.
0: 그 후로 셋째는 돌 조각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고 마침내 진괴립의 인정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위사장의 신임을 얻은 것이었다. 세제는 진괴립의 분부대로 돌에 글씨를 새기는 일을 맡았다. 진괴립은 대부분 시간에 자신의 작품에 매진했고 회사의 일은 가끔 큰 비석 제작이 들어올 때만 살폈다. 그럼에도 위사장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만큼 위사장은 인재를 중시하는 상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제는 소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발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 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새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의 단층집이 가능할 것

소설 아버지의 산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누구나 삶의 활력소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는 무엇인가요? 먼저 송향목의 내 삶의 활력소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활력소 송향호. 6월은 참 좋은 계절이라. 짙은 푸른 빛으로 대지를 장식하고 로금 방초 우거지고 천자만홍이 흐드러지는 6월은 열정의 계절, 성숙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이다. 게다가 어린이 명절, 단오 명절, 대학 입학시험, 고중 입학시험까지 겹쳐 6월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하고 기대를 품게 한다. 아니, 어쩌면 6월의 천사처럼 내 곁에 온 딸애 때문에 나는 6월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다. 얘야, 이젠 그만하고 자거라. 밤이 너무 깊었구나. 한 문제만 더 풀고 잘게요.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먼저 쉬세요. 딸애는 나를 보고 빵긋 웃더니 다시 공부에 몰두한다. 나는 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마음이 저릿해온다. 언제 벌써 이렇게 어엿하게 컸을까. 아빠가 곁에 없어도 너무 훌륭하게 살아준 딸애는 내 삶의 전부였고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삶의 원천이었으며 내 삶의 활력소였다. 딸의 방에서 나온 나는 창가에 다가가 창밖을 내다봤다. 대지는 어느덧 곧잠이 들어 고즈넉하고 하늘의 별들도 깜빡이며 이 밤의 고요와 평화를 이야기한다. 밤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17년 전 딸의 출생을 위해 모진 진통을 겪던 일과 홀로 힘들게 딸애를 키워왔던 일들이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면서 감개가 무량하다. 그렇게 키운 딸애는 이젠 날개가 굳어져 명년 6월이면 내 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딸애와 기쁨과 행복, 슬픔과 아픔을 함께했던 그동안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결혼의 섬역한 체질 때문에 류산과 조산의 아픔을 겪고 침을 맞고 뜸료법까지 받으며 어렵게 애를 얻었는지라 나는 딸애를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지금도 딸애가 태어났을 때 그 가슴 벅찬 기쁨과 감동을 나는 잊지 못하고 있다.

17년 전 모진 진통 끝에 힘찬 울음을 터뜨리며 딸애가 태어났다. 아주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나의 품에 딸애를 안겨줬다. 눈도 바로 뜨지 못한 채 팔다리를 바둥거리며 울고 있는 딸애는 너무 예뻤다. 딸애를 보는 순간 그동안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며 치료를 받던 일과 몇 달 동안 입덧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새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기쁨과 희열을 감출 수 없어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았다. 성장의 계절 6월에 나한테 온 딸애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고 내 삶의 활력소였다. 딸애의 출생으로 하여 우리 집에는 기쁨과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딸애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수십 번 깨어나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그렇게 잠이 많던 남편도 딸애가 울면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넓은 품에 딸애를 꼭 안고 우유를 먹이느라 허둥댔다. 딸애가 첫돌 생일이 지나 한창 재롱을 피울 때에 남편은 한 가정의 세대주란 무건중임을 떠매고 하나밖에 없는 딸애한테 더 좋은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우리 곁을 떠나 일하게 됐다. 그때부터 나는 홀로 딸애를 키우게 됐다. 그런데 여자 혼자 몸으로 딸애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체질이 약해 하루가 멀다 하게 제집 드나들듯 자주 병원 노름을 하는 딸애 때문에 죽도록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나는 묵묵히 모든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했다. 딸애는 커가면서 내 생활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줬고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채워줬으며 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내가 우울해하거나 아파할 것 같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볼을 만져주면서 내 귀에 대고 재잘거린다. 엄마, 어디 아파? 내가 호호하고 불어줄게. 그럼 안 아플 거야. 내 목을 꼭 끌어안고 호호 불어주는 천진하고 순진한 딸의 해맑은 모습을 보노라면 모든 시름이 가시면서 저절로 입이 벙글 써 벌어진다. 딸애가 있기에 내 삶이 있고 내 행복이 이어지면서 나는 남편이 곁에 없어도 고독을 꾹꾹 씹어 삼키면서 언젠가는 새 식구가 행복하게 살아갈 날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명치 끝이 뭉클해 나고 가슴이 저려온다. 딸애가 12살 때였다. 한밤중에 오한이 나면서 나는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내가 가까스로 일어나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딸애가 일어났다. 나를 보던 딸애는 깜짝 놀라면서 내 이마를 짚어보더니 울먹이면서 빨리 병원에 가잔다. 괜찮다고 하자 딸애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오더니 내 이마에 얹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가 하던 대로 생강을 넣고 끓인 물에 홍탕을 타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더운 물을 마시는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나는 나이보다 일찍 해미든 딸애를 품에 꼭 안고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렸었다. 17년 동안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추울세라 더울세라 애지중지 사랑으로 정성으로 딸애를 키우면서 나는 삶의 모든 외로움도 고독도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냈다. 그렇게 키운 딸애도 어느덧 17살 이쁜 숙녀로 훌쩍 커버렸다. 이제 내년 6월이면 금쪽 같은 내 딸애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곧 내 옆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짠해지면서 지금 딸애하고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나는 이쁜 내 딸애한테 기쁨과 웃음을 많이 줄 것이고 딸애의 마음에 내 정성과 사랑을 듬뿍 채워줄 것이다.

돌이켜보면 10여 년 동안 홀로 딸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쏟을 때도 많았고, 성장하면서 딸애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와 어쩔 때도 종종 있었지만 딸애는 나에게 너무도 많은 기쁨과 행복을 안겨줬다. 늘 참새처럼 재잘거리는 사랑스러운 어린 딸애가 곁에 있어 나의 하루하루는 그토록 행복했다. 이제 또다시 로금방 조우거진 성장의 계절 6월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딸아이는 곧 대학 입학시험을 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성공의 희열을 듬뿍 안겨주고 나의 품을 떠나 자기가 원하던 대학으로 자기의 아름다운 꿈을 펼치기 위해 미래를 향해 저 멀리 훨훨 날아갈 것이다. 이제 딸의 노력의 꽃망울들이 하나 둘 꽃봉오리를 터치고 예쁜 꽃으로 피어나 가장 그윽한 꽃향기를 풍길 아름다운 6월이 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로 돼 딸아이를 한 품에 꼭 안고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딸아, 고맙다. 너는 내 삶의 영원한 활력소이다.

네,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인데요. 씨앗부터 시작을 해서 어여쁜 꽃으로 피어나 향긋한 꽃향기를 풍길 때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안겨줍니다. 네, 이런 활력소가 있다면 하루하루가 참으로 행복으로 차남칠 것 같나요?

네, 다음으로 최진옥의 풀을 뽑으면서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풀을 뽑으면서 최진옥. 조카네 농장으로 가는 걸음은 항상 기분이 좋다. 자전거를 타고 외활로에 들어서면 양쪽에 쭉 늘어선 백양나무가 맞아준다. 백양나무를 보느라면 양삭의 백양리찬이 떠오른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는 말없는 우산이 되어주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바람막이가 되어준다. 오가면서 보느라면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칠 새가 없다. 335대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걷는 사람도 있다. 처서가 지나면서 기다리 옥수수와 논밭의 벼들이 하루가 다르게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발그스레하던 옥수수 수염이 오늘은 거무스레 한 색깔을 띄었고 꿋꿋하게 쳐들었던 벼이삭이 누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풍년 농사를 시샘하듯 갖가지 풀들도 뒤질세라 계절에 따라서 날마다 씨앗을 연그러 가느라 분초를 다투고 있다. 조카네 농장은 녹색 농법을 고집하는 농장이라 곡식과 풀이 경쟁이라도 하듯 싶다. 호미로 김을 매도 매도 자꾸 자라고 손으로 뽑아도 뽑아도 자꾸 자라나는 풀 앞에서 어쩌면 내가 속수무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면서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다. 풀을 뽑고 나서 며칠 뒤에 농장에 가보면 언제 풀을 뽑았냐는 듯이 또 풀이 무성하다. 다행히 올해는 과일나무 밑에 비닐을 씌워놓은 보람으로 그나마 풀을 뽑는 연장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비닐 이음새 사이를 용케 뚫고 나온 풀들은 보란 듯이 기도듬하면서 풀 뽑으러 온 날을 조롱하듯이 살살 불어오는 초가을 바람에 우쭐우쭐 춤을 춘다. 풀과의 전쟁에서 이겨보겠다는 배짱을 가지고 며칠 동안 농장에서 풀을 뽑는 일에 전념했다. 올해 여름은 비가 자주 내린 탓으로 풀이 더구나 무성한 것 같다. 밭밭으로부터 시작해서 찰 옥수수밭, 호박밭, 포도밭, 달래밭, 아로니아밭, 쿵밭, 하우스밭에 이르기까지 뽑아놓은 풀이 수북하다.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어지간한 크기의 산을 방불케 한다. 한낮의 태양은 정수리를 따갑게 내리쬐고 있다. 한참씩 풀을 뽑고 나게 되면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졸 끊어진 구슬마냥 볼을 타고 흐르고 온몸은 물자루가 되기가 일쑤다. 풀을 뽑으면서 느낀 점이라면 풀마다 자기 나름의 사는 개성이 있다는 것이다. 돌피는 한 포기에 몇 대씩 어울려 자라는데 키만 해도 한 미터 이상씩 자라나고 가지 끝마다 씨앗을 반다량으로 품고 있다. 뿌리는 둥글게 뻗으면서 잘 뽑히지 않는다. 능쟁이는 한 포기씩 외따로 자라지만 뿌리가 깊고 무성하고 줄기가 단단하며 가지마다 씨앗을 다닥다닥 달고 있다. 뽑기도 힘들지만 낫으로 베기도 무척 힘이 든다. 마디풀과 닭개비는 땅에 다이는 마디마다 뿌리를 박으면서 사면팔방으로 뻗는데 마디마디 뿌리를 뽑기가 무척 번거롭다. 독고마리는 껍질이 연하여 상처가 나면 진득진득 풀기가 돋으면서 뽑기가 힘들다. 온몸에 잔털이 나 있고 이 계절이 되면 갈고리 모양

땅의 가시와 짧은 토리는 열매가 옷에 척척 붙어나기 시작한다. 쥐콩은 넝쿨이 뻗는 식물이다. 풀 중에서도 제일 얄미운 풀이다. 포도지는 넝쿨이 다른 식물에 매달리기만 하면 다른 식물을 꽁꽁 얽맨다. 숨이 막힌 식물은 죽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생장이 더디거나 생장을 멈추는 것 같다. 살펴보면 쥐콩이 매달린 아로니아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가 현저하게 작고 가지가 무성하지 못하다. 쥐콩이 매달린 콩은 키도 작지만 콩이삭도 별로 열리지 못하고 무척이나 매소하다. 그 외에도 이름 모를 풀들이 키들이로 자라고 있어서 다른 농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풀을 한 포기 한 포기 뽑으면서 풀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저절로 감탄을 느꼈다. 하나의 종자가 땅에 떨어져서부터 겨울 추위를 용케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아 새싹을 틔운 그날부터 농작물 밭의 풀은 사람이 곡식에 주는 비료의 영양분을 곡식과 함께 향수하면서도 풀을 죽이겠다고 날마다 보이는 족족 뽑아내고 기음을 매부리는 가운데서 용케 살아남는 끈기가 있다. 호미 끝에서 지켜오고 낫 끝에서 잘리우고 사람 끝에서 뽑혀오면서도 뿌리로 씨앗으로 후대를 번식하는 삶의 방식도 있다. 기계화 농법이 보급이 되면서 많은 농작물 밭에서는 농작물 착황에 따라서 살초제와 살충제를 치기도 한다. 풀은 이런 세례를 이겨내면서 사람과 환경과 싸우면서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고 후대를 번식하려는 삶의 욕망이다. 잡초라는 이름 때문에 농작물 밭에서 송두리째 뽑혀야 하는 운명을 지닌 풀이 어딘가 가엽기도 하고 곡식을 살리고 풍년을 맞이하겠다는 내 욕심 때문에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풀을 가차없이 뽑고 베어버리는 내 행동이 어딘가 잔인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풀아, 어쩌겠니? 너는 농작물의 적수니까 나다를 먹고 사는 사람 앞에서는 송두리째 뽑혀올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풀이라고 해서 모두 미움받는 존재는 아니다. 농작물과 한 공간에서 나서 자란 풀은 잡초라고 뽑아버려야 하지만 그 풀이 사막에서 나서 자란다면 얼마나 희귀한 보물이 되겠는가. 도로변의 풀들은 비가 많이 내릴 때 빗물이 흙이 씻겨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경사진 비탈이나 침식으로 골짜기가 형성된 지형에서도 푸른 나무 못지않게 흙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수토 부호에 아주 큰 역할을 일으킨다. 풀을 한 포기 한 포기 뽑아서 뿌리가 땅에 닿지 않게끔 풀줄기를 돌돌 말아놓으면서 풀과 사람은 생존하는 방식이 나름대로 같은 면이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사람은 가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역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모색하게 된다. 부모의 욕심이나 본인의 욕망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이 살아가는 데 제일 무난한 길인 듯 싶지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좋은 일터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력은 높지 않아도 배운 기술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장사에 능한 사람도 있다. 아니면은 지식도 기술도 없이 오직 부지런한 두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평탄하지만은 않은 저마다의 삶의 길이고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끈기와 인내로 지혜와 용기로 만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면서 용케도 생명을 이어왔다. 전염병도 전쟁도 가난도 자연재해도 그 어떤 역경도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끈질김과 삶의 욕망을 잘라버리지는 못했다. 송두리째 뽑히오고 나시에 잘려오고 살충제를 뒤집어 쓰면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는 풀의 끈기, 뿌리와 씨앗으로 후대를 번식하는 풀의 삶의 방식, 땅속에 파묻힌 하나의 씨앗이라도 있거나 가냘픈

뿌리 조각이라도 있으면은 주저없이 싹을 틔우는 불멸의 정신은 어쩌면은 사람과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을 하면은 무심하게 대할 상대가 아니라고 느껴진다. 풀을 뽑으면서 어쩐지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까지도 무거워진다.

0: 네, 다음으로 리본선의 백합과 나팔꽃이 기른 다르다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백합과 나팔꽃의 길은 다르다. 리본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도하면서도 우리는 그 높은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죠. 충분한 시간이 더 흐른 뒤 좁디좁은 계단 밖에 훨씬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기 아득히 높은 곳이 누구나 이르러야 할 곳이 아니란 곳도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기만의 길이 있고 그 흐릿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더듬으면서 이르러야 할 곳은 결국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계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가치들이 단일하고 확연하기 때문입니다. 백합과 나팔꽃, 너와 나의 고유한 특성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와 시간,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거리, 높이가 가장 중요하죠. 결과의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 결과의 불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있을 뿐이죠. 결과의 불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는 자신이 못났다고 여길 것이고, 결과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결과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조차도 자신이 가야 할 길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게 되겠죠. 현재 누여진 길을 열심히 가는 것만으로도 저기 높은 곳에 이르려면 늘 시간이 부족하니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쩌면 결과에 불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더 빨리 자신의 길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멈춰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아득하고 막연한 길에서 벗어나는 시작은 일단 멈춤이기 때문이겠죠. 백합은 가시가 있을 수 없고 나팔꽃은 꼿꼿이 설 수가 없단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 고치려고 하는 순간 내 용어는 내가 너를 거부하고 너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알아듣고 말 거야. 때로 령호는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단다. 령호는 자신을 싫어하는 혹은 미워하는 자아가 시키는 일에 복종하지 않아. 령호는 진정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단다. 그것도 자신이 타고난 한도 내에서 말이야. 공지영, 딸에게 주는 레시피. 많은 어른들이 꼰대로 불리고 많은 조언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단으로 쌓아올린 저 곳이 유일한 가치라 믿고 그 가치를 누군가에게 주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입맛은 틀린 거야. 일깨워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꼰대는 나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 없는 삶을 살아온 누군가가 단단히 축적된 자신의 경험치로 복잡다단한 세상을 쉽게 재단하면서 확일화된 가치를 주입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우리는 충분히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백합의 길과 나팔꽃의 길은 다르다는 걸요. 너와 나의 길 또한 다르다는 걸요. 동시에 둘은 다 옳다는 걸요. 오랜 길을 돌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계단 속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 그 또한 옳은 길임을 알겠습니다. 어느 한 길을 부정한다는 건 누군가의 개별적인 얄팍한 경험으로 내리는 섣부른 판단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함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왈가불가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질문을 던져야 할 대상은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세상에게 너는 대체 신인가 부처인가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게 너는 왜 이다지도 불공평한가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는 대체 뭘 원하는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길으로 향하지 않는 모든 질문은 공허합니다. 그런 질문은 우리를 어느 곳에도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너와 나의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완벽히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가치 판단을 더 이상 타인의 결정에 맡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상처든 행운이든 고통이든 행복이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상처를 안고 행운을 맞으며 고통을 딛고 행복을 향하는 것. 그게 내 길에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내 길에서 무한히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끝까지 용감하기 바랍니다. 감히 상처 입어 다치고 감히 행운을 즐길 수 있기를요. 그건 내가 내 길 위에서 만나야 했던 소중한 것들이니까요.

네, 백합꽃과 나팔꽃은요, 길이 다르듯이 누구나 다 각자 서로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성을 무시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같은 길을 걷게 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 문학사명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3: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경기장에서 연변과 장춘 두 지역 문화가 한물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시청각 성현을 선사했습니다.
2: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화 홍책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에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20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광범한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 경기가 정식 막을 올린 가운데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장춘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볼거리가 풍성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경기 시작 전 다채로운 문의 공연이 먼저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배우들은 열정이 넘치는 연기로 붉은의 병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종목을 차례로 선보이면서 연변 특색의 민속 풍정과 두터운 문화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현장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 갈채와 환호를 받았고 경기장은 환성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어 박진감이 넘치는 입장 음악과 함께 양팀 선수들이 씩씩한 걸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포만하고 사기가 드높아 용감히 분투하는 축구권하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팬들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큰 소리로 응원하면서 이번 더비 경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전에 6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진입하여 활발한 움직임과 빠른 호흡을 선보였고 강한 몸싸움과 과감한 공 다툼 속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두 팀은 각자 전술에 맞춰 공격을 전개했고 측면 돌파, 중원 연결, 중거리 슛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을 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연변 대표팀은 0대2로 지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조에서는 문화관광,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마련해 체육 경기를 담채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지점의 판매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제작했습니다. 뜨거운 인기를 모으는 한 차례 체육 경기는 그 자체로 한 도시에 빛나는 명암장이며 거대한 인파와 관심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은 손을 잡고 상업관광, 문화체육의 심층 융합을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 체험, 특색 음식, 민속 전시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경기 참여와 효식관광, 미식 맛보기, 특산물 구매 등이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촉진하며 경기장 안의 열기를 경기장 밖으로 확장시켜 경기 활동이 가져온 흐름이 더 뚜렷한 경기 정량으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공전단 길림성의 부석이 막영해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루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조당의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엽 지도부 성원,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선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3: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 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경기장에서 연변 특색 문화체육 전시

0: 공렬이 연이어 펼쳐진 가운데 홍색 선열과 무형문화재 기이의 유행 가무와 두 지역 문화가 한 무대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시청각 성윤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경기 전반을 관통한 특색 응원과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가장 눈부신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익숙한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이종창이 경기장에 울려퍼졌습니다. 올해는 마침 이 작품 창작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노래는 변강 여러민족 대중이 가장 익숙한 시대 선율로서 현장의 여러 시대 관객들이 공동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격앙된 선율은 경기장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연변 축구 창작 주제가 푸른 꿈 붉은 함성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만급 팬을 보유한 가수 리진경과 최영일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으며 천만급 흐름에 의탁해 경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정품 전시공연 성세장홍은 기세가 웅장했습니다. 215명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고 왕성현 제1소학교의 60명 꼬마 무형문화재 전승인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선족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기회에는 힘찬 북소리와 웅장한 기세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장춘 연예집단 예술단이 우리 함께 노을을 전내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70년 동안 널리 불리워오며 여러 세대 중국인들의 집단 기억으로 됐습니다. 종목 화상동회는 공연 주목점이었습니다. 100여 명 공연자들과 연변 용정 코시안팀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차례로 등장해 열정적인 춤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민족미학과 현대 유행 품격이 조화를 이루며 연변 문화관광 특색 인기 IP를 완전하게 보여줬고 경기장은 민족문화 전시 무대로 변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주목을 받았던 연변 응원단은 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명태 응원단은 이번에 장백산 인삼머리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주제 응원춤과 명태 응원춤을 선보여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특색 제품도 홍보했습니다. 경기 후 응원단은 두 팀 선수들에게 인삼을 증정하며 아름다운 축원을 전했습니다. 각 축구팬협회 응원단은 먹청껏 응원했고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특색민속과 경기장 문화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축구 로우장 곡성경입니다. 두 팀은 각기 두 지역을 대표하기에 더비 경기면서도 형제간 우정의 결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통해 두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각 지역 문화를 전국 나가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 서계조입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구 팬들이 찾아와 축구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연변의 모든 경기들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지를 받기를 바라며 연변 축구가 점점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연변 대표팀 홈 경기는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이 짙은 문화체육 내용으로 체육 경기에 새로운 문화적 내포를 부여했습니다.
1: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에서 연변과 장촌 두 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정을 나누면서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20일 오후 연결서역 역전광장 장촌 축구팬들이 출구를 나오자 연변 400가게 대중들로 구성이 된 환영대오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장촌 축구팬들을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울려 퍼지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명태춤이 흥겹게 등장을 했습니다. 도나시 문화관 배우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상모춤도 선보였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형제의 정을 더 돈독히 했습니다. 공천단 장촌 전자과학기술학원위원회 서기 강위입니다. 장촌전자과학기술학원 학생들을 이끌고 장촌 축구팬들을 대표해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축구를 요대로 두 지역에 우정 깊이 있게 하고 길림 축구 열정 함께 불태우렵니다. 장촌과 연변 축구팬은 한 가족입니다. 장천 축구팬 포호현입니다.

0: 장충과 연변은 형제의 도시입니다. 이번 연변 홈장은 장충과 연변의 우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 문화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연변 도시의 영광, 축구 팬 연맹이 펼친 초대형 타이포,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며 두 지역 축구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축구 팬 련의회 선전조 조장 김홍봉입니다. 오늘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첫 홈경기이자 길림 더비 경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장촌에서도 적지 않은 축구팬들이 많습니다. 연변 축구팬 연의회에서도 200여 명이 나와 고향 연변을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장촌 축구팬들은 연변에서 특별히 마련한 차를 타고 연길서역으로 가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두 지역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역마중부터 경기장 응원, 경기 후 배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세심한 조직은 연변의 포용적이고 열정적인 기질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의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라는 따뜻한 말은 올 시즌 가장 감동적인 미아리로 남았습니다.
1: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공동체 의시 확고수립 교육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아 홍색 이야기 전시공연 활동이 일전 원만히 막을 내려 홍색 교육 인재 육성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고했습니다. 이번 전시공연 활동은 이틀간 진행됐고 도합 24개 우수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전주 각 현지에서 온 꼬마 선수 233명이 혁명 선열들의 감동적인 사적을 생동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소년 영웅 우레, 왕 이소 등 영웅 인물로 변장했고 어떤 어린이는 선열들이 생명으로 바꿔온 아름다운 생활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상 정치 교육 형식을 혁신하고 홍색 이야기를 유대로 무대를 교실로 만들었으며 이야기에 신앙을 담고 홍색 유전자가 동심을 족시게 해 혁명 정신이 신시대에 왕성한 생기를 발전하게 했습니다. 주교육국 학령전 교육보장처 처장 리홍숙입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은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합니다. 모든 유치원들이 다채로운 예술 담채를 빌어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적극적이고 향상하며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유치원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들의 애국주의 정감과 민족 자부심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0: 연면조 제27회 주성급 주사남산 우수 성과 전시 활동 일전 왕창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 100여 개 팀 수백 명 선수들이 경연장에 모여 주산 속산 실력을 겨루고 중화 주산 무형 문화재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연령별로 유아, 소년 등 여러 조별을 나누었으며 듣고 암산하기, 보고 암산하기, 주파로로 계산하기, 백자 연속 텃셈과 뺄셈 등 경기 종목을 설치하여 선수들의 계산 속도와 집중력, 심리 자질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번 전시활동은 전주 주산암산 교수 성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겨루며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1: 주 소방구조국에서는 일전 연변대학과 연합으로 소방안전 대양성 대선전 대훈련 활동을 펼쳐 교정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활동 현장은 탈출 및 대피구역, 기재전시구역, 생방송 취재구역 등 3개 주요 구역으로 나뉘었고 명령이 내려오는 동시에 훈련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학생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모의했고 훈련 시작과 함께 소방 부문에서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대피 안내원은 사생들의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고 예정된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으며 소방구조 일꾼들은 높은 사다리를 설치해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전반 훈련 과정은 질서 정연하면서도 규범적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생방송됐고 방송팀이 현장에서 사생들을 취재하면서 탈출 기교와 활동 감상을 공유해 온라인 시청자들이 탈출 기술과 소방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 소방구조국 소방감독과 사업일꾼 왕위엽입니다.
2: 주보 보도는 주요 내용은
1: 생방송 활동은 연변대학 기숙사

0: 임무를 중심으로 소방안전 대피 훈련을 둘러싸고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기숙 사이에 무작위로 들어가 취재를 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불과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대양정을 했고 소방선전일꾼이 교정 화재 사례와 결부해 화재 예방 초기 진화, 긴급 대피 등 지식을 전하고 현장에서 소방기재 조작 절차를 시연해 소방 자원봉사자들의 전문 봉사 능력을 높이고 교정 소방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1: 네, 제가 보는 연변 입원기 내용입니다. 중국 농업예선 일전 젊은이들 변경선의 새 촌민으로 거듭나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보도에서는 길림성 변경 지역에는 특별한 새 촌민들이 있다면서 서부로, 기층으로 조국과 인민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품고 온 리들은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이자 촌민들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본기 대학 졸업생과 재학 연구생 두합 1317명을 모집해 연변조 5개 변경 현시 변경촌에 파견했고 이들은 변경지역 향촌 산업발전, 향촌건설, 향촌치리 등 분해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0: 18일 길림일보는 연변조 문화관광 역량 강화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2025년 이래 연변조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변강민족 지역의 독특한 립지 문화 생태 천품에 립각해 9680 계획을 깊이 실시해 전국 관광으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시범점 도시 건설에서 체계화 추진, 특색화 락착, 전액화 효과의 량완 태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계,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계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여름철에는요 기온이 높고 평균 습도도 80-9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음식물이 상하기가 쉽고 세균 번식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는요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여름철에 갑작스레 설사, 복통이 생기면 식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짚고 있습니다. 식중독은요 세균, 기생충, 독소,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이 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이 바이러스 장염도 식중독의 일종이라 하겠습니다. 식중독 대표적 증상은요 설사, 배탈, 구토 등이죠. 음식을 섭취한 후에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생겼다면 식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보통 식중독에 의한 설사는요 상한 음식을 먹은 뒤에 대여섯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잠복기를 거쳐서 며칠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함께 식사를 하는 일행 중에 혼자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같은 음식을 먹은 뒤에 두 명 이상이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을 보인다면 식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식중독으로 설사가 심할 때는요 음식 대신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설사로 빠져나온 전해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설사를 자가 진단해서 지사제, 다시 말해서 설사약을 먹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수화의 경우 설사를 억제하기 위한 지사제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게 되면 장내 식중독균 및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돼서 질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져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음식부터 섭취를 해야 합니다. 설사가 하루 이틀 지나도 멎지 않고 복통이나 구토가 심한 경우 열이 많이 나는 경우 배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거나 변을 보고 난 뒤에도 시원치 않고 뒤가 묵직한 느낌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함에 있어서 음식 선택으로부터

0: 조리, 보관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음식물 저장은 4도 이하에서 가열은요 60도 이상에서 해야 합니다. 또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즉시 먹는 것이 좋고요.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외출 후에 더러운 것을 만졌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또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황색 포도상 구균에 오염됐을 수 있는 만큼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식중독을 예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남거나 상하기 쉬운 음식은요 조리 후에 1시간 이내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조리한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은 섞지 말아야 합니다. 행주를 매일 바꾸고 삶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제일 가열한 음식이 남으면 버려야 합니다. 도마는 철저히 닦아 건조를 해야 합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에는요 귀찮더라도 물은 끓여서 음식물은 익혀서 먹는 습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각종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나 약수, 우물물은요 마시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은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 시기인 것만큼 위생을 더 잘 지키고 관리도 더 철저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2: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1: 365일을 건강하게
2: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온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 발병률이 높은 피부 질환의 하나로 무좀을 꼽을 수가 있죠. 무좀을 흔하고 가벼운 또 질환으로 여겨 등하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좀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평생 재발로 고생할 수 있기에 무좀이 걸렸다면 철저히 치료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좀 재발을 방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무좀을 불쾌하고 감추고 싶은 질환으로 여겨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무좀을 치료하려면은요 무좀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가져야 하겠죠. 네, 무좀이라는 구경 어떤 병이며 증상은 어떠한지 또 일상생활에서 예방하려면은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주 피부병 병원 현명설 주임의사를 모시고 무좀을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 이 발병률이 높은 질환의 하나로 무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무좀을 불쾌한 병으로 간주하기 쉬운데요. 의학적으로는 무좀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3: 예. 무좀 또 백선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피부 표피의 각질층이나 모발, 손발톱 등에 기생하는 피부 사상균 또 피부 진균이라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곰팡이균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에 감염된 진료환입니다. 의학적으로 단순한 불쾌한 병이 아니라 명확한 병원체와 감염 경로를 가진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0: 그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자주 또 보죠. 뭐 예. 접하기도 하고.
3: 예.
0: 이 많은 질환은요 발병 연령대가 있는데요. 무좀은 주로 어느 연령 단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까?
3: 예, 무좀은 활동량이 많고 발이 습하기 쉬운 청년층 즉 1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습니다.
0: 1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예. 하면서 무좀은 발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두 발에 다 생기는 거라고 봐요?
3: 예. 무좀은 주로 한쪽 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두 발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한쪽 발에서 시작하여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양말이나 신발을 번갈아 신은 등의 습관이 있으면 두 발 모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이쪽이 나올까 하면 이쪽이 또 오고 양말은 예. 뭐 어느 쪽 오른쪽 왼쪽 없이 이래저래 예. 바깥 신다.
3: 예, 곰팡이균이 이래 허상 전염되죠. 예.
0: 맞아요. 신발을 또 어떻게 잘못 신거나 목욕통에 가져도 뭐 글씨를 또 잘못 실 것 같고 이래도 옮기는 그런 경우. 이 무좀 환자를 보면은 남성들이 더 많다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 왜서 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무좀이 더 쉽게 걸린다고 봐요?
3: 예, 첫째는 생리적 차이입니다. 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땀샘이 많고 땀 분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이 젖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곰팡이균이 번

0: 식이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의 pH 지가 다릅니다. 여성의 피부는 산성에 가까워 곰팡이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중성에 가까워서 균이 자라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습관 환경입니다. 신발 착용. 남성은 통풍이 잘 안 되는 구두나 운동화를 오래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업상 서서 일하거나 활동량이 많으면 발이 더 땀을 흘립니다. 위생관리 면에서는 양말을 갈아 신는 빈도나 발 건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낮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요인. 남성 호르몬은 피부 분비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 피부 표면의 습도와 영양 환경이 곰팡이균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이 권리율이 더 높습니다.
1: 듣고 보니까 과연 그렇네요.
0: 예.
1: 발을 싸고 발이 운동하고 발이 쉬지 않고
0: 예.
1: 뭐 이렇게 뭐 움직이다 보니까 땀샘에서 땀이 많이 나고 또 위생에서도 보게 되면 발을 잘 씻는 사람도 있지만 안 씻는 사람이
0: 예,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예, 더 많죠. 예.
1: 좀 더 그래요. 두꺼운 또 양말도 신고 구두도 많이 신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0: 예, 예,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무좀에 걸리면은 가렵잖아요. 우선은
0: 예, 예.
1: 그 외에도 무좀은 어떤 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0: 예,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째는 가려움증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이 심하게 가렵습니다. 특히 땀이 많거나 신발을 오래 신은 후 악화됩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가려움이 더 심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변화, 형태별로 우리 지간형 발가락 사이에 이런 무좀을 말하는데 발가락 사이 피부가 흰색으로 붉어지고 갈라집니다. 가장 흔한 그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포형 어떤 무좀은 우리 물통기가 치는데 작은 물집이 생기고 터지면서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각질화형이라는 이런 한 유형이 하나 있는데 발바닥이 전체가 두꺼워지고 각질이 많아집니다. 특히 겨울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급성염증형 심한 붉은기의 부종, 고름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 변화에서는 피부가 하얗게 붉어지거나 쉽게 찢어집니다.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이 감염되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발 뒤꿈치미 변화, 발바닥이 두꺼워지고 쌓입니다. 피부가 갈라짐, 딱딱해지고 거칠해집니다. 그리고 색깔도 변하는데 간염 부위가 붉어지거나 반대로 색이 탁해집니다. 치료 후에 일시적으로 색소 침착이나 색소 감퇴가 남을 수 있습니다. 2차 간염, 예를 들면 긁거나 상처가 나면 세균이 감염된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고름, 심한 통증, 발열 동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그렇군요. 뭐 좀... 몹시 가랍죠. 뭐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무좀에 걸린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한두 번쯤은 다 걸린 것 같아요. 뭐.
0: 예, 걸린 분들 많습니다.
1: 아이에서도 조금 어른이 돼서도 그렇고 몹시 가랍죠. 뭐 가려워서 뭐 이렇게 죄 뜯고 뭐 뜨거운 물도 하고 뭐 약도 바로 가지고
0: 예.
1: 낫는가 하면 또 낫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긴다거나 질이 벗겨진다고 해서도 어떻게 봐요? 무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요? 이거?
0: 예, 맞습니다.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증상이 꼭 무좀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진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수족 다한증, 우리 손발에 땀 많아 나는 병을 말하는데 땀샘이 과도하게 작동해 물집이 생기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벗겨집니다. 그러나 가려움증이 없고 경기가 경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병이 있는데 심한 가려움증 피부 건조, 팔꿈치나 무릎 등에 동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소보짐, 우리 건선이라 하는데 은백색 비늘, 명확한 경계, 손톱 변형 동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많은 접촉성 피부염, 특정 물질, 우리 예를 들면 세제나 금속에 접촉한 후에 발생하는데 경계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손발 습진, 손바닥, 발바닥에 깊은 물집, 심한 가려움증, 이것은 계절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비닐 무좀, 발바닥 사이 아닌 발바닥 전체에 넓게 비듬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렵증이 있다고 꼭 무조건 무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0: 혹시 발 냄새가 심한 것도 이렇게 뭐 무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1: 예. 발 냄새와 무좀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무좀, 특히 지간형 무좀은 발가락 사이 피부가 적고 하얗게 변하여 갈라지는데 이 상태에서 세균이 함께 번식하면 악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좀 자체는 냄새를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무좀으로 인해 피부 환경이 변화하면서 세균 번식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냄새가 가장 흔한 원인은 무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족 다한증 가장 흔한 원인은 땀샘이 많으면 피부 표면에 세균이 땀을 분해하면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균 번식, 땀이 나고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세균 번식의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신발, 양말, 소래, 통기성이 나쁜 합성 섬유, 오래 착용, 갠위생, 씻기 불충분, 양말 자주 가라앉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0: 역시 그저 관리고 위생 뭐 불결한다든가. 그래도 발냄새가 좀 더 심하게 나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예. 땀이 많이 나고 그런가 하면 전성적으로 그런가 이거.
1: 예, 땀이 많이 나고 거기면서 우리 그 세균이 번식한 다음에 거기면서 세균이 번식한 데서 냄새 나는 게 있다. 딱 우리 무좀 균에서 난다고는 못 말합니다. 아. 합병증이죠.
0: 그래 그래요. 이 무좀은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 예, 무좀은 주로 발에 발생하는 부위와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주요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지간형, 이 발가락 사이를 말하는데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발생 부위는 발가락 사이, 특히 새끼 발가락과 약지 발가락 사이. 형태를 보면 피부가 하얗고 적고 불투명해집니다. 지고 갈라집니다. 때로는 궤양이 생깁니다. 증상은 가려움, 자결감,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 무좀 환자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냄새는 세균 2차 감염 시 악취가 동반합니다. 초기에는 가려움만 있고 방치하면 갈라지고 아파집니다. 두 번째는 수포형. 이거 발생 부위에는 발가락, 발등, 발가락 측면에 우리 물통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태는 깊은 물집이 여러 개가 발생합니다. 내용물이 맑거나 탁합니다. 특징은 물집이 맑아지며 껍질이 넓게 벗겨집니다. 계절성, 우리 보통 이 수포형은 봄, 여름에 많이 생깁니다. 물집을 터뜨리면 2차 간염이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비늘형. 발생 부위는 발바닥 전체, 발뒤 꿈치, 발가락 밑에 생깁니다. 형태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넓게 비늘처럼 벗겨집니다. 증상은 가려움증이 적거나 없으며 무좀인지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건조한 피부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 나뉩니다.
0: 네. 지금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 하니까 무좀이
1: 많아집니다.
0: 그렇죠. 많은 계절이라고 또 봐지는데 이 무좀 하면은 뭐 쉽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야만이 전염이 빠른가 이거?
1: 예, 이 무좀은 곰팡이균이 원인이므로 균이 접촉하는 경로를 통해 전염됩니다. 첫째는 우리 직접 접촉, 피부와 피부를 통해서 접촉하면서 무좀이 환자의 발에서 손에서 직접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보게 되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 강아지 이런 이 동물들도 우리 이 피부 이런 곰팡이균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전염되는 룰도 우리 일상에서 보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을 주물거나 같은 침대에서 발이 맞닿는 등이 접촉이 전염증입니다. 두 번째는 간접 접촉, 물건을 통한 전염, 신발을 들면 환자가 신던 신발을 함께 신거나 신발장에서 밀집 보관하거나 양말, 같은 양말을 공유하거나 세탁 시 함께 세탁한다거나 그러면 수건, 발을 닦은 수건으로 손몸을 닦거나 수건 공유할 때 전염됩니다. 그리고 바닥재, 예를 들면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젖은 바닥에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 이불, 매트리스, 침대 시트 이런 데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습한 환경에서 균이 생존하고 번식하므로 젖은 상태의 물건이 위험도가 높습니다. 셋째는 공유

0: 시설 이용, 이용, 장소, 위험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찜질방, 따뜻하고 습한 바닥, 공유 수건, 슬리퍼, 이런 것들도 전염될 수 있고, 수영장, 수상낙원, 이 안에서도 탈의실, 바닥, 샤워 바닥, 옷 갈아입는 곳, 이런 데서도 전염되고, 또한 학교, 기숙사, 군부대, 공용에서 공용 사무실, 슬리퍼 공유, 밀집 생활 등에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전염, 예를 들면 발에 무좀이 있는데 손을 통해서 무좀균을 긁어서 우리 사타구니다든가나 다른 몸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타구니에 전염되는 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 전염되는 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참 많네요.
0: 예.
1: 자칫하면은 걸릴 수도 있겠네요.
0: 예, 예, 예.
1: 쉽게 좀 나는가 하면 또 걸릴 수도 있고
0: 예.
1: 재발도 하게 되고 아이들도 뭐 어떤 어른들한테서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이거?
0: 예, 아이들이 어른으로부터 무좀에 감염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1: 예.
0: 아이들이 생활과 면역 체계 특성상에서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취약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면역력이 미성숙하고 하여 피부 사상균에 대한 저항력이 어른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습습한 발, 발을 보통 벗고 뛰어다니며 땀을 많이 흘리고 신발 양말을 자주 갈아입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니. 그다음에 맨발 생활, 실내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갠위생 미흡, 어린이들은 손 씻기, 발 건조 등을 스스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슴 내 밀집 접촉, 부모의 발을 만지거나 같은 침대 이불을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 전염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흔한 전염 경로는 부모와 아이의 같은 욕실 사용, 수건, 슬리퍼 공유, 발 주무르거나 만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며 맨발 접촉, 모욕을 도와줄 때 전염시킬 수 있고 형제 자매 간에 같은 방, 같은 침구, 장난감, 매트 공유할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교, 실내 공유, 체육관, 탈의실, 맨발, 물놀이 등에서도 전염될 수 있고 우리 학원, 체육관, 예를 들면 태권도, 체조 등 맨발 수업이 할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목욕탕, 수영장, 가족 단위 이용 시 부모가 먼저 감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가족 내에서 전염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무좀이면 아이 감염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1: 그렇군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뭐 생활의 곳곳에서 뭐 자기 어떤 질병이나 뭐 어떤 나쁜 불량식으로 전염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고 단속을 네. 해야 되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질환이 있거나 예. 또 이런 뭐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다 조심해야 되죠.
0: 예, 또 철저히 또 처리해야 되고요.
1: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이 일부 무좀 환자들은요, 이 가려움 때문에 물집을 마구 터뜨리게 되는데 함부로 물집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0: 예, 물집을 함부로 터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권장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2차가 세균 감염, 손톱 손에 있는 세균이 물집 터진 부위를 들어가서 농피증, 즉 고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확산, 우리 그 진균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집 속 액체가 주변 피부로 퍼지면서 무좀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은 궤양 형성, 피부 보호막이 사라져 상처가 꽤 깊어지고 아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톱 간염을 유발합니다. 우리 하늘을 말하는 휘저자가 걸릴 수 있고 터뜨린 손으로 발톱을 만지면 발톱 무좀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만성화와 재발이 가능해집니다. 반복적으로 터뜨리면 피부가 굳어지고 치료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는 우리 당뇨병이 환자거나 면역력이 저하되는 되는 환자들은 작은 상처로도 기형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1: 그리고 무좀으로 해도 심하면 발톱이 휘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이거?
0: 예, 예 맞습니다.
1: 어허.
0: 무좀을 방치하면 발톱에도 침입하며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발톱성, 백선성 발톱 무좀, 우리 하나 말한 후재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발톱이 두꺼워집니다. 발톱 아래에 각질이 쌓여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발톱 색이 변합니다. 누렇게 또는 지긋하게 변하는데 흰 흰색 노란색 갈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톱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

0: 깨집니다. 그리고 발톱 조각조각 부서집니다. 그 부분이 갈라지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발톱이 들뜹니다. 발톱이 발톱 침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발톱이 휘어지고 변형이 생깁니다. 두꺼워지고 뒤떨어지면서 비정상적으로 휘어지고 굵어집니다. 발톱이 휘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변형이 일환으로 특히 발톱이 두꺼워지고 뒤틀어지면서 나타납니다. 무좀은 발톱으로 확성화되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발무좀을 조기에 완전히 치료하는 것이 발톱 무좀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오, 이거 무좀 뭐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거.
0: 예, 예.
1: 뭐 큰 병이 안에다 지나치다 보게 되면 발톱에 그저 감염이 돼서 휘어들고 하면, 아.
0: 예, 그냥 고생 많이 합니다. 발톱에 진동하면. 예.
1: 그래서 이 다섯 발가락 양말이 무좀 환자에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진정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거?
0: 예. 다섯 발가락 양말이 무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다섯 발가락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발가락 사이 젖는 것이 핵심인 원인인데 발가락을 분리하면서 마찰과 습기 축적이 방지됩니다. 그리고 피부 접촉이 최소화되고 발가락 피부끼리 닿지 않아 균번식 환경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통기성이 향상됩니다. 공기가 발가락 사이를 통과해 건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찰이 감소하며 물집이나 갈라진 부위의 통증, 자극이 완화됩니다. 핵심은 발가락 사이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무좀균의 가장 싫어하는 하는 환경입니다. 다섯 발가락 양말은 무좀을 관리에 유용한 보조수단입니다. 하지만 치료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변을 또 한번 보면은 무좀과 습진을 혼돈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봐도 무좀과 습진, 뭐 발가락 사이에 많이 좀 생겨 습진은 좀 더 물통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좀 가렵죠, 다. 어떻게 예. 다를까요?
0: 예, 무좀 보통 발에 많이 나는데 이 무좀은 우리 원인이 명확합니다. 이 곰팡이 균입니다. 예, 감염되며 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동물, 건물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발생 부위는 주로 발가락 사이, 특히 세 번째나 네 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손바닥이 생기며 보통 한쪽이 먼저 생기며 비대칭적입니다. 경계는 뚜렷하고 주변으로 퍼집니다. 물집은 드물고 작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백색 각질, 발바닥 망상 각질이 있으며 때로는 발냄새 동반합니다. 그리고 여름 습한 계절에 악화됩니다. 이게 무좀의 정황이고 우리 습진은 보통 우리 손발 습진을 말하는데 이 습진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알레르기, 자극, 스트레스, 유전 등으로 일어나며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생깁니다. 그리고 피지는 보통 양측이 대칭으로 나타납니다. 경계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 깊은 수포가 특징이며 건조하고 각질이 생기며 갈라집니다. 특히 냄새가 없고 계절에 관계없습니다. 이 습진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악화됩니다.
1: 참 듣고 보니까 이러저러게 무좀 습진. 그래서 무좀 한번 걸리면은 뭐 잘 낫지 않는다, 난치 질환이다 여겨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려운 치료입니까, 이거 무좀이?
0: 예, 무좀이 난치성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낫지 않는다기보다는 치료를 불완전하거나 재발이 잦아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치료가 불충 논한 경우 이 가장 흔한데 연고만 바르고 중단합니다. 증상 특히 가려움증이나 비듬이 없어지면 약을 끊는 게 문제입니다. 이래게 되면 기품균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이 부족합니다. 피부 사상균은 표면뿐만 아니라 각질층 깊이에 침투하는데 최소 우리 두 주일 내지 넉 주일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반달 내지 한 달이 필요한단 말입니다. 네. 발톱 무

0: 무덤을 또 무시합니다. 우리 후지자를 무시한다 말인데 발톱 무덤은 나사는데 발무덤은 나사는데 발톱에 남은 균이 다시 피부로 퍼지거나 연고가 닿지 않는 깊은 각질층이나 발톱 균이 남으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재간염, 예를 들면 우리 신발, 양말 소독을 안 합니다. 치료 중에도 또 신발, 양말에 남아있는 균이 재간염됩니다. 가족 내 전염 치료해도 가족이 간염원이면 계속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이용, 목욕탕, 헬스장 등에서 반복 간염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잘못된 치료. 스테로이드 연고만 사용하고 우리 객소로 말한데 증상이 가라앉다가 더 심해지게 재발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만 사용하고 세균 감염 동반 시에는 일시적으로 효과 보나 근본적인 이런 곰팡이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요법 식초, 소금 등 효과가 불확실하고 피부 자극으로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리고 발톱 무증 동반 발톱에 무좀이 감염된 상태에서 발피부 치료하면 이것은 우리 반년에 1년의 시간이 줘야 되고 또 필요하면 먹는 약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철저히 치료해야 됩니다.
1: 그래요. 좀 낫다 하면 끊는데 한동안 쭉 지속적으로 써주면 좋다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주변에는 자체로 병을 판단해가지고 약을 쓰는 분들 적지 않아요. 그래서 화를 불러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무좀에 다른 약을 발랐을 경우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
0: 예, 무좀에 잘못된 약을 사용하면 여러 합병증과 악화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테로이드 연고만 사용할 경우 이 가장 많습니다.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로 가려움 발적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습니다. 한 주일 내지 두 주일 후 경기가 분명한 넓은 홍반이 퍼지며 이게 더 무좀이 더 증상이 과중됩니다. 결과는 원래 전형적인 무좀 모습이 완전히 변형되어 진단이 어려워집니다. 스테로이드는 바르면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더 심해진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만 사용하는 경우 무슨 원인인지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그 홍매수 광고만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틀렸습니다.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세균은 죽여도 곰팡이균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균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 뭐 있는가 하면 민간요법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식초, 소금, 생강, 담배 연기 등으로 치료하는데 우리 식초를 쓰게 되면 피부 화학적 화상이 생기고 산성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다른 피부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우리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자극을 주어서 가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강마늘은 우리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또 담배 연기 우리 유효성이 없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뜨거운 물을 쓰는데 우리 무좀만 아니고 다른 피부병도 쓰는데 이건 일시적 가라움증을 완화시키지만 피부 손상을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 무좀만 아니고 우리 다른 피부병도 갈아보면 이 더운 물을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1: 뒤를 알겠습니다. 무좀 어떻게 육안으로도 뭐 진단이 가능합니까? 봐서 이렇게 어때요?
0: 예, 무좀을 가볍게 여기고
1: 어딘가 육안에 육안을
0: 보고 육안으로 진단이 가능한다 진단합니다.
1: 무좀 치료 뭐 구체적으로 지금 고약 구복약 뭐 이렇게 합니까? 이 연고 어떻게 해요?
0: 예, 이 무좀 치료 또 다른 피부병도 비슷한데 우리 무좀 놓고 말하게 되면 심하지 않을 때는 우리 그 다른 피부도 한 가지인데 피부병도 고약을 위주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심하게 되면 고약을 공지 못할 때는 우리 그 고약하고 면역을 같이 쓰는 게 우리 피부병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좀은 우리 확실하게 뭐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그 선택할 때 무좀균을 죽이는 우리 고약을 선택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쓰다가 공지 못하게 되면 우리 먹는 약도 많습니다. 이거 같이 써가지고 철저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치료할 때는 두 주일 내지 넉 주일 이렇게 이거 무좀이 걸리면 우리 보통 반달 내지 한 달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아, 끝으로 한 문제만 제가 문의를 해드리고 싶네요.
0: 예.
1: 무좀은 옮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또 평소에 피부 관리와

0: 좋은 습관으로 무좀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좀을 예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예, 이 무좀 우리가 그 이제 그 균도 똑똑히 알고 그 감염경우도 똑똑히 알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균에 노출되지 않기와 균이 번식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갠위생 발관리라든가 양말관리 신발관리 그 다음에 공공시설 시용시 주의 예를 들면 우리 그 공공시설 그 모욕물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모욕 바닥에 그 균이 번식 한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0: 맨발 다니다 보면 또 미끄러
1: 문제였을 텐데 그렇죠. 맨발 다니는 요거 조심해야 되고 공동 슬리퍼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가족이나 타인에 접촉할 때 저는 주의해야 되죠. 이 균이 있으면 우리 옮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피부 상태 관리 그리고 일상 습관에 주의해야 됩니다. 핵심 정리하면 우리가 균이 살지 못 한다. 이럴 때는 건조와 통기, 청결 유지,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을 튼튼히 상처를 보호하고 면역을 강화해야 됩니다. 무좀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평소 습관만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0: 그래. 이 공공장소거나 뭐 수영장, 뭐 목욕장, 습한 곳에는 이 매균이 많아요.
1: 그렇게 곰팡균이 번식하기 훨씬
0: 쉽게 거기 감염됐다면 어떻게 물에다가 헹구고 씻고 어떻게 비누로 잘 나올 때는 잘 헹구고 어떻게 나와야 되겠지?
1: 헹구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건조해야 되죠. 건조해야 이 진균이 잘 번식해야 합니다. 간소한 게 중요합니다.
0: 그렇죠.
1: 바싹 말려야 되죠. 예.
0: 글씬도 자기 스스로도 준비 많이 하고.
1: 예.
0: 알겠습니다. 무좀 예방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연주 피부병 병원 현명설 주임의사를 모시고요. 무좀에 걸리는 주요 원인과 구체적인 증상, 전염 경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요, 무좀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무좀에 걸리기 쉽거니와 재발하기도 쉽습니다. 무좀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둘 경우 균이 발등이나 발톱 등 다른 신체 부위에 침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재발로 해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좀에 걸렸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꾸준히 치료를 견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발위생 관리를 깨끗이 하는 것이 참 좋겠죠.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음력 5월 5일은 중화민족의 유구한 전통 명절의 하나인 단오절, 바로 오늘입니다. 지역이 부동함에 따라 단오절의 풍속습관도 차이가 있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등 민속 행사도 즐기는 하루가 되시고 중화민족 대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미단입니다.

0: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통 명절인 단오를 맞아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그동안 배우셨던 아리랑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또 부르고 싶은 아리랑을 선정해서 한 분씩 불러보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1: 예, 좋아요.
2: 너무 좋죠.
0: 네. 네, 참 네 분이 계시는데 지금 스튜디오가 너무 꽉 참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동안 배우셨던 아리랑을 또 우리가 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부르고 싶은 아리랑을 선정해서 한 분씩 불러보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떠세요?
1: 예, 다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0: 네, 아니 그리고 한 분씩 좀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1: 좋아요.
0: 네. 아, 아마 그 우리가 그냥 아리랑을 배우고 나서는 그냥 합창으로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오붓한 또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좀 네 분이 아마 부르고 싶은 아리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련했습니다.
1: 네. 좋아요. 예, 좋아요.
0: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우리 아리랑을 한번 합창으로 부르고 나서 한 분씩 또 본인의 무대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1: 네.
0: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아리랑. 가장 기본적인 아리랑이겠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아리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

0: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에우, 박수로도. 박수. 아유, 그럼요. 네. 아리랑은 언제 불러도 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고 또 감성을 흔들어준 그런 노래죠. 자, 오늘 뭐 특별히 또 우리가 모였잖아요.
1: 네.
0: 1번으로 그래도 반장님이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번으로 그럼 반장님이 부르시죠.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1번으로 이정희 학생이 있죠.
1: 예, 네. 저 좀 간단하게 좀 몇 마디 하겠습니다.
0: 네. 네.
1: 저는 이날 이때까지 노래 교실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남들은 뭐 심녀요, 뭐 네. 평양센터요, 전 네. 선생님들 찾아다니 모두 배우는데 네. 이 나이 먹도록 처음 오 선생님하고 저 연변대야 홍가 선생님께서 내 지금 배웁니다. 네. 정말 저에겐 정말 복잔 선생님들이죠, 뭐.
0: 아, 그때 무용어 저, 하셨죠. 무용 잘하시는.
1: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이 하얀 종이 백지에다
0: 네.
1: 선생님하고 홍가 선생님이 지도를 받아서

0: 처음 이래 노래를 불러본다. 그런데 선생님들 세게 퍽 차지만 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배운데 좀 선생님들이 요구 수준이 따라 못 가서 그게 항상 마음이 걸립니다.
1: 우리 리정희 학생은요? 미량아리랑 준비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번 23년도에 비하는데 한 번 해못 보고 저리 즉흥적으로 이사해서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럼 우리가 또 다 같이 하도록 하고요. 예, 예, 예. 예. 아리, 아리랑 이 부분이죠.
0: 예. 자. 아.

0: 잘하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2: 즉흥으로 하시는데 그 전혀 잊지 않으셨어요 식임 제대로.
1: 네, 대단합니다.
2: 그러니까요.
1: 선생님 덕분입니다.
2: 그러니까요.
1: 머리가 네. 좋아요. 23년 12월 8일 날 배운 거.
2: 오늘 3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3년 전에 배우셨는데 전혀 안 잊어졌어요. 예.
1: 집에서 한 번이라도 연습했더라면 좋았겠는 거.
2: 그러니까
1: 잘했겠는 거. 예.
2: 오늘은 그냥 즉흥으로.
3: 우리 동생들 다 그렇지요. 예.
2: 그럼요. 다 즉흥이 강하세요.
4: 축하합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2: 아, 노래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1: 그래도 어째
2: 짐작이
1: 그냥 인상이 떠오릅니다.
2: 네, 이래도. 그렇죠.
1: 독창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독창 아니 독창 가능하시죠. 네.
1: 가수 선생님 두 분이 덕분입니다. 이만큼 짐.
2: 아니 좀 깜짝 놀랐어요. 예. 키가 엄청 높은데.
1: 그리고 남들처럼 네. 뭐 선은 씨에게 녹음 하나. 우리 여기 거서 선생님이 반수 장구밖에 없잽니까.
2: 그럼요. 예.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장구 반주에 맞춰서 오 잘하셨어요.
4: 예.
2: 오,
4: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다음은요. 네. 네, 그럼 김영희 학생이 준비하시죠. 네.
1: 몇 년 동안 우리 오미라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리헌관 영변대학 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이
2: 네.
1: 이런 교수님들이 이런 아리랑 방송을 배우면서 하나는 너무 감동되고
2: 네.
1: 아 우리 나 먹어가지고 네. 이런 선생님들이 맞아요. 교수님들이 돈 한 푼 다 안 받고 네. 이래 하셨는데 이거 원래 노래 할 줄 모르는데 배워도 되겠냐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이 아리랑은 민족이 아리랑이기 때문에
2: 그럼
1: 배워도 될 것 같다고 해서
2: 네.
1: 열심히 배우느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요구에 도달을 못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 아리랑에 대한 이 인식이 따라가고 이 복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계기를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느라 했지만 잘 부르진 못해도 이 마음껏 부르겠습니다.
2: 아유, 지금 사명감을 안고 사명감을 안고 지금 현장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그럼요.
1: 예. 어울다나 노래를 그래서 배운 지 요즘 장현이 배운 것 같아요.
2: 네. 예. 오늘 단어절이라 그럼요. 네.
4: 감사합니다.
2: 예.
1: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자.

0: 하셨어요.
1: 아, 맞습니다.
2: 어, 아니 그 식임새들
0: 감사합니다.
2: 그, 못하신다 못하신다 하는데 이제는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네.
0: 겸손하지 뭐.
2: 그럼요.
0: 잘 배워져서.
2: 너무 겸손한 게 탈이에요.
0: 예. 네.
2: 너무 차분하게 식임새들을 사실 그 민요를 배운다 하면은 예, 네, 사실 민요를 배운다 하면은 굉장히 밖에 분들은 굉장히 겉부터 어 내시더라고요. 오, 민요 어려운 거 어떻게 배우냐고. 근데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3: 재밌죠.
2: 예. 네, 사실 식임새들 방금 부르신 경산아리랑도 식임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너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 맛있어요.
0: 네. 선생님, 어미나 선생님, 여보 잘 가르쳐줘서.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못한 사람도
2: 지름길이요.
0: 예, 지름길을 있습니다.
2: 아유, 예. 여러분 또 많이 또 노력하신 결과죠.
3: 그렇죠. 예. 선생님들이 덕분입니다.
2: 아유, 자, 또 이번에는 또 흥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시는 학생이에요. 네, 우리 이 학생은요, 계숙 김계숙 학생. 예, 김계숙 학생은 네. 어떤 아리랑을 준비하셨어요?
3: 단천 아리랑 불러보겠습니다.
2: 단천 아리랑, 예. 단천 아리랑.
3: 네. 이 민요 광장에 와서 우리 오미란 선생님하고 리홍관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감동 깊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배워줘서 민요 노래를 원하죠. 하지만 더 잘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아우 또.
3: 못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2: 자, 단천 아리랑, 예. 네, 자, 대담하게, 자.

0: 이상하다.
1: 원래 이동우 성수인다. 예. 아니, 산 이상하다.
2: 화면이셨으면 너무.
1: 예. 네. 정선이고.
2: 좋다. 좋지. 다음에는 이걸 무대에서 독창을.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안 좋습니다.
2: 그렇죠.
3: 저장은 카메라 있고. 그 다음 그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긴장하지.
2: 아, 긴장하셨어요.
1: 네. 네.
2: 화면을 의식해야 하니까.
1: 그 말에도 잘한다고요.
2: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4: 저도 이민녀로 워낙 즐겼습니다. 그래서 네. 홍관사 선생님하고 어미라 선생님 너무 잘 배워서 약간 불렀는데 앞으로 더 잘 부르게 노력하겠습니다.
2: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큰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4: 민녀 부위 좀.

0: 독차에 나가보시, 민연 오랄 병원에 어디가 좀 써.
1: 해야죠, 하셔야죠.
2: 선생님께서 준비를 준다고. 아,
1: 지난해 그, 우리 반장님이 목표가 독창을 하시겠다 했잖아요. 예. 네. 네. 네. 충분할 것 같아요.
2: 우리 준비한다, 예.
1: 예. 근데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독창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그때는 뭐 창간 영어 애타웠어요.
1: 아, 그때는 좀 아프셔서, 예.
0: 3이 장났으니까, 아이고, 이쁘기도 하다. 잘한다. 하고 싶다. 이런
1: 그럼요.
0: 앞으로 많이 노래해.
1: 예.
2: 우리 세 분은 처음부터 참관부입니다.
1: 아, 그래요. 원로.
2: 원로
1: 학생. 예.
2: 독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1: 아니, 충분히 되잖아요. 충분히 돼요.
2: 고맙습니다.
1: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그 뭘 하겠다고 서원을 기원하면은 이루어진다잖아요.
0: 예,
1: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 반장님 너무 잘하시고, 세 번 지금 하셨는데,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네. 자, 이제는 또, 우리 또, 신호 학생이, 예, 이 학생은 또 독창을 하셔서, 여러분 아마 많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독창을 하셨던 분이라, 여러분의 목표가 다 독창이잖아요. 충분히 됩니다. 네. 자, 우리 신호 학생은요?
3: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이라는 선생님과 리홍관 선생님 만나서 정말 진짜, 이 민여이나 전, 저, 처음에는 민여이가 이렇게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목소리가 그냥 민여이 만달까, 그 다음에 다시, 아, 내가 그래 민여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또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있으니까 소개도 있고, 예, 반장님도 그냥 이렇게 오라 하니까 와보니까 진짜 이 민여, 정말 감칠맛이 나고 정말 좋습니다.
2: 예,
3: 배움 배울수록도 좋고 또 선생님도 또 기름기를 닦아서 잘 배워준단 말입니다.
4: 예, 제가 부른 노래는 냉산목판 아리랑입니다.
1: 네, 요즘 가르치고 있는 아리랑이죠?
4: 예, 맞습니다. 자.

0: 단절도 하실까요? 아, 아니 아쉬워하시는 표정이라.
1: 3절까지
0: 하자. 3절까지. 자. 예.

0: 감사합니다.
1: 네. 아주 이, 표정이 그 이, 이, 내가 채 못했는데 이런 표정이라서 제가
0: 채 못했다.
1: 그러니까요. 아유 부족한데 이런 표정이잖아요. 아우 잘하셨어요.
0: 네. 네. 네.
1: 그럼요. 아니 이 풍경이 지금 노래하실 때 막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장고에 맞춰 노래하시잖아요.
2: 하나도 하기 싫지 못하시.
1: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농가에서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 뭐 흔히 마을에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아주머니들이 예, 예, 모여서 예, 예, 예. 막 물 바가 물 바가지 함재다. 예.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3: 절로 예 묶어.
1: 예, 그렇죠. 예. 그런 풍경들이 막 예, 생각나고 예, 예. 아니면 또 이런 그 접시를
0: 예. 접시로 나요.
1: 그렇죠. 접시를 막 갖고 막 이렇게 접시. 예. 예. 어렸을 때 예. 봤던 풍경이에요.
3: 소학교 때 예. 예. 소학교 때 음력설이면 예. 이 아재네 집 놀러 가면 예. 손에 옛날에는 소금도 없어서 앞집에서 뒷집에서 구워가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면 예. 혹시 못 와서 놀무 설이라 보름이라 놀무 함지에다 무릎 절반 담고 큰 바가지 놓고 절로 두 묶음 지구서 네. 침에 놓는데 아리랑을 해라 부르는데 정말 지금보다 더 뭐 품격이 더 낫고
1: 예
3: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 예 네. 예.
1: 같이 어울려서 또 예. 노래하고 누가 한 사람 부르면 같이 따라서 예. 또 먹이고 받고 예. 그잖아요. 예.
0: 그 노래 안 나요.
1: 예. 예. 그러니까
0: 모두빌 하나 안 찾아. 절에 하면 좀 술을 많이
3: 먹고 지나가는 사람도 한 잔 먹이는 정말 전기 아,
1: 인정이 인정이 예. 인정이가 풍기죠. 예. 물씨
2: 아리랑. 예, 정말 조선 민족이 정말 영원한 민족의 아리랑이라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아리랑이 나가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조선 민족이가 광채롭습니까? 영유합니까? 영,
1: 그렇죠.
2: 대단합니다.
1: 그럼요.
3: 네. 정말 오미라 선생님 성스러운 사업합니다.
1: 아.
3: 우리 민족이 아리랑 넋을
1: 네. 예?
3: 우리 부모들이 고생스럽게 그런 아리랑 고개를 릴레이로 아래에다가 전수하는 사업이니까 전수. 정말 그 어느 사업보다도 성스러운 사업이고
2: 영광스럽습니다.
3: 정말 예, 예 맞습니다. 예.
1: 아니 아리랑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예, 등재가 예.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중화민족의 대가정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서 누구나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민족 화합의 그런 노래로 이제 거듭나면 좋죠. 우리가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타민족들도 우리가 조선족이라면 아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리랑의 매력이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또 그런 풍경을 떠올리면서 또 우리가 또 한 번 아리랑을 불러봤는데 또 함께 부를 수 있는 아리랑을 또 불러본다면
0: 영천 아리랑
1: 영천 아리랑을 예. 그 냉산법판이랑 영천 아리랑 참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예. 자 영천 아리랑도 우리가
0: 어라지만은
1: 예 옷머리 장단으로
0: 예 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영천 아리랑이랑 영천 아리랑이랑 그 냉산 못판 아리랑이 참 비슷하다고 해서 예 네,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3: 아리랑 네. 아라린가 스라린가
1: 아까 가셨잖아요.
3: 아라린가 스라린가입니까?
1: 맞습니다.
3: 우리 이거 네. 24년도 병기입니다.
1: 아 24년에
3: 예, 지금 연습도 못하고 여기서 즉흥적으로 부르겠습니다.
1: 그럼요 예. 그럼요. 아라린가 스라린가 영천은 뭐가 많다했죠?
3: 애가 많댔습니다.
1: 애기가 많댔죠? 예. 그걸 기억하셨네요. 예, 예. 예. 해보실까요?
3: 예.
1: 네.
0: 해봅시다.
1: 아라린가 스라린가 이 부분이에요.
3: 예.
1: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니다.
1: 예. 산골집 큰 애기. 산골집 큰 애기. 예. 예. 애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 참, 우리 아리랑은 헷갈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예전에 그 아리랑 고개, 고개가 굉장히 많잖아요.
0: 날 아이졌다, 인천.
2: 나도 아직 가진 저 저희 난이 없어. 아까 다, 여보 가자.
1: 자, 사겠습니다. 아라링가 시작. 아라.

0: 냉산어판이랑 전혀 헷갈려 안 하시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헷갈려지지 않으세요?
1: 예.
0: 네, 잘하셨습니다.
2: 그러니까 잘 배워졌다는 것을 해야지. 예. 잘 배워져서 예. 그게 인상깊게
0: 배워졌다 말이야. 잊혀지지 않죠.
2: 어. 네.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보면, 네. 그래도 또 시작되면 또 할 만한 말이야.
0: 네.
2: 우리 이게 그냥 노래. 깊게 배웠습니다.
0: 네.
2: 한절, 한나 노래를 네. 한 날씩 가서 그냥.
0: 맞아요. 네.
2: 알 때까지, 사람마다 알 때까지 네. 배워졌단 말입니다.
0: 네네.
2: 그러니까 이게 인상에 남는단 말입니다.
0: 그러니까 시간이 네. 흘러도 네. 다시 꺼내보면 부를 수가 있고.
2: 심성 있게. 아, 이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0: 어린 학생들.
2: 네. 배워주느라고. 네.
0: 그럼요. 네. 어린 학생들한테.
2: 자기 네. 연변대학, 정말 연변예술계의 그 샛별들을 배양하는 홍갈 선생님 비하셨으니까
0: 네.
2: 또 오미란 선생님까지 네. 편집하시는 예, 두 분 선생님 비하셨으니까 우리 이만한 진범다. 진짜 백지산에서 우리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예. 놀라게 되죠. 깜짝 놀라게 되죠.
2: 어쩌고 뭐 말까지 했는데 보고 보니까 점점 예. 우리 여기 과제들을
3: 시간이
2: 들어가면서 상당한 것들 배워야 되겠다 예. 하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재밌고
3: 재밌습니다.
2: 이 배운 게 또 이제 안 지고
0: 아.
2: 그러니까 선생님들 확실히 잘 배워졌다는 걸 설명하지 않을까?
0: 네, 어떤
2: 우리 이 오이 오미라 선생님하고 저 홍과 선생님인데 박수로
0: 보내드립니다.
2: 예.
0: 아, 너무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너무 열심히 배우셨고 사실은 그 어떤 분들 그래요. 이 배우다 보면 그때 누가 그랬던가요? 곰이 옥수수 따는 격이라고 하나 배우면 하나 잊어버리고 하나 따면 하나 잊어버리고
2: 그런데
0: 예, 그럴 수도 있대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2: 그렇죠.
0: 근데 잊지 넘으니까. 않으셨다는 건 정말
2: 그래.
0: 예, 이 노래가 정말 많이 마음속에 모아서 여러분 또 많이 또
2: 잘 배워져서 예. 우리를 어제 몽땅 그거 익어서 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3: 알장도 얼마 많습니까?
2: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예. 삭갈릴 때 많지 않나요?
0: 헷갈리죠. 그래요. 헷갈리죠.
2: 많은데
0: 혹시 또 해조알이랑 하면 여러분 또 기억이 나세요?
2: 예, 또 합니다.
0: 또 합니다.
2: 중간 하면 또 하게 된다.
3: 구동은 우리 알이랑은 19수로 배웠습니다.
0: 오, 그래요?
3: 그래도 이거 예, 뭐, 몇 년 전에 배운 것도 또 개다 합니다.
0: 또 그럼 해조알이랑 또 불러보실까요?
3: 예?
0: 해조알이랑을 또
3: 예,
0: 불러보실까요?
3: 예, 너무 좋죠.
0: 오, 그럼요. 예, 즉흥으로. 예.

자, 해주아리랑은 역시 쇠마치 장단. 우리가 또 다 흥겨운 장단으로, 쇠마치 장단으로 배우셨어요. 그, 류영관 선생님의 또 대표 곡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리아리 얼쑤.

0: 선생님 아무거나 알아.
1: 그냥 즉흥인데. 그러니까요. 네. 야, 이거 잊지 않으셨네요. 이 몇 곡이라도 이렇게 잊지 않고 계속 부르신다면은 참 대단하세요.
2: 다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 그러니까요.
2: 연습 봐요.
1: 네. 그러니까요. 즉흥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네. 오늘은 오늘은 그냥 카메라도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너무 잘 부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카메라가 있어야 여러분 또 많이 또 그 무대 단련되거든요.
3: 그렇죠.
1: 그렇죠.
2: 네.
1: 네.
4: 맞습니다. 긴장감에서. 예.
1: 그러니까요.
4: 도전을 위해서 또 모두 더 노력합니다.
1: 예.
3: 우리도 그렇지만 이 대중 군중분들이 우리 노래하는 거 얼굴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1: 아, 그럼요.
3: 한 예, 얼굴을 보이겠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3: 하세요.
1: 예. 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아리랑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아리랑을 배우고 부르는 것은 오랜 전통 가곡을 전승하고 구전 민속예술을 이어가며 전통 음악 예능을 세대에 걸쳐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 노래에는 조선족의 생활, 미학과 민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율, 창법, 가사 속에는 조선족의 풍속과 언어 특색이 녹아있기에 아리랑을 배우는 것은 민족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름으로써 조선족 문화의 매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민족 문화 교류의 아름다운 명암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전통 명절인 단오를 맞아 그동안 배우셨던 아리랑들을 한번 불러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후에 어느 날 아재의 어머니는 널판지를 들고 나와 자기네 집 뒷문에 대고 망치로 똑똑 못을 박기 시작했다. 이웃집도 우리 집처럼 출입문이 서복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막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낙네가 손수 못질을 해대다니. 하기야 동네에서는 이웃집 바깥 양반이 용해 빠져서 마누라 말이라면 직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콩을 파치라 해도 고지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점은 할 것이라고들 수군댔다. 그래서인지 딸들만 줄줄이 낳는다나. 그러나 사실 이웃집 바깥 양반은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군인이었다. 해방전쟁 시기 동북 야전군의 참군에 금주 전역 때 부상당했고 나중에는 해남도 전역에도 참전했다고 했다. 어린 나는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전쟁판까지 나갔던 군인이 어떻게 마누라의 말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마누라를 대하는 일과 전쟁을 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렇지 하는 미심쩍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이웃집에서는 몇 번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대개는 맏딸과 어머니의 대결이었고 가끔은 그 용해 빠졌다는 바깥 양반도 목소리를 높이는 듯했다. 그래서 아무리 물렁 팥죽이라고 해도 사내는 역시 집에서 가끔 큰 소리를 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싸움이 한참 지속되다가 끝나고 나면 아재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김선훈의 집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걸쩍지근한 악다구니를 퍼붓곤 했다. 그럴 때마다 김선우는 집안에 조용히 머물렀고 외부의 욕설에도 응대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녀가 또다시 포다를 부리는데 김선생이 동생네 집에서 나왔다. 김선생을 본 아재 어머니는 화닥닥 된겁을 하여 집안으로 쑥 들어갔다. 아무리 시골 아낙네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 앞에서는 위축되는 모양이었다. 나로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이는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은 마을의 단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루 마을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웃집 맏딸이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버둥거리는 것을 마침 물 기르러 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발견한 것이다. 나중에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아재가 자신이 오는 것을 흘금 확인한 뒤에야 우물에 빠지는 신웅을 하며 아부제기를 치더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아주머니가 아재의 허리를 힘껏 잡아 끌며 말려도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아주머니가 힘이 부쳐 버티지 못하고 사람 살리오 하고 외쳤을 때 아재의 상반신은 이미 우물 안으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뛰어나오고 아재의 어머니도 어마치 뒤에 달려왔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맥이 지나여 잡고 있던 처녀를 놓쳐버리며 뒤로 벌렁 엉덩방아를 찧었고 처녀는 깊은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 모두들 불맞은 노루처럼 호동대는데 아재의 어머니는 순자야 하고 절규했다. 그때 누군가가 쏜살같이 달려와 망설임 없이 우물에 훌쩍 뛰어들었다. 김선우였다. 우물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입구가 좁아 두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물에서 나온 김선우는 이를 똑똑 쪼으며 너털었다. 여름이지만 우물물은 차가웠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아재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우물에서 건져올린 처녀는 울컥울컥 물을 토하더니 정신을 차리고는 아까의 울음을 계속 이어갔다. 그제야 김선우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한편 사람들이 아재를 달래고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법석을 떠는 사이 그 사람 용한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맏딸을 둘 채 없고

집으로 들어갔다. 마누라 말이라면 나 죽었소 하던 이웃집 아저씨가 처음으로 돋보였다. 그제야 떠들썩거리던 동네가 조용해졌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다.

다음날 우물물만 먹고 사는 우물집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찾아와 생산대에서 우물을 가셔줄 수 없겠느냐고 청을 들었다. 그것마저도 남이 들을까봐, 특히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잠옷 목소리를 낮추었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고 신성한 힘을 지닌 모양이었다. 사람 둘이나 빠졌다 나왔으니 물이 흐리고 우물벽에 이끼들도 부스러 떨어져 우물을 가셔내지 않고는 먹을 수 없었다. 다음날 주변집 남정들이 나서서 우물 가시는 작업을 시작했다. 물이 바닥날 때까지 드레박으로 길어냈고 마지막에 우물바닥을 청소할 때는 김선우가 자청하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아이들도 무슨 보물이라도 나올 듯 주변에서 뛰놀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긴 우물바닥에서는 보물은 아니지만 오만 희귀한 물건들이 다 나왔다. 끈이 끊어진 드레박에서부터 라이터며 동전까지 그동안 부주의로 떨군 오래된 물건들이었다. 가시기는 가셔야 했구만. 10년은 안 가셨지, 아마? 누군가의 말에 모두들 말없이 웃음을 지었다. 그 일이 끝나고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다.

얼마 후 윷집 아재는 김선우와 결혼했고 반년이 좀 넘어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김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재는 이미 임신을 했고 부모가 죽어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니 운물에 투신하는 활극을 연출한 것 같았다. 세상 일이란 그처럼 복잡하면서도 단순했다.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지니 죽자 살자 하던 이웃집 아주머니도 조용해졌고 외손자가 생기자 아무리 일 없었다는 듯 딸집을 잘 틀락거렸다. 아재만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수알거리던 마을 처녀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안가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김선우와 아재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똑똑하고 잘생긴 김선우가 외모도 평범하고 딸만 있는 집 맏딸과 결혼한 것은 사실 약혼 뇌물 때문이라는 소문이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 것은 당시 소문에 한족 총각들이 장가를 들려면 반드시 현금 600원을 신부집에 보내야 하고 처녀가 쌍꺼풀이라든지 하는 조건에 따라 1,000원까지 오른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이라면 당시의 시골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오죽하면 아들이 장가 들기 위해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말이 전해졌겠는가. 김선우는 형님 누나 외에 의지할 데가 없었고 형님은 소학교 선생님으로 월급이 적었기에 그 많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재와의 약혼에 현금 200원만 들고 갔다는 소문은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었다. 어쨌든 한족과 조선족이 결혼을 하여 잘 살아가니 나루 마을의 풍파는 자연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졌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웃집 아재가 첫 아기를 해산하던 날에 김선우를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김선우네 집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있던 김선생의 부인이 모처럼 김선우네 집에 찾아왔고 잠시 후 김선우가 나이 지긋한 여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말로는 대대의 조선원이라

하고 했다. 이웃집에서 아이를 사온다는 것이었다. 이어 김선훈의 집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반나절이 지나는 동안 집안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괴로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호기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나를 본 어머니는 연신 밖으로 내모는 신용을 했다. 얘야, 오늘은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놀거라.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할 수 없이 친구들과 놀다가 해질 무렵에 돌아왔더니 김선우가 바깥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눈시울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집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더 크게, 더 자주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김선우의 몸이 채찍에 맞은 듯 경련했다. 그는 두 손을 맞잡았다가 머리를 쥐어 박았다가 후 하고 긴 한숨을 쉬었다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일어나 바장이군 했다.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달달 떨렸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는 나를 보고 억지로 입귀를 실룩이며 웃음을 지었으나 우는 것보다 더 애잔해 보였다. 돌처럼 단단했던 그는 당장이라도 물먹은 토단 마냥 스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어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할 무렵 이웃집에서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커졌다. 잠시 후 김선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들이요! 아들이랍니다. 에휴, 낳았구마. 잘 됐어. 어머니가 얼굴에 웃음이 활짝 핀 김선우를 보더니 마치 자기 집 경사라도 되는 듯 급히 고무신을 질질 끌며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동생이 태어날 때 나를 친구의 집으로 쫓아보내서 나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다. 그날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기 사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전에 없던 김선우의 농당한 모습은 지금까지도 눈앞에 서

셋째의 연길 진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중국 변방의 작은 도시지만 조선족에게 연길은 동경의 땅이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성공이었다. 사람이 우는 3년을 주기로 변한다더니 셋째의 인생은 붓글씨로 하여 새 국면을 맞이했다. 그날 위형의 아버지는 그의 붓글씨를 보고 돌에 글씨 새기는 일을 제안했고 셋째 또한 자기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주저없이 응낙했다. 그 일을 주관하는 진괴립은 다른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풍모의 사내였다. 더부룩한 머리에 길게 기른 수염, 형형한 눈길이 인상적인 예술가 스타일이었다. 말 쓰는 적었으나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정확하고 무게가 있었다. 여긴 주로 한자 비문을 새기지만 가끔 조선글도 다루지. 진괴립이 말을 이었다. 조선족들도 예전에는 한자를 주로 썼지만 요즘 들어 점차 변하고 있어. 한족들이 조선글을 잘 모르다 보니 컴퓨터로 출력한 걸 그대로 새기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지. 다른 공부는 몰라도 셋째에게 있어 붓글씨는 취미이자 재주였고 심지어 고집이기도 했다. 다른 형제들도 습자는 했지만 유독 셋째만은 방과 후에도 신문지를 펴놓고 붓글씨를 쓰곤 했다. 마을에서 명필로 소문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에게 한 획 한 획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붓글씨 책을 구해다 주시기도 했다. 그렇게 련만 붓글씨 실력이 고중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셋째에게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는 진괴립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셋째의 직속 상관이자 전시회 출품하는 소예가이며 조각가였다.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지 의아했던 셋째는 그의 작업실을 보고 그 의문이 무너져 내렸다. 탁 트인 공간에 여러 가지

0: 가지 서예 작품, 전통 그림, 돌 조각들이 줄무더니 진열되어 있었고 갖가지 도구들이 구전하게 갖춰져 있었다. 시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좋은 작업실을 공짜로 쓰며 작품 창작과 수익 창출을 병행했으니 꼭 먹고 알먹기였다. 작업실의 완성작과 미완성작들은 셋째에게 예술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용기를 내어 시내에도 작품이 있느냐고 물었고 진규립은 형형한 눈으로 셋째를 보며 시내 어느 가도 공원에 글을 새긴 돌 조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1: 아, 배우고 싶어서요.
0: 세제는 난참을 감추려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는 합장까지 하며 머리를 숙였다. 진짜 배우고 싶기도 했고 사과의 의미도 있었다. 진괴립은 개의치 않고 가르쳐 주었다.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기초부터 붓글씨의 원리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명가의 습자책도 빌려주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셋째는 그때가 자신에게 큰 행운이었음을 깨달았다. 고중도 마치지 못한 그가 예술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예와 조각을 배웠으니. 비석 조각 작업을 익히던 중 그는 진괴립의 작품이 있다는 공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눈앞이 확 트이는 경험을 했다. 작업실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화강암의 불규칙한 형태와 조서의 유려한 곡선이 주변 자연과 하나 되어 숨쉬고 있었다.
1: 이런 예술도 있구나
0: 하는 생각이 든 것이 그때였다. 그 후로 셋째는 돌 조각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고 마침내 진괴립의 인정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위사장의 신임을 얻은 것이었다. 세제는 진괴립의 분부대로 돌에 글씨를 새기는 일을 맡았다. 진괴립은 대부분 시간에 자신의 작품에 매진했고 회사의 일은 가끔 큰 비석 제작이 들어올 때만 살폈다. 그럼에도 위사장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만큼 위사장은 인재를 중시하는 상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째는 서예와 조각 실력이 제법 성숙되어 가끔 자그마한 돌에 자신의 글씨를 새겨보기도 했다. 이렇게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일이 생겼다. 별로 크지 않은 돌에 오른팔을 살짝 다쳐 병원에 가보았더니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발을 다친 후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셋째는 작업장에서 빈둥거리기보다는 이참에 시내에 들어가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3년 차로 배달을 하던 친구의 새집에 잠시 머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나마 시내 변두리에 단층집이 가능할 것 같았다. 소설 아버지의 산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허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난 아프지만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이 오행학 각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해 나쁘면 그냥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상승시한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뇌보신환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뇌를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장건 것이 아니라 콩팥이란 신입니다. 예, 신. 콩팥을 건강하게.

0: 한다 이 말입니다. 광파증 우리 중에서 말할 때는 쓴주 장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이 정기를 광파체다 저축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저축해야지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얘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정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 다음 콩팥은 주성파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팔육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 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네보진 않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는가 뭐, 예, 내간 질세 있어가지고, 예, 녹공세 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자란데도 이래서,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모가 그렇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 머리가 어지럽고, 예, 허리 휑함이, 눈이 뻥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예,
0: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하게는, 예,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2: 예, 이거는, 이전에 된다. 그래, 약 먹으면 먹을 때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0: 약이 그러지 잘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2: 예. 그래, 건네보시나는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넉 달 넘어, 이건 다섯 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가 도저히 잘 된다. 예.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허리 힘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동시 행하던 것도 나사지고 예, 동시 네. 예, 허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라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2: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때는 예, 한 날에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예, 우리 서빈이 사다가도 옷을이 하루 저녁에 두고도 얼마나 못하는지 모른다. 그게 네. 밤이 더 합니다. 밤이 네. 더 잘 수 없습니다. 어제 네. 못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다지 못하겠습니다.
0: 슬시 공파지와 한 사람들 밤이면 더 합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0: 네, 예, 밤은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털 싸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만 합니다.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2: 아,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0: 네, 그런
2: 밤에 바쁩니다. 식은땀이고 맨 안에 용색이 납니다.
0: 네. 콩팥이 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2: 예, 그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돼서 예, 밤은 그래도 톡 잘 간다. 한
0: 그걸 치료해야 된다.
2: 예, 이거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침침함이 어떤 때는 맨안이 두근두근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이건 지금 많이 해결보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네. 없어질까.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담어 달자고 하니까 되나 이 그래 정신하고 이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단원민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서 예, 약은 많지 않아서 예, 단원민들 활동에 참가해서 예, 약 달려고 합니다. 예, 네. 꾸준히 치료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뿐만 아니라 쓴주구성수입니다. 콩팥이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면서 쓴주구성수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골수

0: 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콩팥이 건강해야 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1: 네.
0: 콩팥이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1: 양꾼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저도 이제 뇌경색 후주로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귓골이 뻣뻣하네. 아, 그래서 소리 영 자주 나옵니다.
0: 네.
2: 그래, 가슴도 떨림도 나고 이래 고생하다나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의보시아 듣고 먹고 있는데 아, 자꾸 왜 어지럼증하고 가슴 떨림증 이게 지금 왜 많이 나타냈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밤섭에는 내다 뻗어 그냥 화장실 당했는데 근해보시 한 번부터 이전에는 서면 한 번 봤다고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 해봤는데 예, 근해보시 한 후부터 한 번 서방내 많아지면서 코멘 다들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2: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머리 막아지고 사람이 정신 납니다. 이 집은.
0: 예.
2: 예. 나는 이게 호가도 때냐 좀 더 구조를 계속 멀리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0: 예.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 활동 좋아나서 이번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달 아,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예. 예, 콩팥은 100만 단계의 선당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선당원이라는 거는 우리 선효출,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선효과. 이런 선당원이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1: 네, 양본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3: 예, 또 왔습니다. 예. 저도 그제 봤으면 오늘 한답니다. 내가 저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먹기 전에, 그냥 어떤 저녁에 자다,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더 한다. 그래서 저녁에 자지 못하지. 그래, 그런, 소변 자수하자, 자수. 병원이나 건사하니까, 썬이 영 나쁘다 하겠다. 썬이 나쁘다, 소변 자수하려니까,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한 100번 나간다. 아, 그래, 거기다가 또, 건망증이 있어라서야.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제가 해놔서 한참 지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에서 살아갈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면 딱 같이 싸우면 싹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은 좀 더워가서 생기면 더워가서 생겨도 어때는 더운 거 고통 딱 잊어먹으면 싸고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운덕이 약간 증가되는지 어쩌면 기운덕이 영조하듯이 무슨 좋아가지고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려고 거리가 나는 지금 아프고 그래도 어떻게 금방 기운덕이 좋겠어. 그러는 게 지금 요즘에 이거 먹은다 벌써 한 달은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또 지금 기운덕이 약간씩 증가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또 나는 저는 그냥에 허리 아프게 왜 큰 문제인데 이게 우리 아픈 거 가서 검사하니까 병원에서 선을 넣었다. 나는 골골로 그런 거 해서 골골 치료를 한대 해야 되고 선을 넣고 허리 아프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가슴이 항상 기운하고 심장도 아무것도 과해졌겠다. 그런 게 이 약 먹고 요즘에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하나 좋아져서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바람을 그 할 때, 주머니 쌍기던 느낌이 있으면 바람을 그 할 때 그 좋다는데, 요번에 또, 예, 설에 난 이번에는 말 샀다 그런다. 일곱통 써, 뭐, 일곱통 써야겠거든.
0: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셔서도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싸면은 내 돈에 맞춰서 제일 감지하게 싸겠는가, 예, 전화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 다음,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게 콩팥에 있는, 우리 콩팥이란 게 이 열콩은 납작한 거 딱 떼게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시엔이란 게 있습니다. 선상시엔. 여기에서 선상시엔수라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1: 우리, 예, 우리 아저씨 금년범이 도지질라가다 둘러시도 던져줬습니다. 그러네, 일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 병원에 답답했는데 가서 CT 할까 녹음 쌓여 왔답니다. 네. 그래서 치료했는데 그 후에 그냥 꼬리 그것이 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다. 그래서 야, 뭐 다른 거 써도 그저 그렸을 때다 얘 그냥 정신 아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냥 정신 어지럼증이 나고 얘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 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덜이 알겠대다. 그래서 얘 그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거리시하고 거리에다가 두꺼비 시원한 갖고에 머리 무겁고 정신 아이 나던 게 그게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맥이 없어서 얘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사파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것도 쓴 다음에는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게 신기하게 그녀 보신 아니도 맥이 나더란다.
2: 그리고 맥이 나는 약입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놀라람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인이 또 찾았습니다. 남자들이 또 어제 거진 다 전열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 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약 전남에는 우선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사뭇 폭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꼴이 좀 신한단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에 맥이 온단다. 그래도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 댕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건네 보신 한이 이 뇌경사기랑 온 사람에게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효과 영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을 때에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개입니다.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네, 건네 보신 한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징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 대증이라며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건네 보신환 우대 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뒤정치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의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의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석 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평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 되던 사람들은 140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돼 있죠. 예?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뒤정치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네,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수고해야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2: 네.
4: 예, 손도 예, 그것도 섭이 달라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2: 네.
4: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2: 그렇죠.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그저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저 이 놀라서, 예,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2: 네.
4: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자문합시다. 이, 이건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자는 한답니다. 예.
2: 네.
4: 예, 이런 분은 이것으면 어떻습니까?
2: 일단 투석을 했다면 요독증입니다. 예. 시기간이 7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질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예. 쉼터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이 퍼집니다.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0: 계속해 하기 때문에 면역력 증이 있는 사람들 거 이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약 쓰십시오. 이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1: 안전하게요. 예.
0: 네.
1: 그래서 내 지금 내 구비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린다. 이게 바로
0: 네.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간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간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간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야, 주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하고 붓기미 소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서 내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에 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아이디던 게 이번에 입간 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이롭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던 게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까 이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지금까 지금 이 간이
0: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3: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다가 어떤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떤은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할 거 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간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간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맞이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함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을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첫 곡으로 박훈렬 작사 박준현 작곡의 사랑꽃 한송이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시작과 도약이 땅입니다. 날아치는 연변처럼 우리 꿈도 자유롭게 펼치길 기원합니다. 김동만 작사 남유령 작곡의 날아치는 연변을 도명일 전혜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리움은 마른 장미 같다. 형체는 시들어서도 향기는 오래갑니다. 아래 유영호 작사, 조령원 작곡의 그리움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공석의 고향길은 마음의 지도가 되어 현실이 길라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 김광현 작사, 문영덕 작곡의 고향 가는 꿈길을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괜히 기쁨을 넘어 주변을 밝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아래 설병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웃음은 축복을 김문우, 최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 사랑이 발효된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아래 황원선 작사, 이찬수 작곡의 김치 타령을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조사 하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정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길 그 자체로 우리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걷습니다. 하지만 가장 찬란한 순간은 결코 혼자일 때가 아니죠.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그 순간 비로소 여행길이 따뜻해집니다. 함께 걸으며 나누는 작은 웃음,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대화, 어깨에 기대어 느끼는 체온, 그 모든 것들이 여행을 기억이 아닌 추억으로 만들어줍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느리게 걷기로 약속하는 일이죠. 그래서 함께 걷는 그 길 자체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 아닐까요?

발걸음, 향긋한 국물 한 그릇이 건네주는 위로, 여행지 작은 식당에서 만난 따뜻한 한 끼는 몸속 깊이 스며들며 피로를 녹여냅니다. 매운 음식이 땀을 내며 속을 후끈대우고 달콤한 디저트는 우리를 미소짓게 만들어주죠. 여행 중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닌 그곳의 언어와 정서를 담은 위로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확실한 힐링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발견하고 맛있다고 웃을 수 있는 시간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연변의 맛 순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에서는 연변을 찾는 관광객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특별한 음식, 바로 연변의 대표 향토 음식인 순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오늘 시간과 함께 하시면 순대의 유래부터 종류, 만드는 방법, 그리고 순대가 지닌 효능까지 한 시간 가득 알찬 정보로 채워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순대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변에 여행 오신 분들은 순대를 한 번쯤 드셔보셨을 텐데요. 순대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었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순대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 환경에 순응하며 농업, 어업, 수렵, 채집, 목축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짐승의 배리나 해물, 통이 큰 채소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음식감을 넣고 익혀먹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순대의 원형이 된 것이죠.

가장 오래된 기록을 살펴보면 기원 6세기 초엽에 나온 중국의 농업 문헌이죠. 제민 요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의 피와 양고기 등을 다른 재료와 함께 양의 창자에 채워넣어 삶아먹는 법이 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1500년 전부터 비슷한 음식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서양의 경우 옛날부터 축산업이 발달해 고기가 흔했기 때문에 소시지가 발달되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잘게 갈아서 소금에 절인 뒤 돼지 창자 속에 가득 채워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서양과 달리 농경 중심의 생활을 해왔기에 고기가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창자 속에 약간 붙어있는 돼지고기나 돼지피도 버리지 않고 여러가지 채소와 쌀, 피 등을 함께 넣어서 알차고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었다.

네, 순대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방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수 감상하신 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순대의 다양한 종류와 정성스러운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변의 맛, 오늘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순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변 순대는 종류가 다양하고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순대하면 흔히 돼지 창자에 여러 재료를 넣은 것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순대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고 합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소로 쓰면 고기순대라고 부르고 돼지피를 소로 쓰면 선지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의 벨로 만든 소벨순대, 양의 벨로 만든 양벨순대도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나 해물을 이용한 순대도 있는데요. 낙지순대, 명태순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넣고 찌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채소를 이용한 순대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고추순대, 가지순대, 배추순대 등등이 있습니다. 통이 큰 고추나 가지, 배추 잎속을 파내거나 데쳐서 그 안에 쌀과 다진 고기, 채소를 넣고 찌면 훌륭한 야채순대 요리가 완성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순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을 잘 알아두신다면 일반 가정에서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순대는 우선 주 재료인 창자 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자는 짐승의 소화 기관이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에도 욕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자를 뒤집어서 큰 그릇에 담은 후 굵은 소금으로 주물러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자의 한쪽 끝을 수도꼭지에 끼우고 물을 틀어 손으로 흩어내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줍니다. 손질이 끝난 창자는 적당한 길이로 자른 뒤에 한쪽 끝에 깔때기를 끼우는데요. 그리고 속재료를 가득 채우고 이때 속재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흔히 두부, 녹두나물, 찹쌀밥, 돼지고기 또는 돼지피, 표고버섯 등을 넣고 마늘, 후춧가루, 생강, 소금으로 양념을 하여 잘 버무립니다. 속을 채운 순대는 펄펄 끓는 물에 삶아내면 되고요. 그런데 이때 속이 새지 말라고 양쪽 끝을 실로 묶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순대가 익으면서 속에 공기가 팽창하여 옆구리가 터지기 쉽답니다. 그래서 경험 많으신 분들은 순대가 익을 때 이따금씩 꼬챙이로 찔러주어 공기를 빼준다고 합니다. 사실 순대는 끓는 물에 들어가면 익으면서 양끝이 자연스레 오그라들기 때문에 꼭 끝을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변 특색 음식 순대는 연변의 크고 작은 음식점에 가면 흔히 드실 수가 있고 특히 연길 서시장에 가면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순대들을 한 번에 드실 수가 있는데요. 특색 음식과 함께하는 여행으로 여행의 묘미를 한껏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연변 특색 음식 순대는 맛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효능과 영양학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 순대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순대는 여러 가지 육류와 채소가 골고루 혼합되어 있어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동식물성 식품이 균형 있게 배합된 우수한 영양식품입니다.

순대 한 접시는 약 400칼로리의 열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콩나물 국밥 한 그릇에 맞먹는 영양가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순대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비타민 B는 숙취 해소, 간 보호, 그리고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독성을 해소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또한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이나 어지러움증에 도움을 주며 어린이나 여성, 임산부에게도 매우 적합한 영양식품입니다.

다만 빈혈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순대나 선지국을 드신 후에 홍차나 녹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점은요, 순대의 붉은색을 결정하는 선지는 섬유질과 비타민C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대에는 선지와 함께 우거지, 배추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듬뿍 들어감으로써 음식궁합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순대국을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고 막걸리를 곁들여 드신다면 순독이나 납독 등 환경공해에 따른 독성의 체내 축적을 막거나 풀어주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버릴 것 하나 없이 모두 건강과 맛으로 승화시킨 순대. 연변에 놀러 오시는 관광객들께서 정갈한 순대 한 그릇 드시며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여행 중 제일 지치는 순간은 예상치 못한 호기일 때죠. 그때 만난 동네 포장마차의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위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은 낯선 곳에서 느끼는 외로움마저 감싸 안아주는데요. 음식을 먹는 그 잠깐의 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죠. 혼자여도 괜찮고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한 끼가 주는 평화로움, 그것이 여행이 주는 진짜 힐링임을 음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행길에도 힘든 날이 있기 마련이죠. 비가 오거나 길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 하지만 그 순간들도 결국 여행의 맛이 아닐까요? 고단한 날도 내 삶의 자양분이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걷다 보면 앞으로는 더 좋은 날들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의 여행 가이드 여기에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순화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특별한 그대, 그리고 그대로 인해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장백산의 웅장한 자태와 신비로운 천지는 수많은 시와 노래의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류은정 작사, 리창훈 작곡의 박소연 가수가 부른 장백산 천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장백산의 웅장한 산세와 맑은 물줄기를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박소연 가수의 시원하고 맑은 목소리가 장백산천의 웅장한 풍광을 더욱 생생하게 펼쳐 보입니다.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동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동 동의가정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행복한 가정의 정겨운 모습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타령으로 풀어냈습니다. 어화동동 동의가정,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리홍국 작사, 오영열, 김혜연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주며 그 추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가슴속 깊이 간직한 그리운 추억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한 해의 중앙에 자리한 6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상반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네 하는 탄식이 어김없이 따라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게 두렵고 젊은 세대와의 단절이 느껴지며 한때 우리 안에 넘쳐나던 생동감과 열정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아서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직시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오직 현재만 살아도 고민은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불필요한 후회와 불안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 주변의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에게는 지혜로운 좋은 자이자 든든한 스승이 돼주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정신적 길잡이가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던지곤 하죠. 30대 내내 자신만의 속도와 계획으로 단단한 성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채 앞으로 나가다가 인생의 거대한 변수가 불쑥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40살 여성입니다. 너 그러다 혼기 놓친다. 남들 다 아는 결혼 너만 왜 그렇게 유난이야? 명절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친정 엄마의 잔소리는 제 40번의 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애타는 닭다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제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요즘 기준으로 치면 좀 신중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나이였고 예전 기준으로 치면 저 집들은 대체 왜 안 간대? 라며 수군거릴 한참 늦은 나이. 그렇게 35세 끝자락에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그리고 올해로 어느덧 결혼 5년 차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가진 직업이나 직장에 대단히 절실하게 꿈꿨던 직업은 아니었어요. 철이 돌 무렵 제 가치관 최상단에 자리 잡았던 키워드 바로 안정성 하나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을 채워주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울타리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왔어요.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긴 했지만 그럼에도 치열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직장에 대해 묘한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전우애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증명해준 유일한 든든한 배경에 대한 애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누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멱살이라도 잡고 대들 만큼 이 직업이 소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단단히 쥐고 있던 제 커리어의 멱살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존재에게 잡혔지 뭡니까? 아주 작고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게 말입니다.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갈 당시 저는 예비 신부들이 흔히 하는 드레스나 웨딩홀 고민 따위는 접어두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어요. 거의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최종 통보나 다름없는 어조였습니다. 내 커리어가 끊길 바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든 상관없이 나 이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아이를 가지자는 말은 당분간 하지 말아줘.

보였겠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딩크를 선언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반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그리고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지금의 나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의 이 확고한 생각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면 결혼을 진행하고, 만약 남편의 인생 계획에 아이가 무조건 1순위라면 지금 당장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세상 단호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분이 정말 좀 당돌한 편인 것 같은데요. 당시 남편은 저의 기세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뜻을 존중한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은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제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일이 좋고 저의 주말이 좋고 저의 통장 잔고와 커리어 궤적이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석 달 전 제 완벽한 계획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작디작은 가능성을 뚫고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 축복이다 라는 감정이 아니었죠. 이런? 어쩌지? 올해 하반기부터 치고 올라가야 할 큰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기뻐서보다 무섭고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앞섰죠.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거의 동네 잔치를 열 기세였고요. 시댁에서는 몸이 좋다는 온갖 보약과 영양제들을 택배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있어요. 사실 남편은 작년부터 은근슬쩍 지나가는 말로 아이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내 친구 상사의 애기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 우리도 나이도 먹기 전에 한 명 있으면 집안이 북적이지 않겠어? 진짜로 아이가 생기니 남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퇴근길에 뜬금없이 아기 신발을 사들고 오질 않나. 배에 대고 혼자 조잘조잘 말을 하지 않나. 저 빼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예요. 다들 환하게 웃으며 저를 축하해주는데 그 축제의 중심에 선 주인공인 저는 혼자 가면을 쓴 것처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까지 남은 몇 달 그리고 출산 이후 적어도 1년의 시간 동안 과연 내 일자리가 나를 그대로 기다려줄까? 이 차가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흔이라는 나이에 팀장급 혹은 핵심 실무자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같은 위치는 더 고약하거든요. 제가 자리를 비운 1년 사이에 제 밑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서른 중반 화로 같은 후배들이 제 의자를 차지할 거거든요. 1년 뒤에 복직했을 때 제 책상이 화장실 앞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더라도 핵심 프로젝트에서는 배제된 채 애기 엄마니까 편한 부서로 가세요 라는 배려를 가장한 유배를 당할 확률이 99%입니다. 그 배려를 받는 순간 제 커리어는 생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회사 밖에 목소리들이었어요. 벌써부터 제 귓가에는 이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이나 부모님들 또는 부모에게 맡겨두고 허겁지겁 출근하려는 저를 향해 쏟아질 사방의 비난들. 애엄마가 돼서 극성맞게 일만 챙기네? 아유, 애가 불쌍해. 부모님들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엄마가 돼서 이 정도 희생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해. 자식의 행복을 위해 엄마의 자아 정도는 기꺼이 갈아 넣어야 정상적인 모성애라 규정짓는 사회적 공기 속에서 제 직업을 지키겠다는 욕망은 순식간에 이기적인 독종 여자의 욕심으로 둔갑해버릴 것 같으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 죄책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4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게 찾아온 이 아이를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밤잠 설쳐가며 잘 키워낼 겁니다. 그런데 뇌와 행동은 그렇게 세팅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의 저울은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현재 저는 솔직히 제 뱃속에서 세포가 분열하며 자라고 있다는 아이에 대한 애틋한 모성애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일자리는 잃지 않겠다, 내 커리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엄마가 될 제목인가? 이런 냉정하고 이성적인 마음 상태로 어떻게 한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고 덤비는지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돼요.

이러다 정말 일에만 미친 냉정한 엄마가 돼버릴까봐 덜컥 겁이 납니다. 아이의 기억 속에 제 존재가 그저 맨날 피곤해하면서 일만 하던 사람, 돈은 벌어오지만 온기는 없던 엄마로 비추어지는 쓸쓸한 어른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밤마다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어요.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생각을 바꿔보기로 노력하고 있어요. 일에 미친 냉정한 엄마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일에 미쳐서 자기 분야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은 40살 커리어 우먼 엄마라니 꽤 멋진 캐릭터 아닌가요? 아이의 동년에 하루 종일 집에서 간식을 챙겨주는 엄마는 못 되더라도 자기 일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해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 근사한 조기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흔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끼어들었어요. 이 아이는 제 일자리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제 밋밋했던 안정적인 삶에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후자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제 몫인 것 같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일 포기 못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인 것을. 저희 좋은 인생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사연 듣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게 사연자가 엄마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지극히 평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성애라는 게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 찌르르 하고 한순간에 완성돼서 내려오는 절대적인 마법 같은 게 아닌데요. 핏줄이 당긴다는 말도 결국 키우고 살을 부비고 그 아이가 내 인생 루틴에 스며들면서 서서히 다져지는 정감의 또 다른 이름일 겁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온 사연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스러움은 지극히 당연한 방어기제인데요. 스스로를 뭐 냉정하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일도 인생의 타이밍도 자신의 뜻대로 돌파해온 사연자의 내공 믿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스러운 방해꾼과의 공존 역시 사연자만의 가장 쿨하고 멋진 방식으로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 남겨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웬그리아의 작가 그러너 호르커의 라슬로는 난해하고 긴 문장으로 독자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긴 문장은 문학적 스타일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고의 형식 그 자체입니다. 단편 소설집 세계는 계속된다는 참으로 라슬로다운 작품입니다. 이 책은 라슬로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그의 사상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창과도 같습니다. 9.11 이후에 깊은 생각하는 사람에서 출생의 비밀이 담긴 러시아 우주비행사와 다른 현실로 도피한 포르투갈 아동공에 이르기까지 라슬로는 세계의 변두리로 밀려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라슬로는 일관되게 종말과 파괴, 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책의 제목과 같은 단편 세계는 계속된다는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의 이미지를 빌어 이 세계에 닥친 종말과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편적 테세우스는 어딘가에 감금된 채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강연을 다루는데 그 강연장 너머의 세계에서는 이미 종말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구령조 교차로에서는 한 동시통역사가 속도, 능률, 복잡성을 상징하는 고가 도로 시스템을 목격하면서 상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숲의 내리막길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 연속되어 반드시 실현되는 파국을, 그리고 은행가들은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향하는 사람들을 다뤘습니다. 축복 없는 장소를 걸으면 신성한 가르침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세운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렇듯 라슬로의 작품 속에서 세계는 모두 재난, 전쟁, 죽음,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녔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인물들은 탈출하려다가 그 세계에 묶이고야만 하는 무한의 메베우스 띠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인물들은 방향을 잃거나 한자리를 빙빙 돕니다. 서 있는 헤맴은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려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선 채로 전 세계를 도는 인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언젠가 381 고속도로에서는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채석장을 떠나 숲속에는 오아시스 같은 궁전을 발견하지만 결국 떠나온 자리로 돌아오고야 하는 소년을 그렸습니다. 저 가가린은 처음으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인간인 가가린을 추적하면서 지구를 떠나려 하지만 결국은 장날에로 떨어지고 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종말과 끝이 다가오고 있는 혹은 다가온 이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탈출을 꿈꿉니다. 그러나 탈출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거나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만이 인간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모티브 중 하나인 그리스 철학자의 마음

물류전의 세계관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를 관통합니다. 속도에 관하여는 지구의 자선속도를 넘어서려 할수록 인간은 결국 지구의 속도에 맞추고 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세계를 넘어서 존재할 수 없고 결국 자신 앞에 주어진 현실, 이 순간 세부 분야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는 현실이라는 미궁에 갇힌 존재입니다. 모두 다해서 100명의 사람에서는 오래전 성인의 말씀도 100명의 입을 거치면 원래의 아우라를 잃고 말 듯 역사는 재해석과 재구성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세계는 끝나도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의 인물들이 미궁을 헤매듯 문장도 출구 없이 질주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마침표로 끝납니다. 이러한 21개 독특한 이야기는 미묘하게 서로 조응되며 끊임없이 흥미를 자아냅니다. 언어와 사상이 인간의 곤경과 좌절의 부단히 충돌되어 중단되더라도 여전히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세계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 라슬로 이름처럼 긴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종말론적 문학 탐구입니다. 그 대답은 독자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고 선견 지명이 있는 작품을 남긴 작가. 더불어 라슬로의 작품에는 이외에도 더 많은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더욱 사색적이고 정교하게 조율된 어조를 채택하며 동양을 바라보기도 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작품상, 제76회 미국 영화 대립전 골든글로브상, 음악 코미디 부문 최우수 작품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영화 그린북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동적인 전기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인종 격리 제도가 엄격하고 인종 차별이 심각했던 1962년 미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미국 남부 순회 공연 여정을 축으로 부드럽고 차분한 서사로 흘러가며 흑인 피아니스트와 백인 운전기사 사이에서 인종, 계층, 신분의 차이를 넘어 싹튼 진정한 우정을 그려냅니다. 비극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평등, 존엄, 이해와 구원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펼치며 역사의 아픔을 직시하면서도 마음 깊숙이 따뜻함과 긍정적인 힘을 전달합니다. 이 영화 이야기는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신분과 지위, 성격이 반이한 두 인물이 고용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 토니 발레론가는 사회 하층에 사는 이탈리아계 백인입니다. 그는 클럽 경비원으로 일하며 성격은 거칠고 소박하며 의료는 있지만 성미가 급해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생활이 무설제했고 당시 사회 풍조의 영향으로 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인 수리공이 사용한 컵은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을 정도였습니다. 클럽 리모델링으로 일자리를 잃은 토니는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높은 보수가 필요해 급히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주인공 돈 셜리는 전 미국의 이름을 알린 재능 있는 흑인 피아니스트입니다. 뛰어난 음악 재능을 갖춰 어린 시절 소련 최고 음악원에서 학습했고 젊은 나이에 세계 무대에 올라 백인 엘리스트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는 카네기 홀 우쪽 고급 아파트에 홀로 살며 언제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했고 고결하고 낯선 분위기를 품은 예술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깨고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었던 돈 셜리는 뉴욕을 떠나 인종차별이 더욱 심한 남부로 가 두 달간 피아노 순회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위해 운전기사이자 조수, 호위 역할을 할 동행인이 필요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토니가 이 일에 지원했고 높은 보수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돈 셜리도 토니의 실행력을 높이 사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출발 전 음반사 직원이 토니에게 흑인 운전자를 위한 그린북이라는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녹색 표지 소책자가 영화 제목의 유래입니다. 당시 미국 남부에서 흑인이 출입할 수 있는 호텔, 식당, 주유소 등을 상세히 적은 이 책은 흑인의 남부 여행 유일한 길잡이였으며 인종 불평등 시

0: 가슴 아픈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토니가 녹색 차를 운전하고 돈 셜리를 태운 채 시련이 가득한 남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 초반 두 사람은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분과 계층, 인식의 큰 차이로 서로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연장에서 약속한 피아노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평소 성미 급했던 토니가 처음으로 타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웠습니다. 돈 셜리도 토니의 의롭고 착한 본성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시적이고 부드러운 말로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법을 가르쳐주며 거친 토니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토니는 돈에게 치킨을 권하며 평범한 사람의 소박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고 돈은 자신의 교양과 식견으로 토니에게 절제와 존중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을 겪으며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남부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심각한 인종차별 현실이 돈 셜리를 아프게 했고 토니의 편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은 창반은 연주가이자 뛰어난 예술가였음에도 피부색 때문에 끝없는 불공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연주는 허락하지만 식당 사용은 거절당하고 호텔에서는 좁고 낡은 창고를 분장실로 쓰게 했으며 백인 관객과 수영장, 화장실을 함께 쓸 수 없었습니다. 해질녘 흑인이 머물 수 없는 마을에 들어가 경찰에게 부당하게 잡혀 모욕당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는 박수갈채를 받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언제나 차별받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는 흑인이지만 엘리트 신분으로 평범한 흑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재능이 뛰어나지만 피부색 때문에 백인 사회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언제나 홀로 외로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토니는 그의 외로움과 고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여행 내내 토니는 돈을 위해 불공정한 대접에 맞서며 그의 존엄을 지켜주었고 돈도 토니의 곁에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용기를 내 항가하며 자신의 원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순간 가장 큰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공연에서 호텔 경영자가 다시 돈을 차별하며 식당 출입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돈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토니의 지지를 받아 오랜 시간 준비한 공연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예술을 연주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흑인 전용 술집에 갔고 돈은 편견과 신분에 속박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음악을 마음껏 연주하며 진정한 인정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서로 구원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 관계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토니는 모든 인종 편견을 버리고 부드럽고 깨달은 사람이 되었고 돈은 마음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세상의 따뜻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린북은 격한 갈등을 과장하거나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고 섬세한 서사로 미국의 역사 인종차별 문제를 직시하고 두 평범한 인물의 만남과 우정을 통해 평등과 존중의 힘을 전달했습니다. 돈 셜리는 우아함과 재능으로 편견에 맞서 존엄을 지켰고 토니는 착함과 의리로 편견을 깨고 포용과 이해를 배웠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에 대한 성찰이자 인성에 대한 찬가입니다. 부드럽고 힘이 넘치며 치유와 깨달음을 주는 이 작품은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영원한 고전으로 여러 번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길 바랍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목소리)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 책임자가 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여드립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고향련의 글입니다. 시음떡의 향입니다.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건넨 반찬 통 뚜껑을 여는 순간 톡 쏘는 새콤달콤한 향이 순식간에 방안을 가득 채웠다. 포슬포슬하고 동글 납작한 모양의 서리끼나 짐 숨결처럼 새하얀 쉬움떡이 들어있었다. 막 시루에서 꺼내는지 아직 남아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코끝을 간지리자 잊고 있던 기억이 꿈결처럼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부엌에 김 서린 창문, 그 안에서 떡 반죽하던 할머니, 뜨거운 김에 데이며 솥에서 떡을 급히 꺼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쉰떡이라니, 그 지독한 냄새의 주인공을 내가 마주하다니. 내 고향 연변에서는 발효된 것을 쉬었다라고 표현하기에 맵쌀가루에 발효된 감주를 넣어 만든 증편을 쉰떡이라 부른다. 어린 시절 우리 집 부엌에는 새벽마다 시큼한 냄새가 가득했다. 할머니가 직접 쉬움떡을 만들어 연길에서 가장 큰 장터 서시장에서 팔았기에 우리 집은 동네에서 쉰떡집으로 불렸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떡 장사를 시작해 집이 재개발로 이사를 가기까지 아마 떡 장사를 10여 년 했을 것이다. 골무떡과 만두기도 함께 만들었지만 절묘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일품이라며 모두가 극찬하던 쉬움떡이야말로 할머니의 대표작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전날 저녁부터 쉬움떡을 만들 준비를 했다. 하얀 맵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으며 살살 저어 익 반죽하고는 감주를 넣어 가마솥 아랫목에서 발효시켰다. 새벽이 되면 반죽이 부풀며 술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그 냄새가 알람이 되어 할머니와 어머니는 잠에서 깨곤했다. 무쇠솥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동글 납작하게 쪘다. 갓 쪄낸 떡은 하얀 구름처럼 포슬포슬 부풀어 올랐고 그 위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고명을 곱게 뿌린 뒤 참기름을 발랐다. 간식거리가 귀하던 시절이라 친구들은 너는 맨날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며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쉬움떡이 정말 싫었다. 백설기처럼 부드러운 것도 찰떡처럼 쫀득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식감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거북했던 건 코끝을 찌르는 낯선 신내였다. 나에게 쉬움떡 냄새는 매일 맡아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다. 쉬움떡이 싫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맞벌이 부부였던 부모님은 할머니까지 모시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늘 바빴다. 특히 어머니는 출근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까지 도맡아야 했다. 지금처럼 가전제품이 잘 갖춰져 있던 시절도 아니었기에 부엌에서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목욕물을 끓여서 마련해야 했다. 게다가 물을 아껴야 한다며 매일 저녁 가까운 강가로 나가 가로등 불빛을 의지해 손빨래를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해가 뜨기 전에 떡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무게를 다 아는 듯한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며 일어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유난히도 안쓰럽게 보였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머니 일을 도와야겠지만 뜨거운 김에 데여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나는 그놈의 떡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생하는 것만 같아 쉬움떡이 더 미워졌다. 나는 쉬움떡과 평생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마음속에 높은 담을 쌓았다. 떡을 팔 때도 안 먹던 떡을 할머니가 떡 장사를 그만둔 뒤로는 더더욱 입에 댈 일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여기서 직장 생활까지 하게 되자 쉬움떡을 먹을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한 쉬움떡. 타국에서 고향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건넨 마음이 느껴져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떡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폭신하고 말랑말랑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기운이 입안을 감돌더니 곧 고소한 맛이 따라왔다. 오래 먹은 된장처럼 깊고 담백한 풍미가 번졌다. 쉬움떡이 이렇게 맛있던 떡이었나. 분명 이 맛이 아니었는데. 고개를 갸웃하며 남은 떡도 덥석 입에 넣었다. 떡 향기가 혀끝을 간지르며 입안 가득 퍼졌다. 그렇게 싫었던 쉬움떡의 신맛이 이토록 정겹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옛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침마다 떡을 한 점 물고 학교에 갔으면 어머니가 따로 밥을 차릴 필요 없었겠는데 나는 떡은 죽어도 싫다며 꼭 밥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철없는 고집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루는 밥 대신 쉬움떡이 올라와 있었다. 또 떡이야? 나 밥 먹을래. 투정을 부리며 접시를 엎자 쉬움떡이 바닥에 툭툭 흩어졌다. 이 아까운 걸. 어머니는 묵묵히 쉬움떡을 주워 자신의 밥그릇에 담고는 다시 밥을 지었다. 할머니가 나의 행동에 언짢았는지 이놈의 떡 장사를 그냥 확 그만둬야지. 온 가족이 무슨 죄냐? 라고 했다. 떡 장사를 그만두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죽을 먹어야 할 걸요? 하하, 얘가 또 죽은 죽어도 싫다고 음식 투정을 할 거고. 어머니의 우스갯소리에 할머니가 크게 웃었다. 손녀를 밥 먹이려면 떡 장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네. 그 뒤로도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에 깨어나 할머니가 떡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쉬움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내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 시절의 쉼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쉼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가족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였음을 이제는 알 것 같다. 최근 어떤 기사에서 맛의 획이라는 말을 읽었다. 한 다국적 식품 기업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잊을 수 없는 음식 활동을 진행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을 재현해 선물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치매로 자기 이름과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유년 시절의 음식을 맛보는 순간 옛 기억을 또렷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고향,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까지 추억의 음식이 잊고 있던 시간을 되살려낸 것이다.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을 다시 찾는다고 해서 맛의 획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내 지인 중 한 명도 어릴 적에는 시큼한 김치 냄새가 너무 싫어 수십 년 김치를 먹지 않았는데 50대가 되더니 이젠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김치가 좋아졌다고 한다. 맛의 회기를 경험하는 음식에는 즐겨 먹었던 음식만이 아니라 한때 싫어했던 음식도 포함되는 것 같다. 어릴 적에는 몰랐던 맛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음식이 나도 있다. 세상에는 더 맛있는 음식도 더 고급스러운 재료도 넘쳐나지만 이상하게도 내 혀는 오히려 오래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토속적인 맛을 찾아 헤맨다. 예전엔 쓰다며 뱉어버리던 두릅의 쌉싸름한 맛이 요즘은 그렇게 좋고 썩은 냄새 같다며 밀쳐냈던 청국장이 지금은 너무 구수해 주말이면 일부러 멀리 있는 식품마트까지 찾아가 사오곤 한다. 왜 싫어했던 음식을 수십 년이 지나서 찾게 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옛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입맛에 남아있는 깊은 뿌리 때문은 아닐까? 중국 조선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대대로 전해진 음식을 통해 DNA 자체에 각인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맛의 회기는 단순히 혀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다. 고향의 맛에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 그 맛은 뇌속 어딘가에 보여있다가 문득 깨어난 활성세포와 함께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이리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신맛에 두 딸이 코를 찡그렸다. 나는 쉼떡을 하나씩 쥐어주며 웃었다. 한 번이라도 먹어보면 엄마처럼 이 향을 그리워할 날이 꼭 있을 거야. 옥수수 온면, 고추 순대, 연변식 된장국 등 여러 가지 고향 음식을 만들어주면 지금은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겨우 맛보기만 하지만 언젠가 먼 훗날 우연히 이 음식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두 딸은 문득 엄마의 고향 맛이라며 그리워하지 않을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쉼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시절의 쉼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쉼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70년대 추억 속에 가요. 김등만 작사, 정준갑 작곡의 산골에도 만풍년일세 보내드립니다. 푸른 산골에 풍요로운 풍년이 깃들어 온 마을이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가요. 시골의 희망과 행복이 가득 담긴 멜로디, 전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등만 작사, 김나무 작곡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우리 연변. 노래와 춤이 삶의 일부가 된 우리 고향. 온갖 흥겨움이 넘치는 연변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호철 작사, 림성어 작곡의 산골에도 거기 풍년일세 보내드립니다. 산골 곳곳에 풍요가 가득한 가요, 소박하고 따뜻한 정서의 이 가요를 림성어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석화 작사 안계린 작곡의 동동타력 보내드립니다.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가요입니다. 구수한 가락에 몸도 마음도 흥이 나는 가요. 오늘은 부부 가수 안용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동호 작사, 리련옥 작곡의 공원놀이 차차차 준비했는데요. 공원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놀이와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져 즐거움이 두 배가 되는가요? 안숙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70년대 창작된 한동호 작사 바구 작곡의 만년 버뚝 쌓아가자 준비했는데요. 모두 힘을 합쳐 튼튼한 버뚝을 쌓고 영혼이 평온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소망이 담긴 가요입니다.

이어서 조철 작사 허원식 작곡의 꽃피는 우리 살림 보내드립니다. 꽃이 만발한 시골에서의 소박하고 행복한 일상이 가사와 멜로디에 고스란히 담긴 이 가요와 함께 행복한 생활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보내드립니다.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악어 아가씨의 보호를 받으며 공원 깊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도 주주와 그의 친구들은 공원에서 더 많은 신기한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모험을 겪게 될 거예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주 일행은 마침내 무사히 대회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조주의 멋진 모음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주주의 여행 모험기 제4장 대형 얼룩뱀의 습격.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연잎 수레가 공원 깊은 곳으로 천천히 향했어요. 주주가 눈빛을 반짝이며 아그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아그 아가씨, 방금 공원에 대회가 있다고 하셨죠?
2: 아그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인차 그 대회장에 도착할 거예요.
0: 무슨 대회인가요? 농구 대회인가요? 쟁쟁이가 얼굴을 수레 밖으로 내밀며 물었어요. 쟁쟁이는 농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활공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마다 야외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멋진 농구 시합을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2: 쟁쟁아, 이 공원에는 파충류들만 살고 있잖아. 대회를 한다 해도 달리기 대회겠지. 종곤이 마치 정답을 맞추기라도 한 듯 콧대를 높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0: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어요.
2: 여러분들의 추측이 다 틀렸습니다.
0: 그럼 무슨 대회인가요? 조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궁금해서 물었어요.
2: 이때 두꺼비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0: 노래 시합입니다.
2: 알고 보니 오늘 이 공원에 사는 모든 개구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 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누가 목소리가 가장 크고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지 모두가 힘껏 겨루는 특별한 대회였거든요.
0: 조주는 노래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라서 노래 대회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날개라도 달아서 바로 대회장에 날아가고 싶을 정도로 들떴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서둘러 말했어요. 두꺼비 아저씨, 빨리 갑시다.
2: 걱정 마세요. 늦지 않을 거예요. 두꺼비 아저씨는 웃으며 수레줄을 조금 더 꽉 쥐고 속도를 조금 높였어요.
0: 다들 신나서 대회장으로 가던 길에 아그 아가씨의 시선이 길가에 놓인 돌 하나에 꽂혔어요. 그는 재빨리 꿈틀꿈틀 기어가서 입을 벌려 돌을 꿀꺽 삼키고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정말 행복해했어요.
2: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돌이 아그 아가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아그 아가씨는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주주 일행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정말 운이 좋은데요. 이렇게 크기가 딱 적당한 돌들은 보통 흔치 않거든요.
0: 아그 아가씨는 돌 옆으로 빠르게 기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입을 벌리려는 순간 뒤에서 주주 일행의 비명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2: 아그 아가씨가 급하게 뒤를 돌아보니 몸통이 몹시 굵고 긴 대형 얼룩뱀이 주주 일행에게 거침없이 달려들고 있었어요. 아그 아가씨는 이제 깨달았어요. 자신이 좋아했던 그 돌들은 모두 대형 얼룩뱀이 일부러 놓은 미끼였던 것이에요.
0: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가 돌을 먹으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방어력이 약한 주주 일행을 습격하려는 악한 속셈이었어요.
2: 대형 얼룩뱀은 큰 입을 벌리고 쟁쟁이에게 덮쳤어요. 하지만 쟁쟁이는 아주 명리했어요. 몸이 작고 날렵한 장점을 이용해 연잎 수레에서 땅으로 재빨리 굴러 내려왔어요.
0: 대형 얼룩뱀은 쟁쟁이를 놓치자 곧바로 주주에게 다시 덮쳤어요. 주주는 아직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두꺼비 아저씨 뒤에 꼼짝없이 숨었어요.
2: 두꺼비 아저씨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3: 너 이놈! 손님들한테 무리하게 굴지 마라!
2: 대형 얼룩뱀은 두꺼비 아저씨를 얕보듯 콧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0: 자기 자신도 지키기 벅찬 놈이 용행세를 하다니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보여주지?
1: 말을 마친 대형 얼룩뱀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몸통 절반 이상을 연잎수레우로 올렸어요. 주주 일행은 너무 긴장해서 숨을 참은 채 꼼짝하지 못했어요.
0: 그만해! 아그 아가씨가 황급히 달려가 대형 얼룩뱀을 힘껏 한 방 내리쳤지만 얼룩뱀은 재빠르게 피해버렸어요.
1: 대형 얼룩뱀은 우로 훌쩍 뛰어 올랐는데 몸이 연잎수레의 천장에 부딪힐 뻔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세게 내리쳤어요.
0: 대형 얼룩뱀은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연잎수레를 넘어 땅에 무겁게 쓰러졌어요.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서 모두는 그 순간을 자세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형 얼룩뱀이 스스로 균형을 잃은 줄로만 생각했어요.
1: 아가 아가씨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쫓아가 대형 얼룩뱀을 길가 바위 앞으로 몰았어요. 대형 얼룩뱀은 몹시 화가 나 계속 혀를 내뱉으며 으르렁거렸어요.
2: 아가 아가씨 조심해요.
0: 주주가 두꺼비 아저씨 밑에서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아가 아가씨와 대형 얼룩뱀이 맞서는 모습을 보며 몹시 긴장했어요.
1: 쟁쟁이와 총고는 뱀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몸통이 굵고 사나운 대형 얼룩뱀은 처음이었어요. 두 친구는 손을 꼽고 긴장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0: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씩 천천히 대형 얼룩뱀에게 다가갔어요.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를 위협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1: 그리고 두 갈래로 갈라진 혀를 아그 아가씨 눈앞에서 계속 흔들며 위협했어요. 하지만 아그 아가씨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눈빛을 더욱 강하게 굳혔어요.
0: 아그 아가씨는 갑자기 몸을 빠르게 돌려 강력한 꼬리로 대형 얼룩뱀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얼룩뱀은 재빨리 비켜 피했고 아그 아가씨의 꼬리는 쾅 하고 땅에 힘껏 내리꽂혔어요.
1: 굵고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땅이 살짝 진동했어요. 만약 대형 얼룩뱀이 이 공격에 맞았었다면 결과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0: 대형 얼룩뱀은 아그 아가씨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강력한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고 주변 덤불 속으로 재빨리 기어들어 도망쳤어요.
1: 걱정했던 싸움이 끝나자 쟁쟁이는 다시 연잎수레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찔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몸서리 치며 말했어요.
3: 세상에, 대형 얼룩뱀이 계속 혀를 내뱉는데 정말 무서웠어.
0: 아그 아가씨가 다가와 주주 일행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1: 대형 얼룩뱀의 혀는 무섭지 않아요. 그건 그저 전파 탐지기일 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그의 독 이빨이에요.
0: 호기심이 생긴 쟁쟁이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얼룩뱀이 계속 쉬 하고 있는 건 왜서인가요?
1: 아구 아가씨가 앉아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그건 주변 환경의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얼룩뱀의 혀는 냄새와 주변 정보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0: 그렇게 대형 얼룩뱀의 습격을 무사히 피한 주주 일행은 다시 대회장으로 길을 떠났어요.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제는 자연스럽게 동물들의 신기한 혀에 관한 것으로 옮겨졌어요.

0: 내 친구들 대형 얼룩뱀의 갑작스런 습격에서 악어 아가씨가 용감하게 나서주고 주주와 친구들도 겁먹지 않고 잘 버텼네요. 그렇게 무사히 얼룩뱀을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대회장에 도착할까요? 오늘 개구리들의 노래 시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1: 주조 일행은 또 동물들의 어떤 신기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사나운 대형 얼룩뱀은 정말 그대로 도망간 걸까요? 혹시 화가 나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조조 일행은 과연 안전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조조의 더 흥미로운 모험 함께 만나볼까요?
0: 그럼 다음 시간에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방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떨어지면 아름다운 노래 되어 새싹을 깨워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장단 맞추며 우석우석 어서 크자, 송이송이 어서 피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음악소리 솔라미솔 내미도. 빗방울 똑똑똑 냇가에 떨어지면 잔잔하던 시냇물이 기지개 펴지요. 흥이 나는 음악 속에 걸음 맞추며 동해바다 어서 가자, 하나 되어 어서 가자 약속을 해가요. 빗방울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찬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 땅에 퍼지고 매 순간 질주로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아닌가 싶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일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단오 명절 잘 보내셨나요?
1: 예, 덕분에 잘 보냈어요.
0: 그래요. 네, 그럼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에게 알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완고성 피부병, 각종 피부병을 말죠. 예.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이달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 됩니다. 중국에서 소문난 피부병 전문가 당산에 있는 바크병원의 원장직을 맡고 있는 수수매 원장을 특별 요청해서 네. 연변의 환자들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0: 네.
1: 이분을 놓고 본다할 때 다음과 같은 말죠.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모든 원인으로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말죠. 도무지 말죠. 아물지 않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소상, 탕상, 요창, 루창이라 합니다. 그리고 각종 피염, 소보짐, 습진, 신마진, 대상포진, 하늘로 위린병이라는데, 고기빈을, 어린병, 결절성, 양진, 전분양, 개변, 백전풍, 런연성, 피부소양증, 모낭염, 청춘, 보드라지, 청춘돌이라 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늘상 발생하는 춘연의 염증, 지익성 피염, 젖이, 손이나 발에 발생하는 습진, 손이나 발에 발생하는 버짐, 아장풍, 손바닥이라든가 발바닥에 생기는 농포증, 특이성 피염, 여러 가지 비염, 이러한 병증들을 이 수수매 원장이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중이나 서의를 말죠. 연변에서 보였는데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더라 할 경우에는 말죠. 이런 국가급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말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러면 이 수수매 원장님이 피부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얘기에 대해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사실 중국에서 각종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대략 1.5억 정도 되는데 개념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피부나 점막, 모발, 손톱, 발톱 이러한 부위가 말죠. 각종 인소로 형태나 그 결구의 공능이 다 문제를 말죠. 발생하는 이러한 말죠. 병증을 갖다서 피부병이라 합니다. 피부병을 말죠. 제때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죠. 피부라든가 부속기관이라 할 경우에는 피지선이

0: 이라든가 한선이라든가 모발이라든가 예? 신경말초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말이죠. 예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말이죠. 피부나 부속기관에 일련이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0: 관건 문제는 이 피부병으로 고생한 다음에 많은 그 환자분들이 말이죠. 파은이 생깁니다. 허물이 생긴단 말입니다. 허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말이죠. 미용에 말이죠. 영향이 있습니다. 곱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잠재적인 건강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들은 세균이라든가 진균이라든가 이런 감염으로 말이죠. 일으키게 되는데 또한 어떤 질병들은 또 병독으로 일으키게 되는데 말이죠. 감염 상태가 자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부 위축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호르몬 수평이가 말이죠. 물난 상태에 말이죠.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물이 잘 생기고 허물이 또 잘 낫지 않고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여성분들일 경우에는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늘딱 말이죠.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교생활에도 영향이 있고요. 특히 말이죠. 피부에 모종 허물이 발생하게 되면 나다니기 말이죠. 별나탄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리적인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피부병은 말이죠. 피부암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러한 말이죠.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환자분 본인이 말이죠. 느껴지는 이런 감각의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본인이 압니다. 하나는 모든 부위가 말이죠. 가려워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모든 부위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감각이 어떤 분들은 따갑다 하는 이런 말이죠. 주얼어가 이런 감이가 느껴지고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이신간에 개미가 말이죠. 기어댕기는 이런 감이 나타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걸려보았는데요. 네,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우리 그 원장님이 환자인데 우리 아저씨가 숨이 차고 어지럽고 이런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리가 허리가 다리 아파서 그래서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심장이 너무 떨리고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어지러워요. 소화 안 되니까.
0: 예.
3: 그리고 어떻게 한 말 했으면 좋지 모르겠습니다. 막 후두후두 떨리기도 하는데 저희야 그 성향 예측했다 먹어서 많이 나사졌는데요. 심장 떨리는 것도 좀 슬그렇고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사졌어요. 오늘도 또 박인도 주인이 예약하려고 전화드렸어요.
0: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3: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전에 저는 전립선 그림염 있어가지고 소변이 잦으니까 소변 볼 때 저리고 막 아프고 그래서 밤에 또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0: 심하구만.
4: 그래서 소변도 또 나간 양이 적고 그래서 다용적

0: 주임이 참약을 일했으니까 소변 차수도 늘어지고 좀 슬라프게 해서 슬저리고 그래서 박용덕 주임이 참약 좀 더 써볼까 하네 그래 예약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3: 예. 저는 예, 요즘에 들어와서 허리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예.
1: 예.
3: 수원장님한테 가서 약도 먹고 그런 침도 맞고 했더니 많이 좋아져서 오늘 또 약주의를 가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계 예. 다 됐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맞습니다.
4: 아니, 어제 그런지 온 몸이 너무 갈아봐서.
1: 예.
4: 한번 그 병원 가서 좀 의사 보이자 그래요.
1: 예. 내일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의 특별 요청에 왔습니다.
4: 아, 그럼 마침 좋은 날이고.
1: 예, 중국에서 소문나의 피부병 치료 전문가입니다. 예.
4: 예.
1: 수수매 원장이라고, 예.
4: 예.
1: 예. 내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4: 예.
1: 예. 하루빨리 건강하세요, 예.
4: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여보세요.
2: 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원래 예, 이 두 볼이 새빨갛고 근질근질 가렵고, 그 다음엔 또 저기 뭐입니까. 근질근질 하다 못해 막 손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길태중에 가서 한번 보였습니다.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5: 거기 길태중이 그 뭐입니까? 수건자하고 같이 있는 저 신선생?
1: 예, 예.
5: 그 선생이 이래 약을 발라주고 예, 이래서 예. 그 다음에 많이 낮았습니다.
1: 예, 예.
5: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오신다니까 내가 지금 한번 가서 좀 진찰을 받아보자 그럽니다.
1: 예, 그러면 이번 예. 주 화요일 내일로 됩니다. 예,
5: 예
1: 연결됐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네, 냅니까?
1: 예, 맞습니다.
6: 예, 길태중이 저기나 좀 귀가 좀 아프고 그래서 좀 콩팥이라고 가는 좀 잘하신 선생 좀 배워보려고 그랬는데.
1: 아, 그러면 예, 보자. 박윤덕 주임 찾으세요.
6: 네, 예, 알겠습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내일 가도 됩니까?
1: 예, 됩니다. 오전에.
6: 예, 알겠습니다.
1: 예, 박 주임. 예.
6: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1: 안녕하십니까.
7: 선생님도 수고하십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7: 저는 예, 녹음 환자인데, 이전에 녹음으로 좀 고생했습니다. 그런 게, 아, 요즘엔 또 떨개비용까지 합니다.
1: 예, 예.
7: 그, 우리 조선말 말하면 떨개비인데, 하늘 말하면 알츠하이머증이라는데,
1: 예.
7: 손 떨기지, 머리도 조금 떨지, 그래서 예, 기내 엄중해지기 전에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원장 선생님인데 저번에 가서 예, 약 일곱 접 줘다 먹었습니다.
1: 예, 예.
7: 계속 앉아 떨던 게 손이
1: 예.
7: 조금 쉼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7: 한 2초 동안 또 아이도 없다. 그러니까 효과 있는 것 같아서 오늘가 한 번 더 보이자 그랬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예,
7: 수고하십시오.
1: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예.
8: 예, 저는 저 그 길태중의원의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오랫동안 좀 썼습니다. 위가 예. 너무 안 좋아서.
1: 예. 예.
8: 위가 만성병이 심한 환자입니다. 나는.
1: 그런데
8: 여지껏에 쓰면서 우리 다른 데가 효과를 못 봤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쓰니까 현저하게 좋아졌고 지금 밥맛도 있고 예, 이렇게 식후물이 올라오면서 트름을 영 많이 했는데 나사진 게 확실하게 알깁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선생님 이술에 대해서 넓이 선전하기 쉽고
1: 예, 예.
8: 예. 예 그리고 또 다시 저도 공부하게 하길래 해서 좀 오늘도 예, 아니면 내일 이렇게 예약해서 가서 보이려고 합니다.
1: 예,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8: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예.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박창호 주임순 선생님께서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0: 예, 단맛이 없고, 예, 그냥 머리 휑하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그냥 높아가지고, 약을 전번에 약 썼습니다. 경계약 쓴 게, 많이 지금 좋아지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이또 건강하기 위해서 좀, 약좀더 쓰려고 오늘 또 가보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0: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는 예, 이두 어깨가 이제 견주로 해서 많이 아프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3: 그리고 이거 다리하고 무릎 관절이가 혹시 이거 뭐 저리다가 저리고 막 무슨 이거 예 쑤신다고 말할까요?
1: 예.
3: 불편해가지고 있잖아요. 저기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예 진도 맞고 처약도 짓고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저는요.
3: 예, 강철수 주임 선생님.
1: 예.
3: 그래서 예 오늘 또 가보려고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3: 예.
1: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피부과 좀 가보려고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보다, 예, 내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선생 오십니다.
4: 아, 그렇습니다. 내일 몇 시쯤 가면 된가?
1: 예, 8시에 오십시오.
4: 예, 된다 예약해 주셔.
1: 예, 수수매 원장,
4: 예, 알겠습니다.
1: 예.
4: 예, 수고하셔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6: 오늘에 약지로 내려가자 그럽니다.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6: 아, 우리 집사람 보여자 그럽니다.
1: 아이, 어느 선생을 보여자 그럽니까?
6: 강철수 선생을 배우자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6: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신경성 위염으로 앓고 있습니다.
1: 예. 예
7: 여러 곳도 다니면서 그런 진찰 받고 서약을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안 날려갖고, 그리 방송을 듣고서리 거기 그 길태종 중의원의 그 박인덕 교수님이 잘 하신다 해갖고 전화드렸어요.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전이에 전립선 병으로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8: 병원에 가서 예,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 비대랍니다.
1: 예.
8: 예, 전이기는 예, 소변은 예, 한 대여섯 번씩 보다 보니
1: 예.
8: 아무 자리를 짓 못합니다.
1: 그렇죠. 예.
8: 예. 제 소문을 듣고 그 길태중이 방식도 그 주인님을 좀 보려고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8: 예. 예약을 예.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8: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그 대병원 피부가 짧은 데서.
1: 예.

0: 아가, 그래서 갔다 나가자고 그립니다.
1: 예, 내일로 오시면 좋겠는데요.
0: 예, 그림 그리셨다. 예. 먼저 온다가 그래서 예. 한번 가보자고.
1: 예, 예. 전문가 오십니다. 예, 예.
0: 예,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길대성이 뭔지 뭡니까?
1: 예, 맞습니다.
3: 네, 한 가지 문의하자고 합니다.
1: 예.
3: 예, 저 무슨, 이 무릎 관절 아래 뒷면에.
1: 예.
3: 그리고 벌은 저 무슨입니까? 저 반점이 생깁니다.
1: 예.
3: 근데 그게 또 예, 발목 아래까지 또 조금 생긴 게 있습니다.
1: 예.
3: 그런데 뭐, 어느 의사를 배우면 됩니까?
1: 내일에 전문가 오시는데 전문가를 보이겠습니까?
3: 한쪽이나 성적입니까?
1: 아, 한쪽 뿐입니다. 수원자이라고, 예.
3: 예, 그게 저, 무슨 원입니까? 무슨, 어떻게 돼, 이렇게 생깁니까?
1: 아이, 글쎄, 내가 여기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씀을 올리기 바쁜데, 전문가 선생 오시니까 이분을 보이시오.
3: 아, 내일 옵니까, 내일?
1: 예, 내일 옵니다, 예.
3: 예, 몇 시에 가면 됩니까?
1: 8시에 오십시오. 8시에 오세요, 예.
3: 예.
1: 예, 수원장에.
3: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전화가
1: 예, 맞습니다.
4: 예, 예. 네, 예. 오늘이, 환자 오는데 외지에서 온다. 지금 떠나자고 그랬는데 예약해 주십시오. 그 예, 어진가까 저 환자, 원래도 배웠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까지 약이 떨어졌답니다.
1: 예.
4: 경기 그런 주약에 예년을 내서
1: 예.
4: 예년을 내서 좀 치료받았는데 거기 그 길태중이의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 치료받았습니다.
1: 예.
4: 이게도 좀 예, 많이 낯선 것 같답니다.
1: 예.
4: 계속 밤에도 자지 못하고 영고생했습니다. 걔도
1: 예.
4: 예, 많이 낫답니다. 걔 아무래도 배우던 바하고 근데 어제 약을 못 먹었답니다. 어제 그저께 못 먹었 부터 뭐 먹었다는지 어쨌든 그렇게 뭐 먹었단다. 그러니까 오늘이 무조건 재야 된다며 이랍니다.
1: 예.
4: 오늘이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 예약해달라고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1: 예. 예. 이게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4: 예, 예. 오전에 일찍이 옵니다.
1: 예, 예, 예.
4: 예, 예. 그러십시오.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예, 가렵거나 아프거나, 예, 이러한 말이죠. 예, 자각증세가 생기고, 또 말이죠. 예, 타각증세가 또 생깁니다. 예, 타각증세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크게 두 가지로, 예,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말이죠. 예, 원발성 피부 손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에 말이죠. 예, 반진이 나타나거나, 예, 구진이, 일명 또 두드러기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풍단이 나타납니다. 특히 보게 되면 신마전에 걸린 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알맹이에 결절이 나타나거나, 예, 포진이 나타나거나, 심지어는, 예, 농포, 혈포도, 예,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예,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자각증세가 아까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가렵거든요. 가려움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손이 갑니다. 예? 긁는 습관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5: 오늘 지않습니까? 비염이 있어서 약도 욕 많이 썼습니다.
1: 예.
5: 자꾸 콧물 내려오고 그다음에 말라들고 그리고 약을 편한 것도 요도와야 되고 먹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딱 되지 않아서
1: 예.
5: 거기에 어떤 선세를 보이면 좀 어떻게 좋겠는가 안에서
1: 예, 내일에 그 수수매란 원장님이 오시는데 이 비염에 대해서 또 예, 연구가 예. 깊습니다.
5: 요어란다
1: 예.
5: 약을 써도 낫지 않아서
1: 예. 이분의 치료 방안이 영 특수합니다. 요새 우리 와서 학술교류도 했는데 내일에 말죠 이분이 문진합니다.
5: 아 알겠습니다.
1: 수원장의 알겠습니다. 여성분입니다. 예, 수원장의
5: 예,
1: 예. 예.
5: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예, 많은 피부병들이 말이죠. 예, 가려운 증세가 나타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예, 듣게 됩니다. 예.

0: 이되면 어떻습니까? 감염이 잘 인기됩니다. 이러면서의 개발성 피부 손해가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하늘로 린세라는데 거기 비늘 같은 이런 말이죠. 림설이 말이죠. 뚝뚝 말이죠.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감염으로 인해서 또 밀안 현상이 있습니다. 교양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지가 말이죠. 않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아, 그 수원상 이야기하자고 그런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아, 다리가 발이 어떤 걸으면 망하고 이래서.
0: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2: 네, 알았습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긁어 놓았기 때문에 또, 긁어 놓은 또 말이죠. 파흔의 흔적이 생깁니다. 허물이 않는단 말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또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쥘리라 하는데, 갈라 터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태성양 개변이 생기고, 색소 침작이 생기고 위축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많은 피부병들이 반복성이 강합니다. 서약을 썼던 중약을 썼던 반복이 자주 오고 또 어떤 병들은 오랫동안 말죠. 고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우리 피부병에서의 숫자가 많습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보게 되면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습진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분들이 어느 날인가 피부에 말죠. 붉은 말죠. 반점들이 나타나고 피부가 말죠. 간조해지는 현상이 있고 두드러기가 나타나고 몹시 가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물집이 생깁니다. 수포에. 그리고 삼출 현상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자란데 부스럼 딱지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진내 현상이 생깁니다. 살결이 말이죠. 톡톡 터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조약에 보기에는 내적 원인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이 습진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본인이 말이죠. 체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대드리지만은 오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 원장님이 내일에 말이죠. 문진을 하는데 오시길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3: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이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3: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경기장에서 연변과 장춘 두 지역 문화가 한무대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시청각 성현을 선사했습니다.
2: 연변주 학년전 교육,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화 홍책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에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20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출석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광범한 축구팬들의 주목을 받아온 길림성 내 더비 경기가 정식 막을 올린 가운데 연변 대표팀이 홈장에서 장춘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팀의 대결은 볼거리가 풍성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경기 시작 전 다채로운 문의 공연이 먼저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배우들은 열정이 넘치는 연기로 붉은의 병강 비춘에 푸른 꿈 붉은 함성, 성세 장홍 등 특색 종목을 차례로 선보이면서 연변 특색의 민속 풍경과 두터운 문화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현장 관중들이 끊임없는 박수 갈채와 환호를 받았고 경기장은 환성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어 박진감이 넘치는 입장 음악과 함께 양팀 선수들이 씩씩한 걸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포만하고 사기가 드높아 용감히 분투하는 축구 권하들의 정신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팬들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큰 소리로 응원하면서 이번 더비 경기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진입하여 활발한 움직임과 빠른 호흡을 선보였고 강한 몸싸움과 과감한 공 다툼 속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두 팀은 각자 전술에 맞춰 공격을 전개했고 측면 돌파, 중원 연결, 중거리 슛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을 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연변 대표팀은 0-2로 지었습니다. 경기 당일 우리조에서는 문화관광, 상업무역 장터도 함께 마련해 체육 경기를 탐치로 인기를 모으고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호가복은 특별히 장터를 찾아 각 판매 지점의 판매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뜨거운 인기를 모으는 한 차례 체육 경기는 그 자체로 한 도시에 빛나는 명암장이며 거대한 인파와 관심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상무, 체육 등 부문은 손을 잡고 상업관광, 문화체육의 심층 융합을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 체험, 특색 음식, 민속 전시 공연 등을 경기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경기 참여와 효식관광, 미식 맛보기, 특산물 구매 등이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촉진하며 경기장 안의 열기를 경기장 밖으로 확장시켜 경기 활동이 가져온 흐름이 더 뚜렷한 경기 정량으로 전환되게 해야 합니다. 공천단 길림성이 부석이 마경해,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장춘시 부시장 루월, 장춘시 정부 부비서장 로춘야, 조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엽 지도부 성원,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선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3: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 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경기장에서 연변 특색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연이어 펼쳐진 가운데 홍색 선열과 무형문화재 기이의 유행 가무와 두 지역 문화가 한 무대에서 꽃피우며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시청각 성인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경기 전반을 관통한 특색 응원과 문화체육 전시 공연이 가장 눈부신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익숙한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이종창이 경기장에 울려퍼졌습니다. 올해는 마침 이 작품 창작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노래는 변강 여러민족 대중이 가장 익숙한 시대 선율로서 현장의 여러 시대 관객들이 공동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격앙된 선율은 경기장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연변 축구 창작 주제가 푸른 꿈 붉은 함성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만급 팬을 보유한 가수 리진경과 최영일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으며 천만급 흐름에 의탁해 경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정품 전시공연 성세장홍은 기세가 웅장했습니다. 215명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고 왕성현 제1소학교의 60명 꼬마 무형문화재 전승인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선족 장군

춤 등 무형문화재 기회는 힘찬 북소리와 웅장한 기세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장춘 연예집단 예술단이 우리 함께 노를 전례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70년 동안

0: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차례로 등장해 열정적인 춤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민족 미학과 현대 유행 품격이 조화를 이루며 연변 문화 관광 특색 인기 IP를 완전하게 보여줬고 경기장은 민족 문화 전시 무대로 변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주목을 받았던 연변 응원단은 또 한 번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명태 응원단은 이번에 장백산 인삼머리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조제 응원춤과 명태 응원춤을 선보여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특색 제품도 홍보했습니다. 경기 후 응원단은 두 팀 선수들에게 인삼을 증정하며 아름다운 축원을 전했습니다. 각 축구 팬협회 응원단은 먹청껏 응원했고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 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축구 로장 곡성경입니다. 두 팀은 각기 두 지역을 대표하기에 더비 경기면서도 형제간 우정의 겨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통해 두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각 지역 문화를 전국 나가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 서계조입니다. 연변은 축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구 팬들이 찾아와 축구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연변의 모든 경기들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지를 받기를 바라며 연변 축구가 점점 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연변 대표팀 홈 경기는 지역 특색과 민족 특색이 짙은 문화체육 내용으로 체육 경기에 새로운 문화적 내포를 부여했습니다.
1: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에서 연변과 장촌 두 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정을 나누면서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20일 오후 연결서역 역전광장 장촌 축구팬들이 출구를 나오자 연변 400가게 대중들로 구성이 된 환영대호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장촌 축구팬들을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울려 퍼지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명태춤이 흥겹게 등장을 했습니다. 도나시 문화관 배우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상모춤도 선보였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형제의 정을 더 돈독히 했습니다. 공천단 장촌 전자과학기술학원위원회 서기 강위입니다. 장촌전자과학기술학원 학생들을 이끌고 장촌 축구팬들을 대표해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축구를 무대로 두 지역에 우정 깊이 있게 하고 길림 축구 열전 함께 불태우렵니다. 장촌과 연변 축구팬은 한 가족입니다. 장촌 축구팬 포호현입니다. 장촌과 연변은 형제의 도시입니다. 이번 연변 홈장은 장촌과 연변의 우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 문화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연변 도시 영광, 축구팬 연맹이 펼친 초대형 타이포,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며 두 지역 축구 대결의 뜨거운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희회 선전조 조장 김홍봉입니다. 오늘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첫 홈경기이자 길림 더비 경기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장촌에서도 적지 않은 축구팬들이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연희회에서도 200여 명이 나와 고향 연변을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장촌 축구팬들은 연변에서 특별히 마련한 차를 타고 연결서역으로 가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두 지역을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역마중부터 경기장 응원, 경기 후 배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세심한 조직은 연변의 포용적이고 열정적인 기질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의 동북의 영광, 축구의 꿈이라는 따뜻한 말은 올 시즌 가장 감동적인 미아리로 남았습니다.
0: 연변주 학년전 교육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 전시 및 전주 대반 유아 홍색 이야기 전시 공연 활동이 일전 원만히 막을 내려 홍색 교육 인재 육성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고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 활동은 이틀간 진행됐고 도합 24개 우수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전주 각 현지에서 온 꼬마 선수 233명이 혁명 선

0: 시절들의 감동적인 사적을 생동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소년 영웅 우레, 왕 이소 등 영웅 인물로 변장했고 어떤 어린이는 선열들이 생명으로 바꿔온 아름다운 생활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사상 정치 교육 형식을 혁신하고 홍색 이야기를 유대로 무대를 교실로 만들었으며 이야기에 신앙을 담고 홍색 유전자가 동심을 족식에 해 혁명 정신이 신시대에 왕성한 생기를 발전하게 했습니다. 조교육국 학령전 교육보장처 처장 리홍숙입니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은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합니다. 모든 유치원들이 다채로운 예술 담채를 빌어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적극적이고 향상하며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유치원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들의 애국주의 정감과 민족 자부심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1: 연면조 제27회 주성급 주사남산 우수성과 전시활동 일전 왕창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 100여 개 팀 수백 명 선수들이 경연장에 모여 주산 속산 실력을 겨루고 중화 주산 무형 문화재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연령별로 유아, 소년 등 여러 조별을 나누었으며 듣고 암산하기, 보고 암산하기, 주판으로 계산하기, 백자 연속 텃셈과 뺄셈 등 경기 종목을 설치하여 선수들의 계산 속도와 집중력, 심리 자질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번 전시활동은 전주 주사남산 교수 성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겨루며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0: 주소방구조국에서는 일전 연변대학과 연합으로 소방안전 대양성 대선전 대훈련 활동을 펼쳐 교정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활동 현장은 탈출 및 대피구역, 기재전시구역, 생방송 취재구역 등 3개 주요 구역으로 나뉘었고 명령이 내려오는 동시에 훈련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학생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모의했고 훈련 시작과 함께 소방 부문에서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대피 안내원은 사생들의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고 예정된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으며 소방구조 일꾼들은 높은 사다리를 설치해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전반 훈련 과정은 질서 정연하면서도 규범적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생방송됐고 방송팀이 현장에서 사생들을 취재하면서 탈출 기교와 활동 감상을 공유해 온라인 시청자들이 탈출 기술과 소방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 소방구조국 소방감독과 사업일꾼 왕위엽입니다. 생방송 활동은 연변대학 기숙사 건물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대피 훈련을 둘러싸고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기숙사에 무작위로 들어가 취재를 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불과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대양성을 했고 소방선전 일꾼이 교정, 화재, 사례와 결부해 화재 예방, 초기 진화, 긴급 대피 등 지식을 전하고 현장에서 소방기재 조작 절차를 시연해 소방자원봉사자들의 전문 봉사 능력을 높이고 교정 소방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1: 네, 제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중국 농업 예선 일전 젊은이들 변경선의 새 촌민으로 거듭나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도에서는 길림성 변경 지역에는 특별한 새 촌민들이 있다면서 서부로 기층으로 조국과 인민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자는 청춘의 맹세를 품고 온 리들은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이자 촌민들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본기 대학 졸업생과 재학 연구생 두합 1317명을 모집해 연변조 5개 변경현시 변경촌에 파견했고 이들은 변경지역 향촌 산업발전, 향촌건설, 향촌치리 등 분야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0: 18일 길림일보는 연변주 문화관광 역량 강화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2025년 이래 연변주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단단히 틀어쥐고 변강

민족 지역의 독특한 립지 문화, 생태 촌품에 립각해 9680 계획을 깊이 실시해 전국 관광으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시범점 도시 건설에서 체계화 추진, 특색화 락착, 전액화 효과의 량완 태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또한 모든 사랑이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에게도 더 잘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심리상담사 장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죠.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 섭씨 11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사 장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요,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원천은 구경 무엇일까 궁금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 이 세상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선생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3: 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2: 네네.
3: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사고 그리고 감각 그리고 감정들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오욕칠정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네, 각자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스토리는 다르지만 그런 스토리와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면 슬프고 또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면 화가 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면 기쁘고 보람을 느끼듯이 인간이면 그 느끼는 희노애락이 그런 감정들은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발할 때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잘 지낼 수 있으면 타인과의 관계도 잘 처리할 수 있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타인을 사랑할 줄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당신이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 이 세상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그래요. 사랑의 힘.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의 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주로 나 자신에게 와닿는 뭐 그런 감정 깊이 말씀드리면 서로에 대한 그 감정의 기복이 세고 약하고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3: 네, 네.
2: 그런 감정의 기복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3: 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선 자신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자신을 예쁘게

0: 쉽게 가꾸고 또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노력과 실천이 오래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노력을 하다가도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아, 왠지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수시로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억지로 하는 사랑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1: 네.
0: 약간 수학 공식 같은 느낌이죠.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은 왠지 내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귀함을 알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내 안에서 샘물처럼 지속적으로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기 사랑의 의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동시에 또 자신을 신뢰하며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래요. 이 행복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뭐 사랑을 주면 또 사랑을 받기도 하잖아요.
0: 네.
1: 주는 마음도
0: 맞습니다.
1: 또 받는 마음도 좋겠습니다. 주는 마음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 말이 쉽고 평소에 합니다만 그 표현이 있어서도 다 다르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0: 네.
1: 그런데 우리는요 전통적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한다를 미덕으로 배워왔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자자리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현재 50대 이후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원천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런 분들은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자사자리 의미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자리 뜻은 글자 그대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1: 그렇죠,
0: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또 마음이고 또한 그 마음을 타인과의 관계에도 적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1: 그래서 계속 같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옳거니 뭐 아니면 틀리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평소에는 뭐 웃음꽃을 펴서 아기자기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0: 네.
1: 어떤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계에서 처리하는 면에서 마음에 잘 안 들게 되면 다투게 되죠. 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0: 맞습니다.
1: 보니까.
0: 예. 네. 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생기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1: 그래.
0: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사입니다.
1: 맞아.
0: 예, 아마 당사자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다르고 그 스토리도 다르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희생한 관계는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가족관계는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가족관계 속에서 희생하는 당사자가 만약 아무런 바람이 없이 바라는 것이 없이 기꺼이 즐겁게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0: 숨막히는 사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면 사실 아이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부모의 그런 희생 앞에서 그 아이는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래서 무언가로 보답을 해야 된다는 부모의 그런 희생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 때문에 사실은 아이가 더 우울하고 이렇게 숨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 무언가에 내가 구속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있는 희생은 이미 좋은 관계의 시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를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기보다는 각자가 더욱더 단단한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생을 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단단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받쳐주는 사람이 더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더 크고 필요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뭐 주고받는 사랑, 배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뭐 희생한다. 뭐 내가 할 수 있어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어른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거 부담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우러나면 되는 거지 억지로 하다 보게 되면 그것도 스트레스고 힘이 들어요. 예.
0: 힘들어지죠.
1: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내가 있는 대로 그만한 조건이 되면은 뭐 사랑을 받으면 줄 수도 있고 배가 되게끔 할 수 있는데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0: 예, 해주고 싶어서.
1: 해주고 싶어서.
0: 예, 기꺼이 내가.
1: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가족 관계도 그렇고 뭐 주변의 동료들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사람 나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마다 기억하는 그런 경우가 있달까요? 아니면 또 받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한 그런 주는 사랑이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다른 애 감상으로 이런 말로 마음을 가지고 장긋 하나에 감사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또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0: 그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네. 계시죠.
1: 그럼 그 응당 그 사람으로서 뭐 그러려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렵게 손을 내밀지만 쉽게 말씀해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마음처럼 뭐 제발 하다가도 네, 나중에는 네. 뭐 이런 친구 동료 뭐 사람들도 있잖아. 네, 나쁘지는 네. 않지만은 성격상이라고 할까요? 좀 네. 이런 면에서 본의 아니게 괜히 마음이 아픈 때도 있어요.
0: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1: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0: 맞습니다.
1: 이 사람 경우에는 또 한 번도 두 번이고 했는데 염치를 불문하고 잘 글쎄 감사해달라 고마워해달라 그런 건 아닌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0: 오고 가야 하는 게 또 정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오고 가야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일방적으로 하면은 좀 균형을 잃어가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한다, 가족을 위해서다, 뭐 이러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요. 앞에서도 얘기를 여러모로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는 그럼 나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0: 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심신 건강이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모든 사람은 몸과 마음이라는 어떤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 또 병들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또 괴롭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자신을 구성하는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사랑해야 편안하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의 몸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몸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또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 혹사하는 경우도 있죠.

0: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혹사하게 되면 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갖고 알고 잘 보살펴줘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면 좋겠지요.
1: 네.
0: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또 AI에 물어보면은 뭐든지 알려주는 이 시대에 뭐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적어도 내가 내 몸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말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신이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의 힘을 길러서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자기 수용과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수용이라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태도이고 그리고 자기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고 응원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수용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싫어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을 먼저 받아들인 후에는 그 또 믿음을 가져야 되죠.
1: 그래요.
0: 근데 그 자신에 대한 믿음도 이유가 없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을 믿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자신에 대한 그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자신을 온전히 나를 받아들이고 또 믿고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진정 자신의 마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든 마음이든 자신에 대한 또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또 애정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보살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기도 하지만은 저도 상담을 하면서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또 시간을 좀 가지시고 주기적으로 잠깐 멈추어서 나 지금 괜찮은가? 내 몸은 어떤가? 나의 마음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실천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조곤조곤 뭐 사랑 자신의 몸을 사랑함에 있어서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심신 건강 그래요.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죠.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 하자면은요 몸의 주인이 되라 또 마음의 주인이 되라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몸의 주인, 마음의 주인, 뭐 믿음과 수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 마음이 또 정신이 몸을 지배하지 않아요?
0: 네.
1: 맞습니다. 마음이 내 마음이 정신이 몸을 내 몸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냥 젊은 날은 괜찮겠지 뭐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0: 네네.
1: 나중에 병들고 보게 되면은 왜 이랬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이 몸 건강, 마음의 건강도 혁명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일을 함에 있어서.
0: 맞습니다.
1: 오래.
0: 맞습니다.
1: 그것이 자신을 더 북돋우고 열심히 일하는 면에서 뭐 오늘만 사는 거지 아니잖아요.
0: 네.
1: 어제 오늘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만은 사실 심신 건강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은 그럼 괜찮겠지 하는데 몸의 건강이 젖 먹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네네. 관리를 안 하면은 관심을 안 가지면은 그렇게 되죠. 혹사하게 하게만 사용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1: 우리 특히 그 저 여러모로 이제 접하고.

0: 있게 됩니다만은 30대, 40대 네. 힘들고 어렵고 병에 걸리고 뭐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그렇죠. 그렇죠.
1: 맞습니다.
0: 내 젊은 날이 영원할 거다. 뭐 이렇게 자기 몸을 이런 거 보면 아 몸을 사랑해도 깜짝깜짝 놀라서 뭐 50대든 60대든 다시 돌아보게 되죠. 아 이게 그런 거 아니구나.
1: 맞습니다.
0: 예, 자기 몸 그렇죠. 몸과 마음 다 이제 건강해야 하는데 어찌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장점도 있지만 또 결점도 엄청 많고 또 남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 자신을 사랑하자면 나 이런저런 이런 불안절함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는데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 뭐 괜찮겠지 뭐 그래 뭐 이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나치는 부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1: 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던 거죠.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철학자 14명을 소개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책들에 보면은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후세에 전해질 만큼 아주 주옥 같은 말씀과 그런 관점들을 남겼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모두 그 괴짜 같은 부분과 그리고 극단적인 성향 그리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단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뭐 유명한 철학자다 이렇게 하면 다 완벽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상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유명한 분들이었는데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 그런 그분들이 그런 부족함 때문에 부족한 면 때문에 또 인간미가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지만 또 어느 부분에 내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또 달라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실천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또 진짜 변화를 원하고 더 마음에 드는 자신을 또 마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천천히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은 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실천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는 노력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열심히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자신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교라는 것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비교를 하든 아니면 스스로 타인과 비교를 하든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온전히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습관이거든, 연습이거든요.
0: 네네.
1: 세 번째 실천은 편견을 깨는 노력입니다. 무엇이 편견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부족함이 타인이 보기에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린다면은 어떤 경험이나 배움도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들 수 없게 되어서 우리가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 편견이 깨진 그 틈새로 자기 사랑이라는 빛이 이렇게 비춰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번째 실천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노력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0: 또 실천을 통해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확실히 성취하여서 아,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면서 쌓아가다 보면은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아, 자신이 그 불완전함도 자연스럽게 또 포옹을 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 실천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실천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나의 심리적인 태도가 바뀌게 되고 또 태도가 바뀌게 되면은 감정 상태도 더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아주 지당 말씀이에요. 사랑은 뭐 그래요. 마음보다도 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가진 것에 대한 노력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편견을 깨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노력해라. 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 애를 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여리거나 착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사실 이 역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0: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도 타인과의 관계를 잘 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적당하게 맞추려는 것은 그런 노력은 예의 범주이지만은 그게 과도해지면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또 그런 이유로 힘들어하는 자신을 또 스스로 미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악순환이 형성이 됩니다.
1: 네.
0: 근데 더 심각한 경우도 또 있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는 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이 착함을 약점으로 삼아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런데 또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타인의 기준과 시선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현실에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잘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이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착함은 선함이고 좋은 성품입니다. 단지 그 착함이 힘이 없는 착함, 분별이 없는 착함이 되면 자신을 괴롭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은 되게 모르면 어렵고 힘이 없으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면 배우고 마음의 힘은 기르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로 마음속의 선함을 키워서 자신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어요. 이 나 자신을 사랑하자면 또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존중을 하고 소중히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내 자신의 감정을 존중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0: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은 날씨와도 같아서 다르기가 그래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감정 통제가 쉽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재미나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인간의 감정 변화로 인한 다양한 스토리들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의 감정 관리를 잘 한다면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또한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감정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격 심리학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다섯 가지 성격 유형으로 사람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 네.
0: 성격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다섯 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데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 외향성 이 다섯 가지 차원으로 성격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친화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당발들, 팔방미인들, 그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일 잘하는 총무들. 이런 사람들은 배려와 협조와 신뢰에 강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조절을 잘하고 목표지향적인 사람들,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CEO가 되거나 크게 되는 사람이 많지만 반면에 강박증에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너무 강조하는 유형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예민한 여성분들. 계획을 굉장히 잘 짜고 어긋남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딱딱 맞춰서 하는 사람들. 치밀하면서도 또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구멍이 보이면 그걸 다 메꾸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제 화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취약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면은 거기에 대한 여유로움이 적은 거죠. 네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생각이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신비주의와 신기한 것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외향성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금전적인 보상에 굉장히 올인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또 가장이나 어른이 되면 세부적인 것들, 자기 내부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만 나누었는데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이런 다양함 속에서 나는 어떤 유형이고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면 자신을 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바라보는 시선과 감정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단순히 자신이 감정에만 매달리지 않고 더 큰 시야와 의식으로 감정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알고 나의 감정 패턴을 잘 알 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요즘 나 자신 양육하기도 참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심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서 특히 많이 유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양육할까요?
0: 나 자신을 양육하기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키워주고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이 자신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해주는 양육 과정에서는 좋든 싫든 부모님이 말대로 해야 하는 어떤 피동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스스로 자신을 양육할 때에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육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양육하는 과정이 또 아름다워지려면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실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이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편하고자 하는 마음 또 안주하고자 하는 또 욕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알 속에 있는 아기 새는 아마도 내가 부리로 이 껍질을 톡 쪼으면은 바로 알이 이렇게 깨지면서 아 나는 알 속에서 나올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아기 새가 알에서 나오려면은 아마도 수백 수천 번의 시도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쪼으면서 왜 안 열리지? 안 열리지? 수없이 생각하면서 수없이 시도를 하다가 나 이제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럴 때쯤에 알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내가 나를 사랑하는 과정도 또 실제 세상과 부딪히는 것도 이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아래에서 나오고 싶은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 여기서 진짜 나가고 싶어. 그런 내적 동기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또 합당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궁금증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야 하고 싶은 게 또 있는 것이죠.
1: 그래요.
0: 하고 싶은 게 또 없다라는 경우를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동기부여를 좌우하는 중피질 회로의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방법 또 궁금증을 일으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첫 번째는 결핍에 의한 궁금증.
1: 그래요.
0: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았고 내가 이것이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을 때 그 결핍을 느끼는 순간에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내가 한번 궁금증이 있어봐야 거기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도파민이 나오면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연관된 궁금증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나 자신을 사랑을 위해서 꼭 해야 할 부분 결국 보게 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정작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종합적으로.
0: 아, 네.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아보기.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기. 세 번째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네 번째는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기. 다섯 번째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위 다섯 가지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작게라도 자기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짧은 시간에 도움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심리상담사 장화 선생님과 함께 나 자신을 사랑하기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도로시가 다시 인사드리죠.
2: 북경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